0: 찾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 환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 계속되는 이런 자문에 의하면 나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또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혹은 실면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러다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서 그런가 보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0: 네.
1: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우리 60살 되면은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라는 거 해줬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지금은 환갑잔치라는 게 없습니다. 왜서? 대부분 60세 이상이니까. 예?
0: 네.
1: 그에 따라서 우리 인류가 장수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대에 오는 특히 노화성 질병, 퇴행성 질병으로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대뇌에서 오는 퇴행성 질병입니다.
0: 네.
1: 예, 나에 따라서 뇌세포가 많이 죽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라 할 때는 약 860억 개 어깨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하루에만 해도 5만 개 내지 10만 개의 뇌세포가 사망됩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들어서면은 이런 뇌세포들이 사망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현대의학에서 연구한 데 의하면 우리 그 해마체 부분에 우리 뇌조직에는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체 부분에 있는 뇌세포, 특히 기억력을 책임진 뇌세포입니다. 해마체 부분의 뇌세포는 이 선징외에서 발생하는 뇌세포는 기억력을 책임졌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이런 뇌세포는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동생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제가 건뇌보신환을 저는 몇 달 먹었습니다.
1: 예.
2: 이거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2: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이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2: 예,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예, 침침하던 게 지금 많이 났고, 예, 혈압이 엄청 안 돼가지고 그러던 게 지금 엄청 잘 되니까 우지름증이 해결되고 경력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예, 마법이 자꾸 오던지 그게 많이 해결되고, 예, 좀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지 지금 다리에 힘이 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2: 예, 그러니까나, 예, 다리가 지금 끄뜩끄뜩 들지면서 걷기 좋은 거라단 말입니다.
1: 네.
2: 이전에 내 먼 거를 못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시장도 잘 돌아다닐 수 있고 나가 활동도 잘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2: 그리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니까 이 소변이 자전게 해결되니까 지금 다음 비날 다시 너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결국 저기 잠을 영 잘 잔다.
1: 내가 예.
2: 못 잤는데 지금 잠 잘 잘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2: 예, 약이 그래.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이번에 또 들어보니 방송 들어보니까

0: 있어요? 저 숙제사에?
1: 할때 최고로 좋은 우디 할때입니다.
0: 예, 약도 많이 주고 돈도 빼주고 하니까 이번 할때 장가에서 약 좀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네. 예, 알았습니다. 시청해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내가 근에 보시한 목고서를 좀 자문하려고 합니다.
1: 예.
3: 내가 근에 보시한 모든 한 석 달쯤 이렇게 써봤습니다.
1: 예.
3: 보면은 막 오지름증이 나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예. 영 이렇게 힘 못 쓰고 예. 그렇게 고생하다가서니 이 건의보시안 먹으니까 어지럼증도 많이 났고 혈압조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밤에 자지 못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 자지 못하고 요한 고통 많이 받다가서니 이것도 예 많이 나아지고 예.
1: 네.
3: 그다음에 섭에 용 잦았습니다.
1: 네.
3: 섭에 잦아서 밤에 예 몇 번씩 일어나던 게 약 쓰니까 소변도 많이 젖어지고 예 어지럼증 상속이 됐습니다.
1: 그 방면에서 비뇨기계통 골과 방면에서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3: 예, 그리고 예, 허리 다리가 영 아파가지고 걷기랑 영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근데 이거 허리 다리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단 말입니다.
3: 예. 그 특히는 혈압 조절도 잘 된 것 같습니다.
1: 예.
3: 혈압이 항 온정되지 않아서 예, 얼굴 내리고 하던 게 지금 혈압 조절도 예 잘 되었습니다.
1: 혈압이 너무 낮거나 혈압이 너무 높거나 해도 뇌세포가 다 죽어나갑니다. 이래서 예. 이 건뇌보시환이라는 약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한 약이기 때문에 혈압도 조절이 잘 됩니다.
3: 아, 그럴 것 같더랍니다. 어쨌든 이 약 쓰니까 예, 모든 방면이가 용 독이 잘 치료되고 정신 난다.
1: 예.
3: 밥 다 먹고. 예.
1: 그럴 이유가 이번에, 있습니다.
3: 예, 예. 이 약이가 정말 나에게 용을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 활동기가 용 좋았을 때다, 예.
1: 예.
3: 그래가지고, 지금 15가구 싸려고 합니다.
1: 예. 우리 약국 예.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배달을 받으십시오. 예. 이렇게 예. 전화하신 분들 Q10 두통시 드립니다.
3: 네네.
1: 예.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는 모수산에 와서 지금 건의보산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이 보산 쓰기 전에는 미네말교 피곤하고 그래 한참 나가지 못했습니다.
1: 예.
4: 다른 미네말교는 걷지 못하니까 그런데 건의보산을 좀 쓰니까 예. 지금은 좀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예.
4: 그걸 계속 거의 신경하던 게 좀 빙하지 않고, 예. 그거 동시에 흥분 다던 게 좀 있어요.
1: 예.
4: 그거, 이거, 매일 효과에서 15가구 싸서 또 쓰라고 합니다.
1: 예. 보조금이 나갈 때 싸놓으십시오. 그러면 약값이 절반 이상으로 누거집니다. 예. 절반 이하로 누거집니다.
4: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5: 저는 건뇌보신환을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1: 예.
5: 예, 어째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맹감, 이, 노코 위안가, 이, 그런 노공 왔답니다.
1: 예.
5: 그래서 한 두 주일을 거기서 저 맹감 전적 주사를 맞았단 말입니다.
1: 예.
5: 예, 그리고 심장도 예, 좋지 않습니다.
1: 예.
5: 뭐 소리 나도 놀라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쳐도 놀라고 예, 이런단 예. 말입니다. 그 어떤 때는 막 가슴 막 답답해서 심저 두드립니다.
1: 예.
5: 예, 이래서
1: 뇌경색이 왔다 할 때는 먼저 심장부터 나쁜 겁니다. 심장하고 혈관은 다 이게 한 개토입니다. 예, 아, 그래서
5: 그러길래 좋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 이 건뇌보신 환자는 한 석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5: 예, 그런데 확실히 이게 그런 효과도 빠르고 용 좋습니다.
1: 예, 예.
5: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두드리던 게 막 이렇다 말입니다, 지금.
1: 심장의 기를 보충해주고 피가 모자라던 걸 보충하고 그 다음에 심장 이런 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 피를 깨끗하게 하다 보니

0: 그러니까 심내혈관계통에 첫 번째로 좋아야 내 조직이 좋아집니다. 이래서 그런 치료가 네. 다 들어간 약입니다.
1: 아, 그렇지. 그래, 여기가 빠르고, 예. 그 다음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리고 뇌경색으로 후유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팔다리가 예. 시원치 않다거나, 예. 어느 장애에 있다거나, 기억력 장애에 있다거나, 많은 이런 뇌경색 후유증이 다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이런 뇌경색 후유증 치료에서 아주 좋은 효과 봅니다.
1: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거 좀 한, 여러 가구 많이 좀 배워봤었구요.
0: 네. 뇌경색이 있다는 없습니다. 분들, 이미 중풍 왔던 분들, 장기적으로 네. 잡수시오. 그럼 첫째, 제품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둘째, 그 후유증 치료가 빨리 그 해결을 봅니다.
1: 혈관은 최고라고 봅니다.
0: 예, 맞습니다. 그 이 두중이라면 네. 우술이라면 들어가면 혈관이 굳어져서 땅땅하던 게 나른해지고 탄성이 좋아지면 혈류량이 많아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예.
1: 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1: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3: 선생님, 이 건네보시 안에 한 가지 더 한번 합시다.
0: 예.
3: 이렇게 저기 간염이 무슨 이형간염이라고 있습니까?
0: 예, 을형간염, 시형간염.
3: 예, 이형간염이라고 소리 어제 그냥 입도 해체지고 예, 예, 하고 예. 그리고 그래서 예, 용 요리식이 나는 것처럼 그렇다는데.
0: 예.
3: 그런데 이 소변으로 또 예. 단백이 나간단다.
0: 예.
3: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간염, 이런 간염에도 써도 이런가 문의를 해달란다.
0: 우리 이갈, 빈갈 이런 거 말하는데 소변에 담백꽃이 나간다 할 때는 간하고 콩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선 중에서는 이를 붙여 말하는데 콩밭이 기는 것은 문제 생겼단 말입니다. 이 약은 직접적으로 간하고 콩밭이 모든 기능을 조절하면서 머리에 충분한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갈이든 빈갈이든 또 이갈로 인해서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그렇게 입도 해지고 깐양복항이란 게 생기면서 눈도 깔깔해지고 눈에 또 많은 병이 생기고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어지럽고 뇌세포가 빨리 마르고 이런 모병이 생기는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인갈, 빈갈, 그다음에 각종 신염 이 약이 아주 좋습니다. 쓰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나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 예, 선생님 말씀 전달하였습니다. 예. 달라고 그랬는데.
0: 예. 예. 부대할 때 있으니까 참가하십시오.
3: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내 위축도 하고 자꾸 머리하고 손 떴니. 기억력도 떨어지고.
0: 네.
4: 혈압도 나이 되고. 이랬는데, 약을 지금 쓴 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 건네보션스 뭐 어떻게 하는가
0: 다음 내봅니다. 어쨌든 머리를 떨고 손을 떨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이게 다 뇌세포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면서 우리 이런 운동신경을 지배 잘 못한단 말입니다. 예. 때문에 이 약은 머리 떨든 머리를 잿머리를 떨든 손을 떨든 온몸을 떨든 이런 신경이 손상받아서 오는 질병에서 첫째 먼저 골라야 될 약입니다. 이 약을 한 반년씩 쓰고 보십시오. 예. 손 떨림, 머리 떨림, 온몸 떠는 파킨슨병 확실하게 나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 아, 겸 오늘 겸 좀 배달받다고 겸.
0: 예, 다른 약으로는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비타민 B1에다가 B2를 말합니다. 여기에다 건 서약입니다. 예. 신경영양제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이 건네보신한 순중약이죠. 예. 두 가지를 합해서 반년만 쓰고 다시 전화 주십시오. 확실하게 나섰다는 소식이 있을 겁니다.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머리에는 많은 뇌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마티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체의 이 부분에 뇌신경세포가 주로 기억력하고 또 무슨 거 책임졌는가 슈지 냄새를 맡는 책임을 졌습니다. 이 주위의 뇌세포가 우리 근예보시안을 쓰게 되면은 냄새를 모르던 사람들 냄새를 맡을 수 있음과 동시에 기억력이 같이 좋아집니다.
2: 네.
0: 왜 그런가? 이 해마체 뇌신경세포가 재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활성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재생, 활성. 우리 지금 현대의학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뇌세포는 재생이 잘 안 됩니다. 본래 갖고 가지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죠. 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워서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체 부위의 뇌세포는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생이 되는 시간이 반년,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을 꼭 반년 이상 쓰라고 권장드립니다.
2: 네.
0: 그래서 이렇게 뇌세포가 특히 해마체, 기억력을 책임진 뇌세포가 재생이 되자면 반년 내지 1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이 약을 꾸준히 반년 이상 1년 쓰고 보면 확실하게 기억력이 돌아오는 게 이 원인입니다. 이 해마체 주위에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재생이 된다. 따라서 뭐에 해결되는가?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기억력이랑 떨어진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냄새를 잘 모른다. 늙음하게 들어서서 나는 이게 무슨 냄새 나는지 모르겠다. 주방에서 싹 음식이 타서 탄내 나는데도 모른다 말입니다. 이 늙어서 그런가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해마체 부위의 뇌세포가 다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 근뇌보신환을 쓰고 보면은 기억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해마체 부위의 뇌세포가 재생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우리 이 냄새도 맡지 못하던 사람들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 네.
0: 그 외에도 모든 뇌세포가 활성시키는 것을 치료하는 근뇌보신환입니다. 뇌세포가 죽어가는 원인, 뇌신경세포가 전달이 안 되는 원인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 공급 부족이라든가, 신경성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든가, 그 다음에, 우리 콩팥이 나빠서 충분한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거증 전달되지 못한다라든가, 또 극도로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것이 다 우리 뇌신경세포가 죽어가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2: 네,
0: 이런 모든 원인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근뇌보신환입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세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웅철입니다. 먼저 다면 작사 리하수 작곡의 남은 인생 이렇게입니다.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노래인데요. 자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하는 우리 연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향 연민이 자랑을 노래한 이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광룡 작사 억양 작곡의 연변에서 즐겨보셔야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연변에서 마음껏 즐기고 웃어보자는 흥겨운 초대장입니다. 류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문추산 작사 김미란 작곡의 별 하나입니다. 깊은 밤하늘에 홀로 반짝이는 별 하나, 그 별을 바라보며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이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기분만 내면 오늘이 참 좋은 날이 아닐까요?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학송 작사, 류현근 작곡의 내 고향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은 내 마음의 뿌리, 바로 고향이지요.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지금 새로운 우대 활동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산탈 혈배강 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와가지고서 옛날에 혈배강 산 사람들이 혈배강 곽 그 뒤에 또 황진수산탈이라고 써놨습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 황진수산탈 혈배강은 한 개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개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후에 그 황진수산탈이가 미처 생산이 따라 못 가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2년 전에 우리 잠깐 황진수산탈을 좀 경영했댔습니다. 그래서 황진수산탈 보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생산에 따라 못 가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진수산탈이가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는 빈파이가

0: 아직 이름 달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약은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황진수한테는 전문 중풍 치료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그리고 거기 공농수치에다도 명백하게 중풍 탄환됐거나 그 다음에 언어장애 말 못하거나 예, 그리고 입관원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반신이가 잘 말하게 듣거나 예, 이런 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황진수한테 본신이가 또 그 약과의 그 약 처방 보게 된 때문에 3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약 알도 9g짜리 땀이 왈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알 내시 두알 이렇게 잡수면 됩니다. 그리고 혈배강은 전문 우리 그 공룡 주체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관심병 협심증 심리를 고르지 못하고 마이웨이 제대 제대 마이 제가 전문에 말씀드렸죠. 심장이 뛰다가 자꾸 중간에서 가는 거 자기절로 이런 맥을 재봐도 압니다. 우리 보통 그 맥을 본다 할 때 좌간유회 이거 봅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 그 맥을 본다 할 때 거기 맥 간 그 다음에 심장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다 곰파치죠. 그래서 그 관元 곰파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 본다 할 때 항상 왼쪽편 좌간유회 간 그 자고 보면 간 아래는 심장입니다. 우리 세 손가락 놓고서 맥을 짚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맥이가 춘관치 이렇게 말합니다. 춘 제일 위에고 우리 손가락과 좀 가차비 있는 데고 그 다음에 게 관마입니다. 그 다음에 치마 이렇습니다. 그래서 춘관마가 그 왼쪽 편의 관마가 우리 심장의 맥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죄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쑥 죄와서 벌써 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선다 이렇게 되면 우리 보통 중의에서는 지혜다이마이랍니다. 지혜마이다이마이 틀립니다. 지혜마이라는 거는 뛰는 것이가 그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다이마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뛰는 것이가 규칙적으로 뛴다. 그러나 딱 세 번 뛰고는 한 번 쉬고 세 번 뛰고는 한 번 쉬고 예 이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지혜다이마이랍니다. 지혜다이마이 있는 사람들 이 심장이 꼭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뭐 따처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 혈배강 쓰면 됩니다. 그러나 약과계는 다 앞과계다는 그 혈배강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또 황진수한테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에 혈배강 싼 거 가지고 소리 이것도 황진수한테 다 들어갔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황진수한테는 딸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를 잘 아시고 그리고 지금 황진수한테는 6과학 싸면 3과학 더 드립니다.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결국 10과학 싸는 분들부터 좋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8과학을 더 드리는 동 동시에 우리 그 뇌세포 펩티드 이 PQQ라는 것들입니다. 거기 그 과학에다 큰 그림으로 또 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PQQ PQQ라는 게 무슨 게인가 하면 다노 젠링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뇌가 빨리 늙어간 거 그거 젊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효소로 말합니다. 거기에 관한 이런 그 추출물들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성분들이 예, 타의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PQQ 细胞 능량 타이라고 딱 썼습니다. 타이란 건 펩티드죠. 제일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2980원짜리를 드립니다. 이건 구보계약으로 된 겁니다. 700도로든 작은 분자로 된 게고 과계 안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하루에 한 개씩 한 대씩 잡수면 됩니다. 그래서 쭉 빨아 먹으면 되죠. 예, 그래서 30병살 다리면 그래서 한 달 복용할 양이죠. 이거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그리고 15과학에는 15과학을 더 드린 동시에 PQQ도 드리고 이거 PQQ는 꼭 오늘이 결정에 사겠다 하는 분들 드리는 겁니다. 뭐 오늘이 또 전화 채가지고 안에 고려해보고 그러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잘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침 8번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천왕의 뭔가 내가 이렇게 잠 잘 때는 신경 온정시켜줘야 되죠. 이 대뇌 이 물질과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개체문 모성 원인을 인해서 이 가마진 딩수환이라는 게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사람 자꾸 흥분 상태에 있으면 잠 못 자죠. 이것을 보충해 주죠. 수원저를 전문 불면증에 쓰는 게고 령지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맥동도 들어갔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0: 합니다. 여보세요.
1: 네.
2: 네, 말씀 주세요.
1: 예. 저들은 그 혀자감이 이거 양말 먹고 그다음 황진 그
2: 황진 쌈탈.
1: 예, 그 쌈탈 그 같이 먹습니다.
2: 네.
1: 이전에 영 내 말도 어르다고 또 중풍 와 조설이
2: 네.
1: 발 자르지 발 쓰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약을 먹고 광고 듣고서 이 약을 먹는다. 지금
2: 말도 하셨습니다. 예, 말이 지금 저를 영 예, 맞아요, 듣기 맞아요, 좋습니다. 예.
1: 어머니네 곁에 사람의 말도 자꾸 그 곁에 사람 다시 물어보면 말 성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또 걸지도 못하고
2: 기운도 또 많이 없어졌고
1: 예. 만날 손발이 차고 또 영 그래 걸지 못해서 그래 앉아서 뭉겨 그래도 지금에 밖에 술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말이 떠나요. 말이 어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좀 알아보시고 할게 말하자고 지금 왜 혈액이 이하였습니까? 아직 이때는 했지만 고등학교 중에 그만 못하고 이하였으면서 많이 효과받고 있어요.
2: 많이 효과받죠. 예.
1: 예. 걔보다 선생님들이 친구들도 많고 또 친구들 효과 많이 떴어요.
2: 옛날에 금방 왔을 때는 말을 보면 알아도 못 들었지. 지금 예. 알아듣기 잘하지 않습니까? 예.
1: 지금 게 말이 많이 났지.
2: 네. 예. 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약해서 그
2: 꾸준히
1: 계속.
2: 그렇죠.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1: 예.
2: 네.
1: 고수하죠.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그리고 30곽 쌈은 50곽을 더 드리면서 또 이 침구 8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부양 황우탕 역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 이 임의 처방이가 35가지 중약젤로 구성됐는데 그 망탄 거서 좋은 약을 아무래나 욕구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아까 적감이 그 펜톨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 가지 처방 일단 들어있습니다. 제일 적감의 처방이가 이거는 처방 안에 또 처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적감 처방이가 발진탕이란 겁니다. 빠진탕. 이 빠진탕이란 거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그 四君子汤하고四物汤 그러니까 사군자탕이란 거는 전문 우리 기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일반적으로 중풍이란 치료한다는 약들을 보게 되면 그 센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센 약이라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렁이라면 우리 여기에도 지렁이 들어갔습니다. 띠롱이 이 띠롱 오래 쓰게 되면 이 피를 많이 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대응하기 위해서 피를 상하지 못하게끔 그러면 우리 사물탕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물탕이라는 게 뭔가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귀하고 천숭 그리고 바이솔 그다음에 우리 그 숙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이솔 여기면서 바이솔 우리 치솔 두 가지 있습니다. 치솔이라는 건 좀 붉은 색깔 자글로 좀 됐죠. 그러거나 치솔 자글은 보통 붉은 색깔은 심장으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혈이가 다시 이렇게 내뿜은 다음에 다시 끌어당긴다 이럴 때는 치솔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는 치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솔은 하얀 성질도 됐기 때문에 심장에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폐에도 좋습니다. 하얀 색깔은 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정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폐가 좀 문제 있다 할 때는 제가 처방에다 또 바이솔 더 걷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량할 수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숙지가 들어갑니다. 성디 아닙니다. 수디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가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더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란 건 더 개변할 필요 없다고 뜻입니다. 예,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이 네 가지 약을 들어가면 부수에 피를 보충해주는 작용이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설이 이런 처방이 나온 겁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 주세요.
3: 예예 예. 저도 혈배강하고 예, 건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2: 네.
3: 예, 이 약을 저는 여러 달 썼습니다.
2: 네.
3: 많은 효과를 받

0: 네. 여기 수리전에는 내경색도 있고 항상 머리 흐리퉁퉁하면서는 울림증이 심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계속 혈압약을 몇 년 동안 썼습니다.
1: 네.
0: 그동안에 머리에 좋다는 약을 많이 써봐도 잘 낫지 않고 안구환도 많이 먹었습니다.
1: 네.
0: 예, 그래도 명품이 와 됐습니다.
1: 네.
0: 아무리 약 써도 잘 낫지 않아서 선생님 찾아가서 친구하고 이 약을 같이 결합했는데 육과 눈이 비뚤어진 게 인성 제대로 돌아옵니다.
1: 이때까지 진단이 다 틀렸죠. 저한테 와 진단 정확하게 바꾸서리
0: 예.
1: 거기에 따라 처방이 나올까나 좋은 게 있죠. 빨리 좋아지는 게
0: 있어요. 진도 다니면서는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 다 그렇게 말합니다.
0: 예. 예. 이면 치료도 했습니다.
1: 계속
0: 네. 나와서 그냥 이하고 눈이 그냥 올라갔냐 하고 돌아와 와서 선생님 친구를 한게 선생님 친구로 어떻게 그래서 딱딱 효율 따라서 끝났는지
1: 네. 약 처방이라는 거는 꼭 내가 이 약이 나옴으로써 어떤 병을 전문 치료하는데 준천조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처방이 모두 세 가지를 한다 할 때 그렇게 되면 하나는 발진탕, 하나는 보양황후탕, 하나는 첸정산. 첸정산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첸, 이래 첸인, 잡아당긴다,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정, 정이라는 거는 본래 모양으로 돌아가셔 와준다 이런 뜻이죠. 그럼 첸정산은 고대로부터 영 유명하니 우리 중풍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과 눈이 비뚤어진 거, 그 다음에 반신이가 이래 비뚤어진 거, 이것을 돌아가셔 와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첸정산 들어갔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처방이가 다 준천조시 있다 그 뜻입니다. 제일 처음에 팔진탕 준천조시 있는 게고, 팔진탕 안에서도 우리 그 스준주탕 거기에 준천조시 있는 게고, 그다음에 스우탕이 또 준천조시 있는 게고, 그다음에 부양황후탕 여기에 또 준천조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요하게 부양황후탕. 그래서 왕칭은 이 대대 저 청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죠. 예, 그래서 이린가이초라는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에서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부양황후탕. 예, 제가 옛날에 설명드린 적 있지만, 우리 중의에서 중풍을 치료하는 처방 딱곤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부양황후탕하고 小续明汤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황후탕이란 거는 특히 이런 반신이가 비뚤어졌거나 이것을 회복해주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면서 부气为主活血为辅를 했습니다. 그래서 活血를 너무 주도적으로 넣는다 할 때는 병이가 오히려 기혈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 처방은 또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처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걱정할 필요 없죠. 부치 위주. 그래서 거기면 중요가 뭔가 황치입니다. 황치도 생황치입니다. 이런 익혀놓은 황치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꼭 생황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부연치 해가지고서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반신불수 이거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생황치 대량적으로 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예, 말씀 주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3: 나는 혈액강하고 황진
1: 산타이
3: 이거 계류해서 먹고 효과 네. 좋아가지고 또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1: 네.
3: 내일 이게 나오건 있어가지고 얘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얘 그다음에 이렇게 좀 몸이 꽉가져나면서 영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얘 어딘가 모르게 불정사이란 말입니다. 이래 밖에 나가도 정신이 얼떨하지 못하고 자꾸 희한 게 거죠.
1: 네.
3: 그렇게 심한 정도에 대해서 약은 알 수 없어서 이 약서약 부서 먹어서 큰 병이 아닌데 놔두자 한 게 그래도 신경이 와서
1: 네.
3: 이거 저기 좋다는 말 듣고서 혈액강하고 황진탈 이렇게 같이 섞어 먹은 게 희하고 얼빤하고 녹공세 부들에 앉았다 섰다 하면 어림쥐 귀나던 게 이게 한 달 먹었는데 어제 싹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이게 효과 좋으니까 이게 우리 아바이 중풍이 왔는데
1: 예.
3: 이렇게 저 입이 추미도 막 흐르고 밥 먹을 때 뚝뚝 흘리고
1: 예.
3: 안심 불수돼서 걸음걸이 불편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중풍이 걸린 게 어떤 게 이게 되겠나 반신반의 하면서 그래도 내 좋아진 게 다른 사람 말 듣기보다 내 좋아진 거 그래도 대접은 해보자고 그 다음 또 아이들 약 싸다가 대접했겠는데

0: 처음에는 말을 잘 아이들 어디 가서 약도 올려와가지고서 돈 해제했다니 요구한다. 제가 먹을 게지 나를 쏴다 줬다고서 돈 해제하고 딴 데 건드는가 이래지 그랬다.
1: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0: 예, 그래네. 그 다음에 무슨 약이나 큰 병원이라 다 좋은 게 내게 맞는 약이 있다고 싸워왔으니까 일단 거기서 열심히 잡아보고 아이 났으면 뭐 어찌겠는가 걔도 어찌 좋나 좋아졌겠지. 싫다는 거 억지로 또 해석시킨 게 생각밖에 아이 말을 뭐 이렇게 반복을 저리를 하던 게 말이 똑똑해지고 그 다음 숨이 줄줄 흐르던 게 어느 순간인가 어제 밥 먹을 때면 숨이 줄줄 흐르고 숟가락에 밥이 들어가면 툭툭 흘리던 게 깨끗하고 하는 말끔히 청소라고 소리 척다 깎아놓고 아 잘 먹었다고 말하는 것도 똑똑하고 이래고
1: 네.
0: 고름고리도 발신불신 이렇게 돼서 어질어질 하던 게 어떤 댄스랑 역풍지 가지고 댄스 킬러랑 갔다 왔다 해도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좋다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1: 그렇지.
0: 네네. 어, 선생님 이렇게 좋은 상품 우리에게 소개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기가 이 해적항하고 황진 쌈차이를 먹고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왜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고통이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이거 다 써봤으면 좋겠다는 수술을 이렇게 네, 간단히
1: 분享합니다.
0: 예.
1: 네, 예.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 다음에 천여우가 뭔가, 여기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성황치, 이것을 적감이 작은 량부터 점점점점 가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량은 4량, 4량에 120g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될 수 있고, 또 여기면 천여, 당구이 외에 들어갑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이전에 화장실도 분주방을 먹고 항상 저기 재단했습니다.
1: 아, 골가병을 예. 재단 쌓고
3: 그러죠. 예. 그것도 낫고 아바에도 발발 떨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3: 선생님 강의에서 이걸 듣고 저기 그런 새벽 저 부두방 바꿨는데
1: 네.
3: 정말 여러 가지 메뉴로 다운전이 영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우짝지 노친도 예, 허리 꼽을 때로서 꼼짝꼼짝 못하던 게 이 약을 먹고서 지금 허리 펴고 금일차를 더 지고서 걸어 다닌답니다.
1: 아.
3: 예, 눈도 좋고 밥도 잘 먹고 예. 화면도 불타이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1: 어머님은 지금 부부가 같이 지금 세 가지 약 다 같이 쓰지 않습니까?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돈도 많기 때문에 이 우리 부부방도 다시 더 많이 사서 돈 받지 먹겠습니다.
1: 예, 예. 봉수방도 지금 활동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3: 수고하셨습니다.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여기에 땅구이, 땅구이는 우리 땅구이 외에 고랑대를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쥐엔구이 전체적으로 쓰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처방에는 전체적으로 쓰는 쥐엔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초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한데 우리 그 제한테 와서 병 볼 사람들은 일단 그 2880018번에 전화해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차약점 맞은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꼭 예약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찾아갔던 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데는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저 병원에 나갈 수도 있고 하는데 꼭 예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처방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자들을 제가 병 보는 과정에서 이 중풍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 같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초적인 처방은 황진수한 타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상에서 내가 황계를 얼마에 가량해야 되겠는가 할 때는 특히 성황치 예, 이거 가량해야 된다 할 때는 예, 제가 금에다 또 약을 따로 폐해 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땅구이도 그렇습니다. 특히 땅구이 외 고랑대는 어디면 좋은가 하면 이 발다리까지 혈액순환 잘 되게끔 한 작용합니다. 예, 땅구이라는 건 원래 피를 보충해 준 작용하죠. 이 피가 어디면 갈 수 있겠는가 특히 반신이나 못 쓰는 사람들, 발다리 이렇게 한쪽에 지금 못 쓰는 분들은 거기 막 실

0: 합니다. 시리아는 거기 혈액순 아예 된다는 거 말하죠. 그러면 거기에 또 당구이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처방도 제가 할 때 그 기회를 봐가지고서 그 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탕 대고서 보충하냐고 그래서 막 걷어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환자 그래서 제가 자꾸 저한테 와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우리 데 환자들을 보게 되면 다 다른 데 가서 지금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서 사적에 돈 팔고도 안 되고 이랬거나 마지막에 저한테 어떻게 했는가 했는데 지금 저한테 와서 치료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친구도 다 결합할 거나 다 이게 책임지는 각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구의 왜 이게 무슨 좋은 점인가 하면 호수에 무상신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피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당구의 외이라는 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황치가 또 보소적인 이런 작용을 할까나 혈액순환이가 잘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여, 준천 조시지 않습니까? 조여에는 치설하고 천숑, 타월, 홍화 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단삼, 삼칠, 홍화, 천숑, 그 다음에 타월 이런 약재들은 몽땅 혈전을 녹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들어가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런 혈액 순환을 많이 촉진시켜주고 이 소열이 막센 거 내려와주고 이런 작용 좋습니다. 특히 우열을 아래로 내려와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띠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조시여에 속하는 겁니다. 한 방면은 주여에 속하고 한 방면은 또 시여에도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우인, 이 지렁이는 자꾸 땅속을 깊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직접 경락을 들어가서 경락이라는 건 혈관을 말하는 겁니다. 혈관, 신경 그쪽을 들어가가지고서 막힌 거 빨리 뚫어주는 작용이 있죠. 그리고서 이 팔다리 반신이가 잘 말아야 듣거나 감각이 없거나 이것을 회복해 준 데 좋은데 아까 적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렁이를 오래 쓰게 되면 피가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 이기미를 대응해가지고서 우리 약 처방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사물탕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당구의 천숑 그 다음에 또 바이설 숙지 이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치도 하고 부수에도 하고 그리고 중풍 처방이 들어가 있고 첸정산 들어가 있고 이것이가 황진수한 타인기입니다. 거기다 우리 또 혈배강 이 심장 그 처방 같이 결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혈관 질병 치료하는데 엄청 좋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 이름이 가득한 류행 동료를 불렀다. 2층 아저씨가 연탄로 불 피우는 곳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층 아주머니는 노래를 듣고 입맛이 돈다며 반갑게 반응했다. 소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보에게는 향앙에 사는 형이 한 명 있었다. 형은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되어 거의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보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형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기사가 있었다. 아보는 이것이 아홉 번째 편지란 것을 알았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먼저 발각되었다면 아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배채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골목에 사는 수가는 부유한 집안 딸이었다. 고중을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아버는 그럴 때마다 몰래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보와 배치는 수간네 집에 찾아갔다. 수간은 칼라스의 사진이 자신의 레코드 표지와 같다며 기뻐했고 향앙에 있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방 안은 커튼이 닫혀있고 유선기에서는 카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수간은 노래의 음역 높낮이를 설명하며 아보의 형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배체는 칼라스가 공주님 같냐고 물었고 수간은 그레고리 파이크와 오드리 헵번 같은 기질이라고 답했다. 수간은 자신은 좋은 레코드를 갖고도 여전히 상해에 갇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지만 향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양말통 하나 차이라는 말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표현했다. 수가는 마음대로 밖에서 크게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샴페인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모두 함께 손잡고 춤추고 웃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다 수가는 아버의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는 편지를 써서 물어보겠다고 답했고 수가는 형이 상해에 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수줍게 말을 건넸다. 아버가 배채의 땀을 닦아주며 집에 가자고 하자 수가는 자주 놀러 오라고 권했다. 이튿날 아보의 아버지는 방 안 요리판 밑에 놓인 형의 사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향앙에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보에게 절대로 편지에 답장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다. 한 달 뒤 아보에게 다시 형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동생인 아보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에 이탈리아어 학원이 있는지 물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형은 향앙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해 회해로 소금로 교차로 일대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달걀 파는 집과 옛 신문사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 보냈다. 아보가 편지를 읽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편지를 움켜쥐고 격분하며 아보에게 한 시간 동안 벽구석에 서게 하는 벌을 내렸다. 아보의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강하지만 보통은 아보를 불러들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마음이 불안정하니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는 칼라스의 기사를 책 속에 끼워 보관했다. 아보는 음악이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담배 가게에서 담배 가루를 사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리상이 있는 청년이면서 생계를 꾸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보를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온몸을 정장으로 꾸미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모습이 불쌍하단 것이었다. 아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 기층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관리직이 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고객부터 까다로운 고객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매일 멋진 옷을 입고 거울만 보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진심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아버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어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며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아보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차로 아보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먹곤 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서남로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큰 공장 여러 곳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회사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회의 참석 등 바깥 활동은 모두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매달 리자를 받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의 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돈 한 문을 여닫았다. 최근 몇 년간 식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 집안은 계획 배급 정책에 따라 매달 표증으로 검은 밀가루와 잡곡가루, 고구마를 구해왔다. 일꾼에게 야채죽과 호박국수를 끓이게 하고 두 분의 큰어머니가 번갈아 작은 빵과 케이크, 구이요리, 감자 샐러드 등을 만들었다. 이 큰 집은 매주 암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닭, 오리, 생선, 고기,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해외 친척들이 식품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왔고 파스타, 토마토 소스, 통조림 기름, 커피, 코코아, 연유 등은 대부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상해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은 1980년 전후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시내에 텔레비전이 300대 정도밖에 없었다. 1960년에는 서남로 거실에 이미 전자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온 청년은 비행머리에 좁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수리비를 주면 청년은 돈을 두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고 바지는 더욱 꽉 끼게 되었다. 아버 곁에 있던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년은 주파수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고 영화 상영 일정과 거의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남로 텔레비전 앞에 몰래 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늘 화가 나서 온 가족의 텔레비전

미전 시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넓은 거실 문마다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각각 비싼 14등급 라디오를 샀다. 이 라디오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할아버지는 반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고모가 서남로에 이사오면서 집안에는 모순이 늘어났다.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방 개수와 가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모까지 이사오면서 더욱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는 방 한 칸을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텔레비전 속 흑백 화면이 바뀌며 한 청년이 나와 표준적인 상해말로 방송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왕아 씨에 대해 소개한다. 왕아 씨는 호생의 전 여자친구 매서의 동료였으며 결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인물이다. 어느 날 밤 왕아 씨와 그의 남편 균경은 저녁밥을 먹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왕아 씨는 자신의 지루한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균경은 그런 왕아 씨의 모습에 짜증을 내며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아 씨는 아이가 있지만 키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시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이라서 갑자기 곁으로 데려와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왕아 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다. 균경은 이 이야기를 끊고 시골 작은 아버지가 봄나들이를 가자고 했으니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왕아 씨는 두 사람만 가는 것이냐고 묻고 세 사람도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왕아 씨는 연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끌벅적하게 즐겁다. 균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왕아 씨의 고집에 결국 따르게 된다. 균경은 자신은 출근하면 저승말을 듣고 퇴근하면 아내 말을 들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왕아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아 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외출할 때도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호칭을 바꾸면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삼,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삼,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5년 전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면적을 14,100평방킬로미터로 길림 흑룡강 두 성에 걸쳐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1지류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공원 길림구역은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핵심구역은 바로 연변에 위치해 있는데 훈춘 왕청의 12여 개의 향진이 공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원 내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수는 체제 시험 초기 27마리와 42마리에서 각기 약 72마리와 115마리로 늘었고 새끼범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겨를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첫 번째 편 5년간의 수호로 범 표범 보금자리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5화산 가지각색 나무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층층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켠의 시냇물을 맑고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천규릉 리목국의 작은 공원에서 로인들이 335 산책하고 있습니다. 퇴직 종업원 진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아침 촬영한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헌수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봤어요. 이건 아침 7시 57분에 우리가 밭에 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집단 천규릉 림업위원회사 관리보호중심 부주임 오정용입니다. 우리가 감정한 결과 이 동물은 노루가 아니라 동북지역 특유의 고라니일 가능성이 높지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입니다. 동북범은 현존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체형이 가장 크며 온대 침엽수와 활엽수 호남님 모기사슬 최정상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우산종이라고 부릅니다. 범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우산 하나를 펼쳐 숲속 만물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산을 든든히 받치려면 먼저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자란 암범 한 마리의 활동구역은 300평방킬로미터에서 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수범의 활동구역은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범이 이 숲에서 말사슴이나 멧돼지, 꽃사슴과 노루를 비롯하여 충분한 먹이를 찾아야만 터를 잡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의 밀도가 부족하면 어미범은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범은 한때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해내베 연합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경내의 야생 동북범은 1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범과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국가공원에서는 156건의 광급권을 전부 폐쇄 퇴출시키고 276개의 도급 대상을 7세기에 정리했으며 루게로 림지 3만 4천부를 회수했습니다. 또 박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교정을 위반해 설치한 방목 울타리 130여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과거 림구 도로 양길에는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되어 범과 표범이 이동할 때 늘 수십 킬로미터씩 우회해야 했는데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갈라졌던 산림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다시 이어지자 먹이 동물도 돌아왔습니다. 국가공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올가미 제거와 밀렵 탄소, 겨울철 먹이 보충, 사냥과 방목 금지를 실시하여 야생 동물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훈춘 구역에서 발굽 동물의 활동이 30만 여 차에 감축되었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회복되어 지역 우세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범과 표범의 활동 범위는 이미 국가공원 80% 이상의 구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훈촌 구역에서는 범 한 마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영상이 촬영이 됐고 올해 9월에는 왕천 구역에서 한 주민이 어미범 한 마리가 새끼범 네 마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훈촌림업유한회사 동북범표범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공회주석 단련여입니다. 이 범에게 우리는 T56이라는 번호를 붙였죠. 처음에는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세 마리로 늘었고 가장 많을 때는 주변에 새끼범 다섯 마리가 따라 다녔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변한 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범들이 우리 이 림산지구에서 안심하고 번식하고 서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축 결과 현재 동굽범 한 마리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범이 한 번 산행을 완수하려면 보름가량 걸려야 했습니다. 이 산림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 동굽범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촌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위입니다. 범은 최고 포식종이죠. 범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늘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아졌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 중국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며 부회장인 변효일행이 10일 연길과 동문에서 적십자 삽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변효일행은 먼저 연길시 진학가도 신양사회구역 적십자회를 찾아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진지 건설, 기층조직 운영, 회원 확대와 자원봉사 전개 정황을 살펴보고 사회구역 적십자 사표보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역에 뿌리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도문시 적십자 응급구호 강습기지,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에서 변효일행은 천급 적십자 조직 진지 건설과 향촌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참답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응급구호 강습시설 배치, 수업 설치와 대중성 응급구호 지식 보급 성과, 도문 통상구 국문 박애봉사소의 운영 모식, 출입경 인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구호 봉사를 전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변효는 우리조 적십자 계통이 기층 일선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성을 다해 대중들에게 봉사해온 재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그는 기층조직 토대를 1층 튼튼히 하고 응급구호 강습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변경 실제에 입각해 연변 특색 있는 인도주의 봉사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적십자회 구제구호부 2급 순시원 곽근양, 중국적십자기금회 리사장 폐효초, 성적십자회 당조 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벅군이 조사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2: 세관 총서가 근일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훈촌 종합부세구 대외 무역 경제가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동기 대비 89%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년 내 훈촌 종합부세구 관리국에서는 지역 위치 우세 입각하여 보세 플러스 정책 우세를 확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은 1년의 보세 플러스 세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첫 신선 킹크랩 보세중개 플러스 분류 수출 모식이 낙착했습니다. 킹크랩은 입경 후 직접 종합보세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과 포장을 거치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받습니다. 세관에서는 예약검사를 실시하여 당일에 화물 인수, 육로 운송, 통관, 항공기 적재 등 전반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TIR 운송은 77개의 제약국에서 한 번 신고하고 한 차로 목적지까지 직행할 수가 있어서 다국 물류 시간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혼출은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TIR 노선을 개통하여 화물이 출경한 후에 모스크바까지 직행을 하고 다시 유럽 여러 나라로 연장되게 했습니다. 혼출은 이미 제조 인증 대로시아 육로 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되었으며 송매통, 오존 등 주요 다국 플랫폼들은 훈촌 변경 창고에 화물을 집결하고 대량으로 해외 운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훈촌은 동북 삼성에서 앞장서 1210 모식을 낙착시키고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국전자상거래 감독관리 모식을 연결하고 일반 무역, 보세 중개 업무와 결합하여 협동발전 구도를 형성을 했으며 통관 및 창구 회전 효율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훈천종합보세군은 6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동기보다 14순위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지역 9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훈천에서는 동산구 통관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히하며 보세중개, 다국전자상거래 등 대외무역 새 경영 모식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대외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반 대외무역 안정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다국무역 발전에 병목제약을 부단히 타개함으로써 대외무역 수출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1: 또 한 해의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연변 대지의 비옥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수확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벼가 황금 물결을 일으키고 콩은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오색 찬란한 가을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시기를 다잡아 수확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의 풍작으로 향촌진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계열 보도, 다시 찾아온 수확의 계절을 내와 전야의 풍년 모습을 기록하고 산업발전의 맥박을 느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연변농업 고품질 발전의 풍성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영정의 만무사고백 과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영정 만무 사과백 과수원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과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진 가운데 일꾼들은 맑은 날씨를 빌어 수확, 선별, 포장, 발송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정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가 충족합니다. 독특한 산지 기후와 양질의 수토 조건은 사과의 당분 축적과 북미 형성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9월과 10월은 현지 사과의 품질이 가장 좋은 수확철입니다. 용정시 과수농장 만무사과배 재배기지에 들어서면 알차고 큼직한 사과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빛깔이 선명하고 즙이 많으며 달고 아삭한 사과배에서 풍기는 진한 과일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묵직한 열매마다 가을 풍작의 기쁨이 담겨있습니다. 용정시 과수농장 정품원 책임자 전열입니다. 올해는 비도 적당히 잘 왔습니다. 올해 사과배가 크게 자랐고 보기도 좋습니다. 맛으로 보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올해가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사과배 산량은 지난해보다 3천여 상자 늘었습니다. 주요 판매 경로는 여전히 온라인 판매입니다. 위챗 모멘트에 올려 팔고 정품 선물 세트로 포장해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해 용정시에서는 성숙된 전자상거래 산업체계에 의탁해 사과배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현지에서는 틱톡, 콰이소, 토보, 핀도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탁해 짧은 영상 홍보,

0: 인터넷 인기인 생방송 판매, 온라인 상점 직접 판매 등 다양한 모식으로 영정 사과밭 특색 우실을 전면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 판매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연변의 양질 농산물을 전국에 널리 팔고 있습니다. 글림 경위 실업위원회사 부총경리 강추성입니다. 이렇게 선전한 후부터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포장하고 산에서는 일꾼들이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니 정말 잘 팔립니다. 기본상 모두 외지 관광객들이 주문입니다.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집에서 제 조카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주 사과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과일 품질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평균 당도가 12.5도 이상입니다. 특등배 산량은 총 산량이 70%로 평년보다 2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용정시 사과배 수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과일 판매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재배호들의 증수를 전력 보장할 계획입니다.
1: 영주시에서는 13일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가동하여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국농길림용화 화력발전 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는 연결시 하남구역에 열 공급 임무를 맡고 있는데 주로 장백살로 남강거리 서쪽, 신풍거리 동쪽, 부르하통화 남쪽, 철도선 북쪽 구역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기자입니다. 여기는 집중통제실입니다. 대형 화면에서는 보이라 일식설비와 열공급 도관망의 급수 온도, 압력, 흐름량 등 각종 변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삼일꾼들은 일터를 지키면서 여론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죠. 공릉길림용화화력발전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 부총경리 손전혜입니다. 올해 열 공급 표준이 높아져 실내 난방 온도가 기존의 섭씨 18도에서 22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우리 단에서는 열 공급 전에 설비와 열 도관망 검수에 만전을 기했고 석탄 비축량을 늘려 전반 난방 기간에 석탄 사용을 확보했지요. 현재 1호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13일 0시부터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법정 열 공급 기간은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두어 183일입니다. 올해까지 연결시는 연속 15년째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연결시 당위 정부의 열 공급 요구와 시간차 보일화 가동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13일부터 정식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관망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죠. 도관망이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저녁이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열 공급 기업에서는 24시간 보일러 운행 정황, 도관망 압력 등 핵심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흐름량을 24시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열 공급 부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난방 고장이 발생한 사용자에게는 제때의 방문 소리를 제공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연결시 도시 열 공급 총 건축 면적은 4,161만 7,700평방미터이고 열 공급 경영 단위는 도합 8개입니다. 전시 석탄 사용 휴액은 53만 톤인데 지금까지 30만 8,400톤이 입고돼 입고률이 58.2% 이상입니다. 길림성 도시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요구에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3년 난관 공약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6-2027년 난방 처리는 연결시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이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여론 도감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을 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좋은 세대를 정돈함으로써 열 공급 질이 뚜렷이 개선되게 합니다. 2027-2028년 난방철에는 연결시를 제외한 각 현시 도시 건설 구역에 집중 열 공급 주민집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2028-2029년 난방철에는 전주 도시 건설 구역 집중 열 공급 구역 주민집들의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하여 전역 열공급 개통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0: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1: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장수루 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구불암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하루 남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이름 그대로 장수의 처방에 속합니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와,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서 장수의 비결 해답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몽속통, 몽약으로 되어 있는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몽약에 속하면서 우리가 지금 노경이 있거나 신경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어디에 나가든지 늘 마음의 불을 안고 다니는 그런 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을 드시면 빨리 돌봐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 치료 약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장순호방은 한 가게 198원이라서 6일 동안 복용하는데 딱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 식전 공복하고 식전 다릅니다. 공복은 1시간 전이고 식전은 30분 전이고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공복에 드시면 되는데 한과 간에 여살이 들어있으니까 엿새 아침을 드시면 됩니다. 들어보시겠다면 드셔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만하세요 하래도 그만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장수로방에 속합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무료로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그리고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자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사면 10각을 무료로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었습니다. 명서방 598원인데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서 15각을 사면 15각을 무료로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00원 분하게 되어 있고 역시 몽속통도 한 가게 가격이 15가게 10가게 되면 1,000원 빼주게 되면 200원 잡아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수로방은 40가게 30각을 무료로 주고 1,000원 빼주게 되면 한 가게 가격이 90원 잡아게 되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는 15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제때 잘 이용하셔서 지금 시대는 제가 늘 말씀 주시고 있지만 해도 뭐 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하게 돼 있지만 해도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내가 관리하는데 주요한 그 장수의 비결이 담겨 있는데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가운데서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약품은 확실히 믿음

0: 여행이 갈 수밖에 없는 국가 비준허마가 없으면 여기 오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관광 비준허마까지 없으면 오르지 못합니다. 시름 넣고 확영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믿어보시고 이번 우대활동 하루밖에 남지 않으시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장수로방 어선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아, 소변이 급하고 아예 자주도 보고 참지 못하고 해서 자꾸 또 새고 이랬습니다. 근데 다른 약 아무리 먹어도 잘 낫지 않을 때. 예. 이 장수로방 어선 여러 달 먹으니까 처음에는 모르겠던 교수는 한 달이 넘으려부터 나서지는 교수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장수로방이 예. 제일 큰 우점이라며 건파츠 기본으로 해서 꾸범 배연해주는 차원에서 부선 정량해주는 차원에서 건파츠 손대고 오장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원칙으로 28가지 우수한 성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사분의 말씀이 아주 절실합니다.
2: 네, 그리고 소변했을 때 소변은 다수보다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그 품도 또 많고 예, 색감도 진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다 정상으로 됐습니다. 저는.
0: 그럼요.
2: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다 또 우리 주소 위험거리 있으면서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끓여서 밥에 밥상에 맞서 앉기만 하면 한 숟가락 먹고 자꾸 끓여올라고 트림이 자꾸 났댔습니다.
0: 아, 소화가 잘 되는 성분이 여기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또 배가 예. 그냥 짱하고 터지하고 예. 밥도 맛있고 깨질깨질하고 먹었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성상 많이 좋아서 아 소화도 잘 되지 배도 쑥고서 들어갔거나 이 위가 영 편안하습니다 요즘에.
0: 내리낀다는 걸 말하죠. 네. 어떤 분들은 드시게 되면 올림 이래서 저게 올라온다. 올림 네. 이래서 꼼짝 못한다는데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쑥쑥 내리 소화가 네. 잘 내리 잘 민다는 걸 말합니다. 예.
2: 네, 그러니까 몸에 맥도 나고 예. 다리에도 맥이 없고 그런 지금 잘 그렇습니다.
0: 맥이 다리에 맥이 네. 없는 게 그게 바로 경락이 막히고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데 이 제품 자체가 꾸범폐 근본을 지켜주고 예. 원기를 돋아주고 건파질 든든하게 하고 잠이 잘하고 통변 작용이 좋고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폐의 경락을 도와주고 이런 종합적으로 좋은 제품 자체가 여기에 들어간 28가지 우수한 성분 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사분은 법외급 상품을 얻은 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예. 조금만 어디 간다 갔다 와도 뭔가 마트 갔다 와도 다리 먹어봤지 여기 들었다 놨다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빨리빨리 그렇습니다. 저는 다리 좀 가면
0: 그렇죠. 예,
2: 온몸 맥이나 정신도 나고
0: 바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2: 그 여름에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뭔가 몸소통은 우리 언니가 지금 1년 전에 미갱색이 왔댔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많이 무겁고 예, 가봐 머리도 정신이 안 나고 얼빠에 앉아서 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은 게 한 달은 넘어 먹은 게 머리가 많이 막아졌답니다.
0: 그렇죠. 한 달 드시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0: 막힌 것 뚫어주는 예. 데는 이 제품을 넘어날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2: 예. 손을 많이 떨면서 좀 많이 흔들도 밥 먹을 때 흔들던 게 떨는 게 많이 낫단다.
0: 아, 그렇죠.
2: 이게 밥, 예, 흘리지도 않는단다.
0: 심장 꺾는으로 인해서 예. 주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2: 예, 예. 그리고 예. 난 우울해서 앉아있고 예. 기억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냥 우울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제 정신 차림에서 정신 따로 해졌을 때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그 기억력도 많이 돌아왔다면 이랬대다.
0: 예.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약을 예.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몰랐겠다. 모른다 말 어떻게 막 두 번씩 먹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 딱딱 이렇게 갖춰줘야 먹는다 말 우리 집 형부가 그랬습니다.
0: 아, 예.
2: 요즘에는 그 약을 제절로 갖춰 먹는단다.
0: 예.
2: 많이 정신 경력이 많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래서 약이 좋다면 더 싸겠다 하지 해서 나도 지금 더 싸려고 엄마가 돈에서 돈을 또 떼주지 약을 또 더 주지 얼마나 좋은 활동입니까.
0: 그렇죠. 예, 예.
2: 오늘 두 가지 우리 언니는 몽속통 나는 장수로방 두 가지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우대정책이 우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이 몽속통 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네.
3: 이게 이거 원래 어째서 누가 내 어서는 나도 한 10년 전부터 이 심장병을 내서, 예, 이, 세일압도 원장아이 되고, 팍, 이게 심장을 내서, 예, 조금 숨이 차, 너무 숨이 차서, 댕기기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손발이가, 예, 이거 어떻게 돼서, 많이 저려납니다. 많이
0: 예.
3: 예. 그리고, 마목도 오고, 예. 그 다음에는, 너 인간이 되게 되면, 머리가 항상, 예, 어지럽고, 머리가, 팍, 하는 이 변도 더이가 아프고, 그랬습니다.
0: 머리가. 예. 예.
3: 예. 그리고 목이라는 게, 목도 이게 항상 뻣뻣한

0: 한국 전화기는 항상 문 닫히고 예, 한참 주물어주고 하면 괜찮고 이랬어요.
1: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머리혈관에 문제가 생겼고 심장혈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상술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 제때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점점 중할 뿐이지 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거저 하늘이 주는 대로 내 살지 이렇게 하면 절대 그거는 우둔한 방법에 속합니다. 예, 예. 현명합니다. 예.
0: 잠이라는 게 미래 못 자고 예, 밤잠 재밌게 미래 잠 들지 못합니다.
1: 예.
0: 한순하게 한 3시간씩밖에 못 잤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낮에는 그래도 더 힘이 상 게 정신이 나면 이랬는데 지금 내 요약 이제 쓴지는 오라지 않는데 벌써 한 얼마 안 먹었거나 효과 이 약이 확실히 이게 내 설명서에 보면 벌써 이 약이 약소이가 좋은 약소이가 다 기본 다 들어갔었죠.
1: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0: 그래, 그니까, 약에 봐서 먹어보면 효과가, 예, 얼마 안 먹었는데 효과가 이탄하고, 지금은 머리가 아픈 데서 없고, 예, 머리가 많이 맑아지고, 있잖아요.
1: 예.
0: 그리고, 밤잠 잘 잡니다, 이 시간에.
1: 예. 예. 여기 성분들이 다른데 없는 우수한 성분들이 7개 항이 들어가는가 하면, 인공사양도 들어갔고, 인공우황도 들어갔고, 진주, 물소뿌리, 농축뿌리, 이런 게 심장과 신강과 노공에는 확실한 효과를 뚫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을 그리고 여기 7개향, 띵향, 두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성분들 자체가 호세에 통로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나 이제 지금에 지금은 내 이거 먹은 다음에 지금 요즘간에 오각이 다 원래 발 다리도 예, 자꾸만 관절이 안 아파나고 이것도 이렇습니다. 좋아진다. 이건 뭐까지는.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돼서 한을 몰아내고 그리고 간과 거목 특히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질 수밖에요. 예.
0: 예, 그리고 마목이 오고 저리 든 것도 완전 이렇고, 확실히 약, 확실히 좋은 약입니다. 내가 써보니까, 내가 다른 약도 옛날에 많이 써봤는데, 이처럼 효과 빠른 약이 없습니다.
1: 내가. 알리죠? 예, 확실하게 알릴 겁니다. 예, 예. 예
0: 그래, 지금 이 화도, 예, 이게 솔직히 내릴 거지 밖에 없다는데, 내가 오늘 전에 저기, 뭐입니까, 15가지 더 사겠습니다.
1: 선생님. 예. 이번에 우대할 때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예.
0: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그 당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원래 젊어서부터 이렇게 영 아픈데 많이 했습니다. 간도 나쁘고 콩팥이도 나쁘고 그러니까 소화 잘 안 되고 또 소변도 잘 안 통하고 이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 어리니까 뭐 약방에 가서 엄마라고는 그래 대더라고 약을 먹고 버텨왔는데 지금 70대 중반에 넘어서니까 미네 영에 진짜 힘들다니까
1: 보통 관리해서 안 됩니다. 확실한 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3: 예,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뼈 어디나 다 아프고, 움직이기도 바쁘고, 어느 날 때로

0: 야 사는 보람이 나지. 그래서 예, 아프고 남에게 이끌고 하게 되면 예. 보람이 나지 않죠. 예, 예.
1: 예, 그래서 이 약을 어제는 내서 먹어보자고 소리 그래서 싸서 어제는 석 달을 먹었습니다.
0: 예.
1: 아니, 그런 게 진짜 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것과 같이 아 내가 얘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알지 되니까.
0: 예.
1: 서점에 소화 잘 되고 얘 밥을 좀 먹을 수 있으니까 얘 저런 좀 내기 나는 게 알기고 그다음에는 서리에 잤던 게 그 차수도 줄어드니까나 밤잠 잘 자니까 얘 별로 얘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원지가 예. 들어갔으니까 잠을 잘 잡니다.
1: 아이 늙어 오니까나 이 삐 어디나 다 가서 움직이기 정말 앉았다 섰다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많이 편해졌습니다.
0: 그렇죠. 북간선 해소니까 콤파츠 예.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1: 예.
0: 예, 예.
1: 진짜 좋은 약이 돼서 이번 활동도 좋지 할까요? 살려고 전화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있으니까
0: 예.
1: 몽석통이요. 방송에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몽석통 들은 첫날 이튿날 들어보고 우리 들은 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60대 중반이 되는가 그런데 이 부유와 갖고 예
0: 아,
1: 그렇게 예, 예 힘들게
0: 부유한 분들은 저는 유감하게 예. 생각합니다. 평소에 오기 전에 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온다면에도 예. 관리하지 않으면 2차 3차가 무섭고 그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예, 예. 예.
1: 그래서 이 목소통 들어볼까 예 별로 예 닦고 우리 시했기인데 예,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말해서 예 얻어놓은 또 한 달 썼습니다.
0: 아, 예.
1: 반신을 잘 못 쓰고, 언어장애도 있고, 심장이도 나쁘고, 맨날 침침하다 하고, 예, 혈압도 잘 엄청 아이 되고, 이래던데, 예, 지금, 예, 이 반신을, 이 미네 못 쓰던 게, 이렇게 예, 약간씩 움직일 수 있고, 예, 그 다음 팔도 예, 조금 더 올라가고, 예, 어째서나, 예, 걸음 걸지 못하던 게 지금 서서 집안에서 조금씩 걸을 수 있답니다.
0: 멍석통 그래. 써서 그게 해결받지 예.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시간을 예. 이제 수여해서, 시간 따라서, 예. 요정을 따라서 몇 개백, 세 개백 날만 쓰게 되면 완전히 거의 정상에 가깝게끔 돌아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정상하고 예. 리콜하기는 바쁘겠지만은 가깝게 접근하게 되어 회복이 옵니다.
1: 예. 그래서 예, 이번 활동이 대단해졌고, 어떤 또 단방 활동이 끝나고 하니까나, 그래 또 두 가지 하고 또 집에서 살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네. 효과성을 네. 진실하고 조리 있게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믿고 쓰시게 되면 아주 현명한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잘 회복하기 바랍니다.
1: 네. 민서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 노래는 정말 좋습니다. 움직이기도
0: 그럼요. 그럼요.
1: 감사합니다.
0: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윤수정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장수로방을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이 약을 먹기 전에 소변이 잦아서 밤을 자지 못하고 예, 간담도 구 손발이 차고 이가 나빠지면 예, 소화 안 돼가지고 밥을 먹지 못할까요? 항상 맥이 없어 들어 누고 있고 예, 허리 아파 걷기도 바쁘고 현대 이 약을 이제는 여러 달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말한 증상이 좀 많이 나죠.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리고 기관지 때문에 기침가래가 심했는데 그것도 좀 다 나죠. 정말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약이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몽송통도 문의합시다.
0: 예.
3: 우리 동서가 예, 저기 중풍이 좀 몇 번 왔다 갔습니다.
0: 예.
3: 그래서 반신도 잘 쓰지 못하고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되고 예. 이 나체 바다리 묻어도 감각을 모른다.
0: 아, 예, 예.
3: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한번 합니다.
0: 그게 감각을 모르는 게 경락이 막혀서 통하지 못해서 모세 혈관을 통해서 신경조직에 영양공급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단되고 있으니까 신경마비가 중추신경마비로 인해서 감각을 모르게 되어 있는데 이 멍석통은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이거 쓰게 되면 차츰 그거 막혔던 거 그 풀어주게 돼 있어서 맥의 신경세포를 원래 상태로 더 돌려놓는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대로 빨리 통하게 해주는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여기에 29가지 아주 특수한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공사회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물소뿐이 농축뿐이라면 알죠? 인공우황이 들어갔고 여기에 치명이 들어갔고 그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가 기본은 막힌 걸 빨리 풀어주게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근육과 골격

0: 든든해지고 이런 차원에서의 특히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전반 사회적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 29가지로 됐습니다. 물소뿌리 농축뿌리는 다른 데서 모았습니다. 결국 인공사양 같은 것도 아주 우수한 성분 치명이라든지 해금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 복용하시겠다며 아주 우수한 효과로서 정상에 가깝게끔 회복을 가져오면 2차, 3차로 중풍이 오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 오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저도 이 몽속토 쓰는 환자입니다. 주약에 녹음쇠 부주가 심해갖고.
0: 예.
3: 이 기억력이 몹시 감퇴되고.
0: 그렇죠.
3: 그리고 머리가 모질 아프고. 예.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잠도 못 잡고. 그래서 이 몽속토에 소개되니까 인천이하고 선생님 방문에 와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 많이 낮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번에 활동 조치 어떤 시간도 많지 남지 않았지 하니까 좀 싸서 더 쓰려고 하면서 이 장수로바 좀 자문하려고.
0: 예.
3: 저희 형님이 안 보이 계신데 이미 저기서 위출혈이 와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지금은 좀 호전되니까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 예. 지금 이런 환자 식사도 방도 못하지. 그래 식사를 못할까 또 모든 예 신체 면역력이
0: 모든 예 그 근본이 무너지게 돼 있죠. 식사를 못하면 근본이. 예. 무너집니다. 예.
3: 그래서 이 장수로바의 소개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쓰려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0: 예, 잘 물으셨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바의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2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제 앞에다 놓고 우리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를 말한다면 콤파제 부선해주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성분이 여기 구벤이라든지 우슬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녹각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소화공동을 도와주는 데는 여기 봉영, 텍사, 스거프라 이런 성분이 경락을 수통시키고 간을 좋아지게 하고 근본을 지켜 구범 폐에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황궁의 의의 처방에 속하면서 몇천 년 내려오면서 장수로방이라는 데는 그만한 일리가 처방 자체가 우수한 처방으로 내리 전달되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 장수로방 선택하는 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구입하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문의하고 계시지만 해도 우리가 벌써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특히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남성 여성 포함해서 호르몬 분비가 문란이 오게 되어 있을 때게 되면 특히 여성들은 완전히 폐경된다면은 면역력이 완전히 마치 우리 계단을 내리내려가는 것처럼 뚝뚝뚝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면역계통의 약화가 백병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여기에 응해서 나온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제일 장수하려면 콤파치 든든해야 됩니다. 콤파치 든든하는 데는 여기에는 콤파치 든든하게 해주는 다른 데서는 없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분을 어느 정도 리액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쉽게 리액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구벤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구벤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콤파치는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구병 구벤 이건 콤파치 좋아지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보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잠을 잘 자게 합니다. 원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경락이 잘 수통됩니다. 호세 통증으로 단삼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서 경락이 잘 수통되는 역할은 소화 공동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또 패머리

0: 잘 빠져 룬천 통변에서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로방 자체는 잘 먹고 잘 배설하고 그리고 원기를 도와주게 돼 있고 특히 콩팥이 든든해지고 호흡계통이 좋아지는 맥동도 들어갔으니까 장수로방 제품 자체는 견제에서 포기하시게 되면 장수의 비결이 번 처방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하루 남은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상업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시창작을 해온 신영숙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신영숙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신영숙 시인은 예, 1969년에 흥룡강성 탕원현 탕왕향 금성촌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따리 장사, 남새 장사, 떡 장사도 하고 상점, 식당 등을 경영했는데 장사에서 손실을 보고 빚을 가득 졌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한창 만원호가 나오던 이 시절에 4만원이라는 빚을 안고 있었으니 동네에서 저 집은 다 죽었다고 이젠 일어설 수 없다고 수근수근 했답니다. 그 후 감옥사에 가서 남의 집에서 콩나물 기르는 일을 3년간 하고 또 2년간 콩나물 기르고 빚을 다 갚던 날에 어머니와 둘이 부득히 않고 펑펑 울었답니다. 1990년에 연변 자치주 수부 도시 연길시에 이사로 왔습니다. 연길에 도착해서 조선족의 그 정취를 한껏 느끼면서 이젠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답니다. 그래서 청년생활 잡지 오자고 그 혼인광고 프로를 통해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또 둘이 함께 상점을 경영했습니다. 참 예, 긴 세월을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친정 식구들도 돌보면서 살아왔기에 참 보람있고 알차게 살았노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홀로 한국에 가서 치료하는 기간에 남편은 홀로 애 둘을 돌보고 상점을 경영하느라 참 힘들게 보냈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국에서 8개월 치료하고 돌아오자 남편이 또 큰 병을 앓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볼 사이 없이 남편을 병원에 모셔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3년을 치료받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유방암 환자인 그 환자가 40근이나 살이 빠져도 힘들단 말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살았는데 남편이 잃고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기만 했다. 그 후 책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픔과 슬픔을 글로 쓰자. 그때 그 시

0: 하늘나라님에게가 연변 문학이 발표됩니다.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을 글렀으니 참 마음이 안정되고 숨이 좀 나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의 문학 사랑은 아마도 너무나 힘든 생활의 압력과 슬픔이 그 밑거름이 된 것이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후에 연변민족문학원 제5기 문학 강습반도 다니면서 문학을 배웠고 또 연변대학 평생교육여성기업가협회도 다니고 등산협회도 다니면서 지금은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라디오 방송국에서 펼친 제6회 생활수기공모활동에서 쨍하고 햇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수기를 써서 금상도 받았고 연변일보 연변문화 문화시대 성화학 등 신문과 잡지의 수시편의 시도 발표하였습니다.
1: 그럼 이제부터 신영숙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선생님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 제목은 가방입니다.
2: 가방 신영숙 너를 바라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다. 몸 전체를 들어 허리에 둘러도 넌 불평불만 한 마디 없이 몸에 착 감긴다. 너의 머리를 해보해도 가슴을 열어봐도 아픈 소리 없이 해맑게 하 웃으며 온몸을 보여준다. 그 안에 나의 세계를 품었다. 노트, 펜, 노트북, 심지어 화장품까지. 너는 그 많은 걸 담고도 나를 닮아 침묵한다. 상처가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칼로 찢는 아픔과 상처도 많겠지만 넌 주인을 위해 하루 종일 어깨가 묵직하다.
0: 네, 이 시는 주로 가방을 인격화해서 오직 주인을 위한 가방의 그 헌신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방은 허리에 둘러도 불편이 없고 가슴을 열어봐도 아픈 소리 없이 해맑게 하하 웃으며 온몸을 보여줍니다. 다음 가방은 노트, 펜, 노트북, 지어 화장품까지 많은 나의 세계를 담고도 침묵하면서 무겁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웃기는 건 나를 닮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슬쩍 자신이 생활의 그 중화에 눌려 살던 그 세월을 회상합니다. 그 다음에 가방은 나처럼 상처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을 것이지만 주인을 위해 하루 종일 어깨가 묵직하게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흔히 보는 가방에다 자신을 빗대고 삶의 고달픔과 그걸 이겨내는 의지를 은근히 읊조르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2: 어머니 신영숙. 엄마가 엄마를 부르며 돌아앉아 오실 적에 난 살인문 살짝 열고 그 모습 가만히 훔쳐보았습니다. 애도 아닌데 엄마가 그립다고 울며 되뇌이실 때 난 어른은 참 웃긴다 혼자 깔깔 웃어버렸습니다. 립스틱의 아이샤도 또 무슨 맛 빈잔도 자주 하였습니다. 엄마도 꽃향기 좋아하고 이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살며시 웃음을 지닌다는 것을 알기에는 50년 세월. 이젠 내가 엄마를 부르며 돌아앉아 옵니다. 영락 없이 엄마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난 영락 없는 엄마 딸이었나 봅니다.
0: 예, 이 시는 살짝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엄마가 자기 엄마가 그립다고 돌아앉아 옵니다.

0: 내 엄마가 지금 또 엄마야 엄마 엄마가 그리고 딱 돌아왔던 나는 그게 신기해서 사례 문을 밖으로 열고 허허 웃습니다. 어른이 다 된 엄마가 무슨 또 엄마가 그리고 저렇게 부산 피우나 하고 생각합니다. 허나의 신은 다시 또 돌아옵니다. 엄마도 누구의 딸이었고 엄마도 여자인데 그래서 립스틱 아이샤도 갖추고 엄마도 꽃을 좋아하시고 거울에 마주한다는 걸 쓰면서 다시 나옵니다. 지금 자신도 엄마로 되었지만 또다시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작마저 얼마를 닮아서이고 영락없이 엄마 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불세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 오릅니다. 별로 꾸미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은 시인데 가슴 짠한 시입니다. 또 이런 점이 신현숙 시인이 스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하늘나라님에게입니다.
2: 하늘나라님에게 신영숙 반짝반짝 반짝이는 저 하늘의 밝은 별이 되어 당신은 내 가슴의 추억으로 꽁꽁 스며듭니다. 잠깐의 인연으로 잠깐의 사랑으로 나누었던 우리 둘의 아리랑 노래 내 영혼까지 울려주었던 사랑이란 그 말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나요? 봄이 오면 절제들도 정이된 곳으로 돌아오건만 한 번 떠난 우리님은 영영 되돌아올 줄 모르네. 아, 사랑은 반딧불 사랑. 너무나 짧은 만남, 너무나 짧은 행복, 너무나 짧은 기다림이 오늘도 나를 울립니다.

예, 이 시는 예, 연변문학에 발표된 시인데 역시 아무런 장치도 화려함도 없는 에, 평범한 시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예, 가슴 한구석이 짠합니다. 지금 시인은 예, 하늘나라로 간 님을 예, 별에 비유해서 그 별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늘나라에서 내 가슴이 추억을 물결치게 합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이 둘의 사랑이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내가 유방암 투병으로 한국에 가서 8개월 있었고 또 돌아와서는 살이 40근 내리도록 알아놓은 남편 시중을 하다 보니 진짜 아기자기한 사랑 생활은 많이 줄었죠. 하지만 그 짧은 사랑이 더욱 짠하게 시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봄이 오면 철새들도 둥지를 찾아 돌아온다는데 영영 되돌아올 줄 모르는 사랑하는 님. 여기서 시인은 더 참지 못하고 외쳐댑니다. 두 분이 아가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서로서로 피소심으로 사랑했지만 둘 다 중병에 걸렸고 또 그 사랑이 너무나 짧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마음이 짠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지평선입니다.
1: 지평선 신영수. 뉘엿뉘엿 풀더미 오에 노을이 눕는 지평선 저 끝에서도 진달래 꽃은 필까. 엄마가 계시는 그쪽, 아빠가 계시는 이쪽.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푸른 미아리. 이산의 아픔 노릇노릇 햇감자로 구워 눈곱이 까만 그리움 달래는 나이. 아리랑 쓰리랑 노래의 지평선 끝자락에도 진달래꽃 필까. 시퍼렇게 멍든 지평선 잡고 목매여 불러본다. 두 번 다시 지켜둘 수 없는 혈연의 깃발을.

0: 예, 이 시에서는 예, 지평선을 경계로 두 세계 사람들이 리산의 아픔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 넘는 그 지평선 저쪽엔 엄마가 있고 지평선 이쪽엔 아빠가 있습니다. 헌데 그쪽에도 진달래꽃은 필까라고 두 번에 걸쳐 방문하는 것은 정감적 락인이 찍혀있는 진달래를 통해 진한 리산의 아픔을 더욱 짙게 색칠합니다. 그렇다면 아빠 엄마의 아이는 어떠한가? 저쪽에도 이쪽에도 오도가도 못하고 시퍼렇게 멍든 지평선 잡고 목매어 불러봅니다. 그리고 시 마지막에 두 번 다시 지켜둘 수 없는 혈련이 기뻐. 이것은 예, 피로써 맺어진 그 진한 정을 어쩔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는 예, 지평선을 경계선으로 이쪽과 저쪽이 예, 갈라져 사는 리산의 아픔과 한을 아프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2: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신영숙. 살다 보면 알게 돼. 너 잘난 거 따로 없고 나 잘난 거 따로 없죠.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만한 아픔과 행복쯤은 너도 나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비겁과 허영의 탈 벗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마음 부자, 건강 부자, 최고 부자.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오늘도 마음 비워 당신이라는 빈 술잔에 내 사랑을 부어 마신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0: 사실 시적 자아는 예, 행복에 대해 아주 독특합니다. 가장 유평한 것은 예, 시인이 시에서 주장하는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즉 허영과 욕심이 아니라 자유와 마음이 안정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직 예, 자신이 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최고의 선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 당신이라는 빈 술잔에 내 사랑을 부어 마시는 겁니다. 시인이 깃발처럼 휘날리는 건 이 마음 부자 최고 부자 네, 이런 겁니다. 시인의 추구와 립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사실 예, 요즘 이렇게 한 차원 높게 생각하던 자체가 이미 일정하게 깨친 사람이죠. 이 면에서 예, 이 시는 이 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행복입니다.
2: 행복 신영숙. 아침에 살며시 일어나 내 이마에 기싸며 해를 업고 나가셨던 우리님. 저녁엔 별을 따서 내 품에 슬며시 안겨줍니다. 하루 종일 여자는 천진한 어린애가 됩니다. 빨갛게 물이든 한 송이 장미로 곱게 곱게 활짝 피어납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행복이 이런 건가요? 따뜻한 그 숨결을 느끼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종종, 방에 사랑이 보글보글. 사랑이 별 건가요? 서로 좋아하면 그게 사랑이지.

예, 이 시는 이 시인의 행복관을 잘 말해주고 사랑에 푹 빠졌던 한 시절에 대한 좋은 추억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마에 키스 날리고 출근하여서는 저녁에 배를 따다가 내 품에 안겨주는 그런 행복. 시인 한때도 한때는 짧았지만 한동안 있었던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인 자신이 총화해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비록 지금은 곁에 없고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자신한테 잊을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줬던 나이님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여자는 천진한 어린애가 됩니다. 빨갛게 물이든 한 송이 장미로 곱게 곱게 활짝 피어납니다. 라고 읊조립니다. 시인이 그 한 생에도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사랑에 대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누가 구남산을 심었는가입니다.
1: 누가 구남산을 심었는가? 신영숙. 아침 햇살 찬란히 비출 때 꽃장 펼치던 선체 출발의 고고성 울린다. 기다리는 대지의 여인 빛 감아준 섬소 목소에 그리움이 사랑 싹 틔워질 때 누른 황금 이삭 촐렁이는 품은 어느님 이름으로 계절 보듬어 주었는가. 버섯, 나물, 돌, 물, 나무 홀골 떠나가는 철새들 작은 눈동자에도 남극의 따스한 봄은 에너지 노래의 연장선 길게 금 그어주고 눈썹 파란 봄 소식을 맞이하려고 구남산 구남산 영접의
2: 에너지 노래의 연장선으로 계속 떠나갑니다. 망경 창파 해가르며 떠나는 구남은 팝콘인 양 터지는 꿈을 해 도처에 심어가며 영접의 시동을 걸어 바다로 떠갑니다. 구남산을 구남으로 보면서 출항을 알리는 그 멋이 돋보이는 시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옥녀늪입니다.
1: 옥녀늪 신영숙. 너의 배호에 누워본다. 평화의 부드러운 피부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면 사랑의 불시착 아픔과 분노의 활화산으로 파도치는 가슴 달고 본다. 삭막하고 컴컴한 숲의 늪에서 홀로 발버둥치는 안간힘의 궤적 서로 닮은 공존의 철학이 알몸으로 별위의 깃을 편다. 무화과 열매 떨어지는 소리 생각의 연륜에 파묻으러 퍼져갈 때 그 속에

0: 예, 이 신원이 화룡승손이 그 옥눈읍을 보고 쓴 즉흥시 같은데, 예, 언젠가에 저희들 시인들이 예, 시단 활동으로 한번 승천에 가서 옥년읍이라는 본 적이 있단 말, 그때 아마 쓴 시 같습니다.
1: 예.
0: 에, 시는 옥년읍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늪 위에 누워도 보고 사랑으로 파도 치는 가슴도 달고 보고 삭막하고 컴컴한 숲속의 분위기에도 발버둥 치면서 안간 힘의 궤적을 그으면서 알몸으로 표류의 깃을 펴는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선 바로 나. 나의 자존과 자아의 힘을 뜻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이 그 어떤 의지와 념을 옥년읍이란 특정한 사물의 기탁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아마 이 옥년읍은 또 이 한어로는 지금 천녀욕궁지라고 그렇게 그 한어로 글을 썼는데 아마 이 만족이 그 조상이 바른지라는 그런 또 아주 깊은 전설이 또 여기 배어 있는 예, 그런 늪이죠. 예.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방천 내 고향입니다.
2: 방천 내 고향 신영수. 맹세의 세월 주름 잡는 그리움의 궤적에서 서술에 끌고 가는 조상님 숨결이 바위로 응고되어 있다. 다리 아픈 엄마의 애원 어린 눈길에도 마실 나간 소망은 귀갓길 모르고 산 넘어 꿈길 걷는 미로의 행적에 사랑새는 슬피 울었다. 방천이라 내 고향 두메라 산골. 장미꽃 붉게 피는 미로의 턱을 넘어 샨데리아 명묘라는 곰의 터전에 블루수 발톱은 어이 박았노. 코스모스 반겨주는 옛 고향 그림자가 추억 안고 졸작이는데 가난 지저 휴감은 하늘 아래 첫 동네는 언제부터 부자 동네 그 이름으로 별이 되었노. 가진 사랑 깡그리 나눠주시고 홀세 령원으로 결백한 내 고향. 자손 만대 대를 이어 갖고 갈 방천 오촌에 오늘도 하모니의 긍지로 꽃비 내린다.

0: 이씨 역시 민자가협회 시분과에서 시인들 조직에서 방천에 가서 활동할 때 방천에 있는 두만강 그 제일 하류 지역에서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걸 보고 쓴 시 같은데, 어젯날이 어둡고 못 살던 방천촌이 오늘은 생활이 피어나고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나오르는 경건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자손만대 대를 이어 가꾸어갈 방천 어촌이 오늘도 하모니 긍지로 꽃비 내린다고 한 것은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아마 이 그 방천도 그 원래 그 뜻은 버들이 많아서 원래는 이름이 버들방천인데 예, 앞에 그 버들을 빼고 방천만 예, 살려서 그래서 그 지명을 고착시킨 것이요.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빛꽃입니다.
2: 빛꽃 심영수. 모두들 땅에 피는 꽃을 바라본다. 그 속에서 나는 하늘을 몰아치는 꽃을 본다. 이 꽃은 어쩌다 한 번씩 특정된 계절에만 논다. 이 꽃이 올 때는 어떤 이에게는 사랑을, 어떤 이에게는 희망을,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연장을, 어떤 이에게는 아픔을, 어떤 이에게는 절망을. 이 꽃은 수많은 땅 속의 꽃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모두가 알지만 어떤 때에는 나만 이 꽃을 보고 느끼는 것 같다. 오지 않은 계절도 기다림. 땅의 꽃은 지고 빛꽃은 쏟아진다. 스민

0: 자리마다 씨앗이 돋고 빛꽃은 기억의 온도가 된다. 모두가 보지만 나는 가장자리 한 방울을 만진다. 빛꽃은 지지 않는다. 마음 틈에 고여 스민다.
1: 예, 이 시는 이 그 8월 7일 날에 중국 공산당 창건 백공 오돌 시인 모임에서 도문에서 상을 탄 시입니다. 시는 이 빛꽃이라는 범상치 않은 꽃을 통해 특정된 계절에만 내리는 감사한 비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비는 이 땅의 수많은 꽃과 달리 하늘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이 빛꽃은 이 특정된 계절에만 옵니다. 또 와서는 이 사랑과 희망을, 생명의 연장을 선물합니다. 때론 아픔과 절망도 주는 특이한 꽃입니다. 그래하면 실련하고 우울했을 때 비가 내리면 더욱 아프고 더욱 우울해지죠. 이럴 때의 비는 결국 아픔을 대해서, 또 비가 내림으로 봄이 도래할 때는 겨울이라는 계절은 절망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 비는 시인이 붓끝에 빛꽃으로 화하여 인간과 자연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내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구절은 바로 이 꽃은 땅의 수많은 꽃들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빛꽃만의 특허입니다. 땅의 수만 가지 꽃들이 아무리 예쁘고 요염하다 해도 수분이 없으면 말라 시듭니다. 이 면에서 이 빛꽃은 여느 꽃보다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인은 외치듯 강조하여 말합니다. 빛꽃은 지지 않는다. 마음 틈에 고여 스민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마음속에 스며드는 지지 않은 빛꽃을 자신을 달래고 인생을 촉촉히 젖히는 매체로 삼아 앞으로 억세게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2: 네, 오늘은 신영숙 시인의 생활맛이 다분한 시를 감상하고 또 임금산 시인의 시앗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호,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현금을 이중으로 감면해드리는 우리 활동 시작됐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500원을 감면해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이 우리 현금 또 한 번 더 감면해 드립니다. 이 200원을 그래서 이중으로 감면해 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감면해 드리게 됩니다. 그 외에 또 광주 백운산 익성균 두각을 증송해 드립니다. 이 익성균은 장도 안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해 주면서 변비가 있다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거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좋습니다. 유해균이 과도한 증식을 억제시켜주고 장도 내의 균형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제고시켜주는 데 제일 좋죠. 이 익성균이가 그래서 이 익성균을 장도의 특정 부대라고 합니다. 이런 익성균을 두각을 증송해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이번 우리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원을 더 감면해 드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감면해 드리죠. 그 외에 또 광주 백운산

0: 익성균이 이 내곽을 정성해 드리고 또 100가지 중약재로 만드니 우리 몸이 그 경추병이 있다거나 경추염이 있거나 허리가 시큰시큰하거나 아프고 무릎이 또 아프거나 발목이 시클고 아픈 분들 그 아픈 부위에 붙이면 그렇게 좋아지죠. 예. 이런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금골첩 5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을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우려활동 기간에만 현금 500원을 또 더 감면해 드립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감면해 드리게 되죠. 예. 그리고 또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원적위에선 토르말린 전기 온열 옥매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토르말린 이 매트는 열을 받으면은 음이온이 방출합니다. 예. 이 토르말린이 열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예. 음이온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공기 속의 산소를 말합니다. 예. 우리 숲속이나 폭포 근처에 음이온이 많은 곳이 가면은 아주 상쾌하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이가 공기 속의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우리 활동이 그 토르말린 원적 위에선 온열 매트 하나를 드리는데 이 매트는 넓이가 1m 50이고 길이가 또 그 1m 90입니다. 예. 지금 난치도 오지 않고 이럴 때 이 원정 위에선 토르말린 온열 옥매트를 침대에 펴놓고 저녁에 따뜻하게 깔고 자도 좋고 저녁 낮에 또 커팅에 펴놓고 따뜻하게 또 앉아 있거나 누워서 허리랑 뒷잔등이랑 따뜻하게 찜질해도 아주 좋죠. 예. 이런 매트를 우리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또 심장 근육 영양제 동인당 품의 큐스 란지오낭 두 각을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만 두 각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현금을 이중으로 감면해 드리는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작년 심리방 약은 문을 한답니다.
0: 예.
2: 네, 나는 이 약 먹고 예 했고 너무 잘 봐서 예, 자꾸 말하기 싫습니다.
0: 그렇죠, 예. 네.
2: 야, 신자 이름서까 사는 게 사는 같기도 하고.
0: 신자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2: 중요하죠. 예. 신자의 발동기야, 이거 뭐
0: 맞습니다, 예.
2: 그게 서너 날에 뭐 저 세상 가는 게죠.
0: 그렇죠, 예. 그래, 근래 그게 제일 위대한 장기입니다.
2: 예. 예, 맨발 선택했었습니다. 야.
0: 예, 그렇죠.
2: 예, 그 가슴 모두도 하고, 막, 떨긴 것을 만나 그렇고, 뭐, 소리도 놀라고, 누구한테, 재채기 소리도 다 놀라고 이랬습니다.
0: 예.
2: 그리고, 아때부터 심장 나빠, 무슨, 오래 못 산다, 비 어제 파치 거의 먹는데, 지금 그지도 건강하게 생활하니까나.
0: 얼마나 좋습니까?
2: 아, 예, 저나마나.
0: 예, 그렇죠.
2: 어찌다 맨발 이렇게, 수색 관계를, 잘하는 바람에 내 귀에 들어가가지고
0: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선택을 아예 하면 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2: 야, 멤버 선택했습니다. 예. 정말. 아, 뭐 약이랑 약을 다 써도 효과도 없고 그래도 멤버용 멤버 짚어가지고 이분이 효과를 봤으니 야,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지. 예,
2: 가슴에 이불도 몰려놓고 자던 게 그것도 이롭지. 자다가다 올리심 올라에 와서 예 그저 아따따 누웠다 대해서 벌써 그래다가 야 요지야 방소등 이 맨발로 내 아픈 것까지 증상이 별로 예, 맞는 것 같아서 선택했었는데 어제는
0: 얼마나 좋았어
2: 예 3년째 계속 그냥 먹지 않고 뭐
0: 예 맞습니다
2: 예 길에 아무런 불편도 없이 지금 뭐 생활하고 있는다 말입니다
0: 그렇지 얼마 좋습니까
2: 예, 그래, 내 이야기 너무 믿음이 와서 서장약이고 너무 믿음이 딱 가니까, 작년 우리 영감 녹을 그러시다, 이 차태도 시겠다, 우리 영감 지금까지 지금.

0: 빼놀라 땡기니까 야, 얼마 전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야, 그 집에서 양주가 무슨 잡수고 그렇게 나순가고 할당량이 많고 모독이 건강하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랬네. 소장약인데 이런 심리장약방이나 그런 약이 있다 하니까나. 예. 당연히도 먹어보겠다 해서 이제 소개를 여러
1: 소개했죠.
0: 예. 예. 우리 사람들도 소개라고 활동실에 사람도 소개라 여러
1: 예, 소개를 맞습니다. 여러 명 소개했는데.
0: 예. 예. 모두 효과 좋다고 막 언제 손가락 내밀면 나십니다.
1: 이 약은 예. 누구를 소개를 해줘도 욕 안 먹는 약입니다. 효과가
0: 예,
1: 그렇게 나기 때문에.
0: 여름 면발이 여름 좋냐고 선택해 쏘는 거하고 나 지산하는 게 낫겠다.
1: 그렇죠. 예.
0: 그래 우리 다 이렇게 나사지는 거 보고 소리 우리 내 동미 활동실에 또 내 동미 하나 있는 게 또 부부간에 또 우리 나사진 거 보고 병원에 가 뭐 검사를 했다든가 그런 게 모두 왼쪽 이거 오른쪽이 또 빵칼이 좀 많이 생겼단다.
1: 아, 경동맥이. 예, 경동맥이 빵칼이 예, 생겼지.
0: 빵칼이 많이 생겨서 이 약 먹으면 어떤가 물어봅시다.
1: 아유, 이 경동맥이 빵칼이라는 거는 이 목에 올라가는 동맥을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에 아. 올라가는 혈액량이 80% 이상이가 경동맥을 이거 경과하게 됩니다. 예, 예 아. 이 경동맥 빵칼은 70대 이상이 되게 되면은 거의 그 한 번 건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예. 이 경동맥을 통과하는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잡질들이 가라앉기 쉽죠. 예. 이렇게 예. 혈지가 높으면은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높아가지고 예. 빵활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예. 그러면 예.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놓게 되죠. 예. 그래서 녹궁수의 부수라는 게 생기면서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하품이 자주 납니다. 예. 이 빵활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뇌 위축이 빨리 와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도 쉽게 올 수 있고 신경 전달이 안 되면서 파킨슨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이 경동맥 이 빵块을 제거하려면은 우선 먼저 환자분이 혈액 중의 혈지를 낮춰주고 아 이러면은 이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빵활이 생기 안 나죠. 예. 예 그리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약이 들어간 것을 써가지고 이런 빵块을 녹여서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땀을 통하고 소변하고 대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시켜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예,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또 어혈을 풀어주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하고 네. 지룡, 당귀하고 소목,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동맥 빵块을 소분자로 녹여서 내보내는데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우리 이 김에 예, 그 약을 보면은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주 여기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이 핵심 성분 파핵용지효소라고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 해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게입니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1: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12여 년간 고혈압을 고생하던 환자인데 친구 소개로 우연하게 흑수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1: 예.
3: 예. 고산집에서 4,500m에서 자라고 또 홍경천도 5,400m에서 자라고 아까
1: 맞습니다.
3: 확실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약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예, 2년째 거의 씁니다.
1: 예.
3: 제가 보기에 선생님이 방사해서 야드 딸반부터 기간을 줄이고 약을 감량하고 또 녹색 비법을 결합했었더니 지금은 예, 혈압은 아무 근심 없이도 파도 없습니다.
1: 그 녹색 비법이가 아주 그 유명한 겁니다.
3: 그러게 말이죠.
1: 예.
3: 뭡니까? 예.
1: 예.
3: 그리고 예, 다 말씀드리긴 세기서는 그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쉰나고 항상 흐릿허근하게 안기진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고라니 말 수가 없기 상쾌하단 말입니다.
1: 예.
3: 확실히 이게 약은 정말 묘한 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 그렇게 묘한 약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서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5년 7개월을 강의하는데 21일이면 우리 5년 7개월을 강의하는 강의하게 됩니다. 그 장약 심리방 이렇게 묘한 약이고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강의 드릴 수 있는 게

0: 이
1: 예.
0: 아이 뭐 효과가 신통하지 않으면 누가 계속 오니
1: 그렇게 그렇죠. 예.
0: 예.
1: 이 암은 쌉쓴 사람이 계속 아 정말 좋다며 계속 쌉습니다.
0: 예. 그리고 관절도 아이도 왔어요. 무릎 관절을 아이도 왔어요. 여기 3층 찍은 게 오르내리기 힘들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다리가 전부 무게인데 지금 다리가 가벼워지고 붓기가 내려가요. 한 걸음에 올라와도 힘이 아이도
1: 얼마나 좋습니까. 풍 한 습을 빼주길래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요, 어떤 남편도 런성한단 말입니다. 그래, 둘이 같이 쓰고 활동 때마다 쌌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많이 주변에 친구들 많이 소개했는데, 내 사촌 시누이 남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1: 예.
0: 한 지 한 반년 됩니다. 근데,
1: 예.
0: 말씀을 똑바로 잘 못하고, 경력도 없고, 챙겨서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1: 예.
0: 소개를 지금 석 달째 쓰고 있는데, 효과가 정말 좋다는 겁니다.
1: 예.
0: 말씀도 똑똑해지고 자기들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고 아까
1: 큰 시름 들었죠.
0: 예. 어머니 이거 석달을 가니 빨리 치료하면 된대는데 그래서 빨리 치료했는데 이약 결합에 쓰고 한게 그리 좋다랍니다. 이번 활동이 좋아서 났었는데 지금 또 새로운 활동이 더 좋은 게 있다고 소리 현금
1: 이번에 현금은 이중으로 감해 주실까?
0: 예, 이중으로 감해 줄까? 그래 오게 형님이 나도 싸겠어 하면 오늘 싸겠답니다.
1: 예, 싸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잘.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그러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으로 거의 22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3: 거기다가 귀에서 예,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 못한 소리도 나고 해서 예, 옆에 병원에 가 보이니까 예, 신경쓰러 걸었답니다.
1: 예.
3: 이런 병원에 예,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대다.
1: 아, 그게 치료가 원래 아이디어입니다. 신경쓰이 앞에 붙으면은 잘 치료가 아이디어입니다, 원래.
3: 예,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예, 조만간에 귀 멀 같습니다.
1: 예.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1: 예,
3: 이 약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한 달 다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낮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예, 그렇죠.
3: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아니 납니다.
1: 아, 좋죠. 예.
3: 예, 저는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 많은 약들 중에서 예.
3: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1: 알립니다. 잡순.
3: 그래서 예.
1: 분 들고 싸웁니다, 이거.
3: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단약 심해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 다섯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혈압하고 감량하게 먹
1: 예.
3: 감량하고 먹게 됐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독세료법이 있습니까?
1: 맞습니다. 그게 유명한 예. 요법입니다.
3: 예. 예, 이 요법을 같이 썼는데 예,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예,
1: 예.
3: 약국 달 만에 지금 예 당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그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예, 잘 되죠. 어.
3: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도 먹고 보시고 했는데 지금 맨날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아, 예.
3: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1: 아, 예.
3: 우리 남편하고 나는 예, 그저 좀 딱 찍어놓고 예, 이 약밖에 먹는 게 없는데 정말 우리 남편도 예, 이 약 잡수면서 지금 영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1: 좋아지는 게 알림다고.
3: 예, 예. 심혈관 질병이 원래 있어가지고 예, 고리휑하고 예, 여러 군데 물이 막히고 예, 계속 숨도 차고 예, 뒷장등도 통쇄나고 층기로 올라올 때문에 영 헐떡거림이 하던 게 예, 지금 그렇게 좋아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예, 계속 이 약만 먹으면서 우리는 이 약밖에 다른 거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1: 아, 예. 이 약만 잡싸도 됩니다.
3: 예, 이 약을 먹으면서 건강 찾기 위해서 예, 둘이 먹길래 우리는 예, 활동이 좋을 때마다 계속 배달받아오고 있는데
1: 예.
3: 이번에 예, 우리 활동실에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전에 사서 먹었습니다.
1: 아, 예.
3: 우울증도 있고 예, 경력도 그렇게 내려가고 예, 관절도 영 통쇄나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효과 좋단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약을 지금 사겠단다.
1: 아, 예. 이번에 약을 사는 게 저기 그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 드리기 때문에

0: 예, 예, 정말 이만큼 그래,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경제상에서 그, 도움이
1: 예,
0: 많이 되죠.
1: 보니까 예, 이번에 현금 두 번씩 감해준답니다. 예,
0: 예, 그렇죠.
1: 한번 감해줬는데 또 한번 감해준다니까 예, 그 이런 우대 활동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현금 두 번 감해주는 우대 활동이 있다 하니까 예, 그렇게 좋아한다.
0: 아, 좋아하죠. 모두 좋아합니다. 계제도
1: 예, 지금 예, 현금 두 번 이렇게 두 번씩 감해준다니까 예, 그래서 예, 맨발은 약이 거의 떨어졌다면서 예. 이번에 예, 그러면 약 사겠단다. 예, 배달 받겠단다.
0: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꼭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작년 순례방울 목구슬이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0: 예.
3: 제가 저절이 안 돼가지고 10년 동안 예, 히라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0: 예.
3: 저희나 방송을 듣고서리에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혈압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이 약을 먹고 선생님 지도를 또 받으면서리에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또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녹색 방법을 알려줬는데 예.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이 당약 진내방만 먹어도 이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저는 또 원래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도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또 자꾸 나고 거기다 면부까지 와서 얘 말하나 웃거나 해도 얘 거기나 뭔가 입이 당기우고 또 눈이 푸들푸들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앞달 다음 먹고 나가 얘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좋아집니다. 그만큼 잡수면 벌써.
3: 예, 이 약은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 약재들로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0: 하, 그렇죠. 예.
3: 예. 저희 남편이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예, 그, 뭔가 주자를 예, 여치 못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가지고, 이, 예, 저 뭔가 당약 심내방만 계속 쓰고 있는데, 예, 신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 대단히 기뻐한다 말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3: 예, 우리는 예, 이저 뭔가 부부는 예 당연히 심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0: 예 그래도 됩니다.
3: 예 우리는 그래서 예 매번마다 활동이 얼마 썼습니까? 그렇게 활동이 쏠 때마다 계속 예 이 약을 쌈다 말입니다.
0: 예.
3: 예 이번에도 또 예 현금을 예, 두 번이나 이렇게 감해준다 합니다. 예.
0: 예 맞습니다. 예.
3: 예 우리 신우는 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 심장도 영 나쁘고 숨이 차고 가슴이 쏙쏙 찔러넣는 것 같고 이래서 얘 내 소개로 이 약을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다 용서하셨고
0: 얘 그렇게 좋아집니다. 예.
3: 예, 맥이 없는 줄도 모르고 예. 얼굴이 대라이 좋아졌고 결국 얘 혈압도 영 이렇게 조절이 잘 되고 얘 위도 영 이렇게 뭔가
0: 좋아지는 게 알기죠. 예,
3: 예 그래서 얘 너무 좋아가지고서 얘 이번에 또 우리 활동이 또 두 번이나 예, 현금을 감해준다까 예, 배달받아 붙여달랍니다.
0: 예, 이번에 예, 배달받아서 그러는 게 제일 경제적입니다. 현금 두 번씩이나 감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아, 예. 배달받아가지고 그 한국에 예. 붙여주시오.
3: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아마의 중풍에 걸린 게 지금 많이 목성이나 전변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알고 있습니다.
4: 예. 예, 그 속이나 밥도 못 먹고 밤도 못 자고 머리가 경력이 없고 그래고 그다음에 그것도 소변이 살고 그다음에 또 어리버리하고 그다음 중풍까지 와서 그래던 게 멘풀이 오고 이래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심내방 수술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많은 변화를 가져와 지금 정상적인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0: 예, 좋은 일이죠. 예.
4: 예, 그래 나도 또 영 좋아졌습니다. 예, 모든 예. 면에서 다 팔팔해지고 똑똑해졌습니다.
0: 빠나던
4: 게 예.
0: 다음에 우리 나가십니다. 이거 잡습니다.
4: 예, 오늘이 우리 거저이나 회패했는데 오늘 이제 여 활동 있어서 만나서 그래 갔는데 그 집에 그 어떻게 이상이 되니까 언니 되는 보이십니다. 예. 그 집에 남편이 병원에 주원했다가 지금 어제 그저께 나왔단다.
0: 중풍이
4: 걸려가지고 이 머리가 이 혈관이 여러 가지 많이 막혀가지고서 이 정말 안들이란다 예.
0: 아하.
4: 그래서 예, 그저 임시구급하고서 그저 죽제사만 임시구급하고 그저 나온 게 예, 지금 예, 무슨 대책이 무슨 그거 저기나 올바른 거 못 찾아가지고 영그레 힘했대다. 예.
0: 예.
4: 그래 지금 내가 말했습니다. 그전부터도 몇 번 말했습니다. 이거 좋다고 이거 써봐라 써봐라 하잖아. 보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이래는 게 병원에까지 갔다 오고 이러니까 오늘이 활동이도 좋고 우리는 이래 이것만 먹고 산다고 소리 얘기하고 이번에는 또 특히 두 번씩 돈을 감해주지 그다음에 또 무슨 담배뿐

0: 준다지 무슨 게 얼마나 쓴가 돈은 특별하게 두 번 가내주니까나 그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이래서 걔가나 말할까나 써보겠답니다 오늘 따겠답니다
1: 이번에 예 사는 게 얼마 좋습니까 이 중풍이 걸려서 여러 곳이 막혔으면은 꼭 써야 된다 이하고 이야기 어서는 저희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벌써 5년 7개월이 됐는데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풍이 걸린 사람들 이하고 쓰고 호전을 받고 보고 있는지 모른다 저희가 정말 자랑스럽게 이거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당장 사겠단다 배달 받겠단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전화를 바로 하십시오 예
0: 예 이거
1: 2417979번입니다.
0: 예, 2417979번.
1: 예, 79번.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우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이 배심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또 아주 그런 좋은 이런 이야기인데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배심병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눈다. 예. 그런데 폐와 심장은 다 상초 있죠. 예.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 순환을 책임진 장기이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는 환자 본신이 매우 바쁩니다. 예. 예, 배심병이란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들이 굳어지면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폐동맥의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온다. 예,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원래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예 이 배심병 하면은 호흡계통 질병에서 제일 고생하고 제일 공제 잘 안 되는 질병이가 COPD라는 이런 호흡도 질병입니다. 예. 사람이 전체적인 기관지하고 폐활량 이게 다 떨어지면서 숨을 쉴 수 있는 최대의 폐활량이 떨어진 걸 COPD라고 하는데 주요하게는 먼저 기관지가 편안하게 하는 소장지를 복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숨을 쉬죠. 예.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쓴 다음에는 제일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쉽니다. 예. 혹은 낮숨을 내쉬죠. 예. 이래서 이 1초 사이에 내쉬는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면적을 계산해봐서 이 사람이 폐활량이 얼마인가 이게 정상보다 70% 떨어졌을 때는 COPD라고 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은 만성 주사성 폐炎을 말하죠. 예. 이렇게 되면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에 섬유변이 오게 됩니다. 예. 굳어진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래 그에 따른 혈관도 또 굳어집니다. 예. 이러면 심장에서 폐에 나갈 때 충분한 혈액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예. 심장은 힘을 크게 가해야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 예. 까만 피죠. 예. 예.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게 됩니다. 예. 폐가 굳어지고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가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온다. 예. 이런 걸 폐심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숨이 많이 찬다. 예. 폐심병을 갖고 있다 할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헐떡대죠. 예. 예, 우리 이 장약심내방어는 여러 가지 그 심장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앞자리를 차지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주요하게는 황계라든가 담남성 지룡 홍경천이 폐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폐를 깨끗이 해주고 폐를 유난하게 하면서 송열도 풀어주고 폐음이 허약해서 열이 난다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가래가 많고 각혈하는 증상도 해결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서 폐열도 내려주기 때문에 숨이 찬 증상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 경락에 들어가는 아,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홍경천이 심장경락에 들어가서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관상 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 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기 때문에 심장이 좋아지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죠. 예. 예, 이래서 심장이 예, 그 심근 세포를 격화시켜 준다. 예. 예, 이런 폐심병을 치료를 하는 데서 우리

0: 이 장약 심리방위가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북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5년 전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면적을 14,100평방킬로미터로 길림 흑룡강 두 성에 걸쳐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1지류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공원 길림구역은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핵심구역은 바로 연변에 위치해 있는데 훈춘 왕청의 12여 개의 향진이 공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수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원 내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수는 체제 시험 초기 27마리와 42마리에서 각기 약 72마리와 115마리로 늘었고 새끼범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게를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올해는 첫 번째 편 5년간의 수호로 범표범 보금자리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5화산 가지각색 나무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층층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켠의 시냇물을 맑고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전규룡 리목국의 작은 공원에서 로인들이 335 산책하고 있습니다. 퇴직 종업원 진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아침 촬영한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헌수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봤어요. 이건 아침 7시 57분에 우리가 밭에 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집단 전규령 임업위원회사 관리보호중심 부주임 오정용입니다. 우리가 감정한 결과 이 동물은 노루가 아니라 동북지역 특유의 고라니일 가능성이 높지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입니다. 동북범은 현존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체형이 가장 크며 온대 침엽수와 활엽수 호남림 모기사슬 최정상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우산종이라고 부릅니다. 범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우산 하나를 펼쳐 숲속 만물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산을 든든히 받치려면 먼저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자란 암범 한 마리의 활동구역은 300평방킬로미터에서 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수범의 활동구역은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범이 이 숲에서 말사슴이나 멧돼지, 꽃사슴과 노루를 비롯하여 충분한 먹이를 찾아야만 터를 잡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의 밀도가 부족하면 어미범은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범은 한때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해내베 연합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경내의 야생 동북범은 1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범과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국가공원에서는 156건의 광업권을 전부 폐쇄 퇴출시키고 276개의 도급 대상을 7세기에 정리했으며 루게로 림지 3만 4천부를 회수했습니다. 또 박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교정을 위반해 설치한 방목 울

0: 울타리 130여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과거 림구 도로 양길에는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되어 범과 표범이 이동할 때 늘 수십 킬로미터씩 우회해야 했는데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갈라졌던 산림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다시 이어지자 무기 동물도 돌아왔습니다. 국가공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올가미 제거와 밀렵 탄소, 겨울철 먹이 보충, 사냥과 방목 금지를 실시하여 야생 동물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훈춘 구역에서 발굽 동물의 활동이 30만 여차에 감축되었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회복되어 지역 우세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범과 표범의 활동 범위는 이미 국가공원 80% 이상의 구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훈춘 구역에서는 범 한 마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영상이 촬영이 됐고 올해 9월에는 왕천 구역에서 한 주민이 어미범 한 마리가 새끼범 네 마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훈춘림업유한회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보호중심 공회 주석 단련여입니다. 이 범에게 우리는 T56이라는 번호를 붙였지요. 처음에는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세 마리로 늘었고 가장 많을 때는 주변의 새끼범 다섯 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변한 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범들이 우리 이 림산지구에서 안심하고 번식하고 서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축 결과 현재 동굽범 한 마리는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범이 한 번 산행을 완수하려면 보름가량 걸려야 했습니다. 이 산림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 동굽범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춘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위입니다. 범은 최고 포식종이죠. 범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늘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아졌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 중국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며 부회장인 변효일행이 10일 연길과 도문에서 적십자 삽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변효일행은 먼저 연길시 진학가도 신양사회구역 적십자회를 찾아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진지 건설, 기층조직 운영, 회원 확대와 자원봉사 전개 정황을 살펴보고 사회구역 적십자 사표보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역에 뿌리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도문시 적십자 응급구호 강습기지,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에서 변효일행은 천급 적십자 조직 진지 건설과 향촌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참답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응급구호 강습시설 배치, 수업 설치와 대중성 응급구호 지식 보급 성과, 도문 통상구 국문 박애봉사소의 운영 모식, 출입경 인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구호봉사를 전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연구 과정에서 변효는 우리조 적십자 계통이 기층 일선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성을 다해 대중들에게 봉사해온 집안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그는 기층조직 토대를 1층 튼튼히 하고 응급구호 강습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변경 실제일 입각해 연변 특색 있는 인도주의 봉사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적십자회 구제구호부 2급 순시원 곽근양, 중국적십자기금회 리사장 폐효초, 성적십자회 당조 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벅군이 조사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세관 총서가 근일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훈춘 종합보세구 대외 무역 경제가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동기 대비 89%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년 내 훈춘 종합보세구 관리국에서는 지역 위치 우세 입각하여 보세 플러스 정책 우세를 확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은 1년의 보세 플러스 세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첫 신선 킹크랩 보세중개 플러스 분류수출 모식이 낙착했습니다. 킹크랩은 입경 후 직접 종합보세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과 포장을 거치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받습니다. 세관에서는 예약검사를 실시하여 당일에 화물인수, 육로운송, 통

0: 관, 항공기 적재 등 전반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TIR 운송은 77개의 제약국에서 한 번 신고하고 한 차로 목적지까지 직행할 수가 있어서 다국 물류 시간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혼철은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TIR 노선을 개통을 하여 화물이 출경한 후에 모스크바까지 직행을 하고 다시 유럽 여러 나라로 연장되게 했습니다. 혼철은 이미 제조 인증 대로시아 육로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되었으며 송매통, 오존 등 주요 다국 플랫폼들은 훈촌 변경 창고에 화물을 집결하고 대량으로 해외 운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훈촌은 동북 삼성에서 앞장서 1210 모식을 낙착시키고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모식을 연결하고 일반 무역, 보세 중개 업무와 결합하여 협동 발전 구도를 형성했으며 통관 및 창고 회전 효율이 두려시 제고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훈촌 종합보세군은 6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동기보다 14순위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지역 9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훈촌에서는 통상구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히하며 보세 중개, 다국 전자 상거래 등 대외 무역 새 경영 모식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대외 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반 대외 무역 안정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다국 무역 발전에 병목 제약을 부단히 타개함으로써 대외무역 수출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1: 또 한 해의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연변 대지의 비옥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수확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벼가 황금 물결을 일으키고 콩은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오색 찬란한 가을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시기를 다잡아 수확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의 풍작으로 향촌지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계열 보도, 다시 찾아온 수확의 계절을 내와 전야의 풍된 모습을 기록하고 산업 발전의 맥박을 느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연변 농업 고품질 발전의 풍성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영정의 만무 사고백 과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영정 만무 사과백 과수원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과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진 가운데 일꾼들은 맑은 날씨를 빌어 수확, 선별, 포장, 발송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정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가 충족합니다. 독특한 산지 기후와 양질의 수토 조건은 사과의 당분 축적과 풍미 형성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9월과 10월은 현지 사과의 품질이 가장 좋은 수확철입니다. 용정시에 짧은 영상 홍보, 인터넷 인기인 생방송 판매, 온라인 상점 직접 판매 등 다양한 모식으로 용정 사과의 특색 우실을 전면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 판매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연변의 양질 농산물을 전국에 널리 팔고 있습니다. 글림 경위 실업위원회사 부총경리 강추성입니다. 이렇게 선전한 후부터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포장하고 산에서는 일꾼들이 배를 수확하고
0: 전 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 부총경리 손전혜입니다. 올해 열 공급 표준이 높아져 실내 난방 온도가 기존의 섭씨 18도에서 22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우리 단에서는 열 공급 전의 설비와 열 도감망 검수에 만전을 기했고 석탄 비축량을 늘려 전반 난방 기간에 석탄 사용을 확보했지요. 현재 1호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13일 0시부터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법정 열 공급 기간은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두어 183일입니다. 올해까지 연결시는 연속 15년째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위원회사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2: 根据市委市政府的供热要求
0: 연결제 당위 정부의 열공급 요구와 시간차 보일러 가동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13일부터 정식 열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관망은 안정적으로

0: 운행이 되고 있죠. 도감망이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저녁이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열 공급 기업에서는 24시간 보일러 운행 정황, 도감망 압력 등 핵심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흐름량을 24시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열 공급 부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난방 고장이 발생한 사용자에게는 제때의 방문 소리를 제공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연결시 도시 열 공급 총 건축 면적은 4,161만 7,700평방미터이고 열 공급 경영 단위는 두합 8개입니다. 전시 석탄 사용 휴액은 53만 톤인데 지금까지 30만 8,400톤이 입고돼 입고률이 58.2% 이상입니다. 길림성 도시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요구에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3년 난관 공약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6-2027년 난방 처리로 연결시 주요 도시 구역 주민들이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여론 도감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을 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좋은 세대를 정돈함으로써 열 공급 질이 뚜렷이 개선되게 합니다. 2027-2028년 난방철에는 연결시를 제외하는 각 현시 도시 건설 구역에 집중 열 공급 주민집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2028-2029년 난방철에는 전주 도시 건설 구역 집중 열 공급 구역 주민집들의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하여 전역 열 공급 계통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1: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혈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임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사랑의 여유로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웅철입니다. 먼저 다음엔 작사 리아수 작곡의 남은 인생 이렇게입니다.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노래인데요. 참여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하는 우리 연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고향 연민의 자랑을 노래한 이 노래를 들으면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윤민호 작사 양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입니다. 단감처럼 달콤하고 깔끔한 맛을 담은 인생. 씹을수록 고소한 우리네 삶의 맛을 경쾌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안녕수 마곡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광룡 작사 응란 작곡의 연변에서 즐겨보시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연변에서 마음껏 즐기고 웃어보자는 흥겨운 초대장입니다. 비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문춘산 작사 김미란 작곡의 별 하나입니다. 깊은 밤하늘에 홀로 반짝이는 별 하나, 그 별을 바라보며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이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기분만 내면 오늘이 참 좋은 날이 아닐까요?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학송 작사, 류은근 작곡의 내 고향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은 내 마음의 뿌리, 바로 고향이지요.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립니다. 6박스 사시면 4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고인자임 교식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특별 혜택 우대 활동이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많은 이 환자분들은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순도가 100%입니다. 예, 이런 100%가 되는 분말로서 국가약품 질량 관리 표준에 도달한 아주 귀중한 약품입니다. 그리고 사마흔 두 날차원에서 발효시켰고 정화 성분이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독성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안전하고도 효과가 선명한 예, 우리 중년 분들에게 아, 건강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 이런 선물 같은 명약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현대생물공학 4단계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천연 동충하초에서 특정 균주를 분리한 후에 액체의 심층 발효 배양하고 건조 과정을 걸쳐서 제조한 이런 분말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얻은 이 균사체를 려화하고 건조하고 분쇄하고 살균해서 이 단계를 걸치면서 최종적으로 분말로 제조합니다. 그리고 현대 양대학 연구에서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양방향 면역 조절 작용하고 간하고 신장도 보호하고 피로도 저항하고 종양을 억제하는 이런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 성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 기침이라든가 천식, 만성기관 지염에는 치료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우선 동충하초를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는 소변도 급하고 참기 바쁘고 자꾸 뭔가 조금씩 자수를 보고 하던 소상 지금 많이 나아지고 소변에서 냄새 나고 색깔도 진하고 뭔가 거품이 많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약 아무리 먹어도 나 동충하초에서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서 배가 그냥 쌍하고 뭔가 소화 안 되면서 자꾸 꼴꼴이나 하고 뭔가 배 맨날 부딪히고 하던 증상이 푸딤 자꾸 나고 부딪히고 증상이 좀 많이 좋아져서 밥을 좀 잘 먹습니다.
1: 네.
2: 소화 잘 되고 그다음에는 뭔가 변비 그냥 나타났대다. 그러니까 변비도 좀 싹 해결됐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얘기 또 있고 하니까 나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났댔습니다. 그래서 그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나도 좀 힘들었댔습니다. 근데 이 약 먹어서부터 어지럼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1: 네.
2: 가끔씩 혹시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그래도 혹과 가다 나타나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먹어 완전히 나아질 것 같았대다.
1: 네.
2: 그리고 뭔가 뭐 심장도 늘상 부딪히고 예, 불편하고 예, 조급증이 자꾸 나타나고 예, 진동이 잘 안 된다.
1: 네.
2: 그렇고 자다도 일어나 앉아있고 문을 열고 또 확 내다보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지 이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예, 어, 조급증이 나아지고 하는 가슴이 지금 편안하고 예, 잠을 잘 잡니다. 편하게 잡니다.
1: 네.
2: 그래 내 이제 들어보라고 활동이 오늘 마지막이라 하니까 내 약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내 먹어보니까 내는 딱 많은 약이 되다.
1: 네.
2: 아 옛날에는 여러 가지 약 많이 먹어도 낫지 않던 게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씩 먹지 이래가지고 편났습니다.
1: 네.
2: 그리고 뭔가 뭐 진짜 여러 약이랑 약을 다 싸놓고 챙겨놓고 먹었댔습니다. 그게 하루에 한 번 먹지 한 가지 약으로 여러 가지 병 치료하니까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그래서 내 오늘 약이 조금 있는 것도 여기 아주 꽉 싸는 활동에 참고해서 또 배달 받자 그럽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네,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요즘은 이 가을철입니다. 이 가을철은 음양의 변화가 가장 큰 계절이고 서늘하기도 하면서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질병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철 더위 때문에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가을하고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은 예, 우리 몸이 허약한 분들은 신체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만성

0: 질병들이 더 엄중해집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는 당뇨병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왔는데 이 동승화도 먹고 야 합병증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야 초점에 눈에 피지고 눈이 부어 배우지 않던 게 그게 또 이롭습니다.
0: 예.
2: 그래서 또 혈압이 높아서 계속 그래는 혈압약 먹고 그랬는데 지금 혈압약 하루에 며칠에 한 번씩 먹어도 혈압이 정상이 됐지.
0: 네.
2: 야 머리가 계속 흐릿하고 나고 정신이 나고 머리 아프던 게 머리도 지금 그 아프던 게 깜짝같이 이렇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네. 그리고 발바닥에다 무슨 것도 붙인 같다고 계속 하면 붙인 같은 게 그랬던 게 지금 발바닥도 아무리 두렵지 않을까?
0: 네.
2: 예, 그래서 나는 이 당뇨병 있으니까 계속 먹길래 하도 저기 이번 하도 좋을 때 내서 보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지막이라 해서 예, 내 한 번 더 살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인삼하고 녹용과 같이 3대 보약 중에 하나로서 곤충을 예, 자양분으로 삼아서 생장하는 아주 희귀하고도 고가의 고산약재입니다.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성분도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면역 강화제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명약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일반적인 약으로는 섭취가 어려운 이런 영양분들도 보충하고 또 특이한 생리활성물질도 섭취하면서 약해진 몸이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면서 전면적으로 신체 기능을 조절해서 인체 내부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을 키워서 또 무병장수하게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고령화 시대에 누구나 노화하고 또 질병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일반적인 약으로는 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예, 양대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모든 이 다른 약에서 볼 수 없는 이런 효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신체의 활력하고 정신적 에너지, 예, 정력을 동시에 증대시켜주는 효능이가 지금, 많은 분들이 호평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노년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다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또 자연적으로 이 심리적인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같이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충하초는 최고의 강장제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중노년 분들에게는 이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체의 활력을 불어주면서 마음도 차분하게 해주고 수면을 연장시켜줍니다. 예, 때문에 뇌 기능 향상에서 보면은 예,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이미 지금 쓰시고 있는 분들은 기억력도 향상되거니와 지금 정신적으로 머리가 많이 맑아지면서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지금 동충하초로 먹는 그 환자인데요.
0: 네.
3: 네, 이 동충하초로 택한 거는 그 무엇보다도 이 그 자체가 그 음양 평형을 잘 잡아가지고 겨울에는 그 정말 벌레에 대해서 살고 여름에는 그 풀이 되어 사는 이런 약재로서 정말 자신이 그 평형을 잘 잡고 나가는 이런 약재이므로 나는 내 몸이 원래 병영도 잘 잡지 못하고 수었다

0: 그 추모 지지 못하고 이래서에 더구나 여기에 관심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약들을 써봐도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그 불량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그래, 이 동승하초는 이전에 써보니까, 예,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병만 나사지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비록 한 가지 약재로서 만들었지만 해도 그 정말 작용은 뛰어나게 높다는 것을 감춰하고 내 이거 이번에 다시 택해서 보는데, 원래 저기 지금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위 아프던 거 위로 반한 네. 정말 딱 좋습니다. 이렇게 없어지니까. 예. 이래, 앞으로는 이게, 나도 괜히 많은 사람이다. 내혈관 질병이 들어가서도, 뇌혈관 질병이 들어가서도, 문제가 많은데. 나는 이 약으로서, 앞으로, 계속 견디라면서, 이런 병들을, 치료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한번 약을, 활동하면, 그때, 쐈는데, 네, 저번에도 말해, 이번에 내 좀이 저기 활동할 적에 조금 싸우는 사고 좀 네. 그래서 전화 드립니다.
1: 예, 오늘이 네. 지금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리고 1년 중 네. 제일 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몸이 아이 좀 분들은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1: 예.
0: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전할까?
1: 맞습니다.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동처 하초를 쓰고 있는데, 동처 하초 쓰고는 많은 정말 효과 보고 있습니다. 밥 먹지 못해가지고, 왜 밥맛 잃어줘서 밥 먹을 생각이 없을까? 정말 밥을 억지로 못 먹겠다란 말입니다. 굉장히 동치 하초 먹은 다음부터는 밥맛이 단계에 와서 밥 어찌 잘 먹겠습니까?
1: 네.
3: 세상에 정말 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예, 숨이 차고 밤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려놓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별로 답답하면서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한숨이 자꾸 나오면 예. 그런데 동치 하초 먹은 다음부터 그것도 갖다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섭외를 너무 찾아가지고 밤에 자지 못해가지고 예, 영 애쓰는데 그러기도 하고 밤에 또 예, 자지 못해가지고 예, 아침에 일어나고 더분한 게 이랬댔습니다. 그런 게 동체 하초 먹은다면 그 두 가지 다 지금 이렇지 않을까 글쎄. 그러니까 동체 하초는 예, 정말 한 가지를 가지고 예, 온몸 다 이렇게 할까요?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그래서 명약이라 합니다.
3: 예, 정말 좋은 약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저 어분 할아버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만 먹으면 약 먹을 염려도 없고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할 때 오늘도 오후밖에 없다니까 나의 아무래도 먹을 바에는 좀 나도 싸놓고 먹자고 예 그래서 예. 전화드립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좋은 약을 아시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으로
1: 해줍니다. 지점 천성 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전문가님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야, 저는 예, 정말 이 동충하초 정말 제인되는 최고약입니다.
4: 네.
3: 야, 이전에는 이렇게 입에 아픈데 용도 쓴다, 예.
4: 네, 맞습니다.
3: 예, 전문가님, 야, 다리 이렇게 무릎이도 또 이렇게 날 흐리거나 무슨, 저, 그럴 때 뭐, 내 다리부터 그 풍수결에 병원에가 검사한게 풍수성 관절이랍시다, 예. 그래서, 저, 많은 약을, 저, 썼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때 뿌이지. 그래서, 또, 재발하더라 말입니다. 그래, 나는,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저, 뭔가, 동충하도를 쓰기 시작하는데,

0: 야, 이 쓴 게 정말 더 쓴다. 이 손발이 차던 거는 예, 예, 저 처음에는 그래 두 봉지씩 예, 며칠 먹었습니다. 예. 그런 게 아이고 저는 예, 한 3일 그렇게 먹을까나 두 봉지씩 먹을까나 인차나 사집디다. 손발이 찬 거는. 그리고 이렇게 무릎이 아프다면 또 빼야 저 좋을까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 저는 이렇게 배 아파서 예전 우리 농촌이니까 할 일이라 많은데 이 걸음 걸 때도 허리도 아프고 이랬던 거 그게 나사지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기회에도 이렇게 뭔가 뭐 오늘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가해서 더 싸서 계속 이런 좀 한 가지로 이렇게 예, 다 내한테는 다 좋아지거나 이러볼까나 저는 저 말에 얼마나 아무리 걸어도 다리도 아야프고 이 허리도 아야프고 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견제 쓰길래 그다음 또 좀 배달 받으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맞습니다. 그 관절이 좋아졌다 할 때는 콤파치하고 예. 간 심장이 좋아지면서 관절이 좋아집니다.
0: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면적으로 효과를 봤다는 거 말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쓰면 몸에 전기까지 같이 보충돼서 힘도 나게 예. 한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아주 안전하고도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약 체질의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예, 우리 건강 상태와 질병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어떤 체질이든지 상관없이 예, 쓸 수 있는 이런 아주 복귀한 약품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는 이런 고가의 고산약재입니다. 때문에 면역 기능을 높여서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일종의 천연 면역 강장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대 이학서적 예, 본초종신에서는 동충하초는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기침하고 출혈을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와 신장은 혈액 내의 산소량하고 이산화탄소량 그리고 산성도를 예,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장기죠. 우리 폐라 할 때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교환시켜서 혈액 속에 있는 산소량하고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이루어줍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동청나서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저는 어떻게 이 동청나서 시작했는가? 허리 계속 머리 아프고요. 소화해야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한 반년 썼는데 처음엔 한 두 봉지씩 먹다 해서 그 다음에 차차 효과 있으니까 한 봉지씩 먹었습니다. 선생님.
1: 네.
3: 땡기 먹은 결과에 위도 좋아지고 예. 심장이 나빠서 선생님.
1: 네.
3: 뭐 소리 나도 놀라고 예. 무슨 녹이 소리를 말은 높게 하든 놀라고 심장이나 약하다.
1: 맞습니다. 그 심장 약한 예, 분들이
3: 선생님,
1: 그렇습니다.
3: 예, 저기 젊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 심장이 뭐 더 약해 이랬단다.
1: 예.
3: 그래서 이거 쓰고 썼는데 심장도 시장 불안함도 없고 효과 영 좋습니다. 그것도
1: 예.
3: 없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1: 예.
3: 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1: 예.
3: 약이 어찌나 좋은지 신기한 약입니다.
1: 예.
3: 써보다 써보다 이렇게 좋은 약은 써봐봐. 오늘 이렇게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아주 노인들 먹기는 드러났습니다. 그날 한 번씩 먹고 예. 그다음에 풍도 슬쩍 왔댔습니다. 그러니 어느 장에 왔는데 이거 계속 쓰니까 이거 예,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1: 지금 선생님? 아주 정상입니다. 듣건 내놓.
3: 그렇습니까?
1: 예예. 예, 예.
3: 그 이 머리도 아픈 것도 많이 나고 예, 혈압도 예, 온정됐습니다.
1: 예.
3: 혈압도는 아이제입니다.
1: 예.
3: 아이제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도 예, 이 소리 나는 게 떨어야지 되다. 내 전염병 다 뱅겼습니다.
1: 예.
3: 선생님
1: 예.
3: 한 단 이상 다 뱅었는데 무슨 진단을 뭐 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더만 한 게 진단이나 별 때에 어찌입니다.
1: 예.
3: 저만의 또 라이집.

0: 되게 유명한 배입니다. 저는 너무 거기서 왕 소리 났다, 또 아이 소리, 어쩌니 기차 지나간 소리도 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중사이가 저녁임이 많이 없어서, 저녁임 잠이 누구면 소로로 옵니다. 수면제를 먹던 것도 네, 수면제도 아이 먹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영이 마음이 불안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선생님.
1: 맞습니다.
0: 예, 선생님이 각종 여러 배에게 많이 효과 나는 많이 봤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 나는 어제 누구마다는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0: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1: 그렇죠.
0: 건강을 돈 주고도 못 써야 됩니까?
1: 예.
0: 예, 그래서, 네, 이거, 이번 활동의 마지막이라는데,
1: 예.
0: 이래다가 써려고 합니다, 선생님.
1: 예, 지금이,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황상박 작사 안춘석 작곡의 정따라 돈따라 보내드립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부부사에는 추나 추덕 보내드립니다. 부부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지속됩니다. 처음 사랑에 빠져 설렘을 느끼는 봄 같은 시기, 열정과 애정을 나누는 여름 같은 시기, 안정된 감정과 리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지탱하는 가을 같은 시기,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단단해지는 겨울 같은 시기를 거치며 부부관계는 유지되겠죠.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혼자 걷는 밤거리, 발걸음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지난날의 추억,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내 그림자처럼 오늘의 고단함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생각이 흐르는 그 거리. 이어서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보내드립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마음속 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 하나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웃을 때나 곁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호원 작사 황한길 작곡의 당신과 나 보내드립니다. 강화 안디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시간은 당신은 몰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련한 마음을 노래 담아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 곡을 이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입니다. 꿈을 향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이 노래로 오늘도 용기 있는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남녀 사연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여서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가 찾아옵니다. 따뜻한 경제와 행복을 전하는 이 곡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입니다. 노래하며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문보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다면 작사 리아 작곡의 귀향길이 찾아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노래로 그리운 것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에 그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이 곡을 통해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원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 환한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 계속되는 이런 자문에 의하면 나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또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혹은 실면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러다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서 그런가 보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0: 네.
1: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우리 60살 되면은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라는 거 해줬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라는 게 없습니다. 왜서? 대부분 60세 이상이니까. 예?
0: 네.
1: 그에 따라서 우리 인류가 장수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대에 오는 특히 노화성 질병, 퇴행성 질병으로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대뇌에서 오는 퇴행성 질병입니다.
0: 네.
1: 예, 나에 따라서 뇌세포가 많이 죽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라 할 때는 약 860억 개, 억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하루에만 해도 5만 개 내지 10만 개의 뇌세포가 사망됩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들어서면은 이런 뇌세포들이 사망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현대의학에서 연구한 데 의하면 우리 그 해마체 부분에 우리 뇌조직에는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체 부분에 있는 뇌세포 특히 기억력을 책임진 뇌세포입니다. 해마체 부분의 뇌세포는 이 선징외에서 발생하는 뇌세포는 기억력을 책임졌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이런 뇌세포는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동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제가 건뇌보신 하나 저는 몇 달 먹었습니다.
1: 예.
2: 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2: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이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2: 네,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예.

0: 침침하던 게 지금 많이 나쁘게 혈압이 엄청 안 돼가지고 그러던 게 지금 운동 잘 되니까 오지랖증이 해결되고 경력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예, 마법이 잡거든 게 그게 많이 해결되고 예, 그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지금 다리에 힘이 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럴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예, 다리가 지금 끄뜩끄뜩 들기면서 걷기 좋은 거라단 말입니다.
1: 네.
0: 이전에 내 몽골을 못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시장도 잘 돌아다닐 수 있고 나가 활동도 잘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니까 이 소변이 자주 해결되니까 지금 다음 비날 다시 영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결국 저기 잠을 영 잘 잔다. 그러니까
1: 예.
0: 못 잤는데 지금 잘 자, 잠 잘 잘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약이 그래.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이번에 또 들어보니 이 방송 들어보니까 할도 영 좋습니다. 예.
1: 할도 최고로 좋은 우리 할도입니다.
0: 예, 약도 많이 주고 돈도 빼주고 하니까 예. 이번 할도에 장가에서 약 좀 배달 받으려고 전화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2: 네.
0: 예, 알았습니다. 시청해 주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3: 예. 내가 근에 보시한 목구서를 좀 사문하려고 합니다.
1: 예.
3: 내가 근에 보시한 모든 한 석 달쯤 이렇게 써봤습니다.
1: 예.
3: 보면은 막 오지름증이 나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예. 영 이렇게 힘 못 쓰고 예. 그렇게 고생하다가서니 입건이 버시할 먹으니까 어지럼증도 많이 났고 혈압 조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밤에 자지 못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 자지 못하고 요한 고통 많이 받다가서니 이것도 예 많이 나아지고 예.
1: 네.
3: 그다음에 섭에 용 잦았습니다.
1: 네.
3: 섭에 잦아서 밤에 예 몇 번씩 일어나던 게 약 쓰니까 소변도 많이 조절해지고 예 어지럼증 상속이 됐습니다.
1: 그 방면에서 기력이계통 골과 방면에서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3: 예, 그리고 예, 허리 다리가 영 아파가지고 걷기랑 영 힘들었습니다.
1: 예.
3: 근데 이거 허리 다리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단 말입니다.
3: 예. 그 특히는 혈압 조절도 잘된 것 같습니다.
1: 예.
3: 혈압이 항 온정되지 않아서 예, 얼굴 내리고 하던 게 지금 혈압 조절도 예 잘 되었습니다.
1: 혈압이 너무 낮거나 혈압이 너무 높거나 해도 뇌세포가 다 죽어나갑니다. 이래서 네. 이 건뇌보신환이라는 약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한 약이기 때문에 혈압도 조절이 잘 됩니다.
3: 아, 그럴 것 같더랍니다. 어쨌든 이 약 쓰니까 예, 모든 방면이 용 저기 잘 치료되고
1: 맞습니다.
3: 힘이 납니다.
1: 예.
3: 밥 다 먹고 네.
1: 그럴 이유가 이번에, 있습니다.
3: 예, 예. 이 약이가 정말 나에게 영을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 활동기가 영 좋습니다. 예.
1: 예.
3: 그래가지고, 지금 15가구 싸려고 합니다.
1: 예.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배달을 받으십시오. 예. 이렇게 예. 전화하신 분들 Q10 두통시 드립니다.
3: 네, 예.
1: 예.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는 모세산에 와서 지금 건의보산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이 보산 쓰기 전에는 미네메교 그 피곤하고 그래 한참 나가지 못했습니다.
1: 예.
4: 다른 미네메교는 걷지 못하니까 그런데 건의보산을 좀 쓰니까 예. 지금은 좀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1: 예.
4: 그래, 계속 거의 힘하던 게 좀 힘하지 않고, 예. 그래, 더 쉬어서 거의 못하던 게 좀 더 힘해요.
1: 예.
4: 그래, 이거, 매일 효과에서 15가구 싸서 또 쓰라고 한다.
1: 예, 보조금이 나갈 때 싸놓으십시오. 그럼 약값이 절반 이상으로 누거집니다. 예, 절반 이하로 누거집니다.
4: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5: 저는 건뇌보신환을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1: 예.
5: 예, 어째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불안, 맹감, 이, 놓고 위한 것 같아요.

0: 이 그런 녹음 왔답니다.
1: 예.
0: 그래서 한 두 주일을 거기서 저 뭔가 뭐 점점 두 사람 맞았단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리고 심장도 예 좋지 않습니다.
1: 예.
0: 뭐 소리 나도 놀라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쳐도 놀라고 예 이랬단 예. 말입니다.

0: 예, 그런데 확실히 이게 그런 효과도 빠르고 용이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두드리던 게막 이렇다 말입니다, 지금.
1: 심장의 기를 보충해주고 피가 모자라던 걸 보충하고 그다음에 심장 이런 경락을 열어주고 그다음 피를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심내혈관계통에 첫 번째로 좋아야 내 조직이 좋아집니다. 이래서 그런 치료가 다 들어간 약입니다.
0: 아, 그렇지. 그래, 이래, 효과 빠르고, 예. 그 다음,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뇌경색으로 후유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발다리가 시원치 않다거나, 어느 장애에 있다거나, 기억력 장애에 있다거나, 많은 이런 뇌경색 후유증이 다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이런 뇌경색 후유증 치료에서 아주 좋은 효과 봅니다.
0: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거 좀 한, 여러 가구 많이 좀 배워봤었구려.
1: 네,
0: 이야기 내게 좋은
1: 뇌경색이 있다는
0: 좋습니다.
1: 분들, 이미 중풍 왔던 분들, 장기적으로 잡수시오. 그럼 첫째, 제풍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둘째, 그 후유증 치료가 빨리 그 해결을 봅니다.
0: 수익이 있으면 혈관은 최고라고 봅니다.
1: 예, 맞습니다. 그이 두둥이라면 우술이라면 들어가면 혈관이 굳어져서 땅땅하던 게 나른해지고 탄성이 좋아지면 혈류량이 많아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0: 네.
1: 네, 치료
0: 좋은 약을
1: 잘하시오.
0: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뿐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선생님, 이 건네보시안에 한 가지 더 한번 합시다.
1: 예.
3: 이렇게 저기 간염이 무슨 이형간염이라고 있습니까?
1: 예, 을형간염, 시형간염.
3: 예, 이형간염이라고 소리. 어제 그냥 입도 해체지고,
1: 예.
3: 얘하고, 예. 그리고 그래, 그래서 유리색이 나는 것처럼 그렇다는데,
1: 예.
3: 그런데 이 소변으로도 예, 단백이 나간단다.
1: 예.
3: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간염, 이형간염에도 써도 이 없는가 문의를 해달란다.
1: 우리 이깔, 빈깔 이런 거 말하는데 소변에 담백꽃이 나간다 할 때는 간하고 콩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선, 간선 중에선 이를 붙여 말하는데 콩밭이 기는 것은 문제 생겼단 말입니다. 이 약은 직접적으로 간하고 콩밭이 모든 기능을 조절하면서 머리에 충분한 정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깔이든 빈깔이든 또 이깔로 인해서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그렇게 입도 해지고 깐양복항이란 게 생기면서 눈도 깔깔해지고 눈에 또 많은 병이 생기고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어지럽고 뇌세포가 빨리 마르고 이런 모병이 생기는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인갈, 빈갈, 그다음에 각종 신염 이 약이 아주 좋습니다. 쓰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낮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3: 예, 선생님 말씀 전달하였습니다.
1: 예.
3: 도움을 달라고 그랬는데.
1: 예.
3: 예,
1: 무대할 도
3: 수고하세요.
1: 있으니까 참가하십시오.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위축도 하고 자꾸 머리하고 손 떨미, 영역도 떨어지고,
1: 네.
4: 혈압도 안 되고, 이랬는데, 약을 지금 쓰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 건네복션에서 뭐 어떻게 하는가 다음 내봅니다.
1: 어쨌든 머리를 떨고 손을 떨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이게 다 뇌세포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죽어나가면서 우리 이런 운동신경을 지배 잘 못한단 말입니다. 예. 때문에 이 약은 머리 떨든 머리를 잿머리를 떨든 손을 떨든 온몸을 떨든 이런 신경이 손상받아서 오는 질병에서 첫째 먼저 골라야 될 약입니다. 이 약을 한 반년씩 쓰고 보십시오. 예. 손 떨림, 머리 떨림, 온몸 떠는 파킨슨병 확실하게 낮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4: 아, 겸 오늘 겸좀 배달 받다고 겸.
1: 예, 다른 약으로는 그게 해결이 잘안 되죠. 예. 그래서 비타민 B1에다가 B2를 말합니다. 여기에다 그건 서약입니다. 예. 신경 영양제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이 건네보신 순중약이죠. 예. 두 가지를 합해서 반년만 쓰고 다시 전화 주십시오. 확실하게 나섰다는 소식이 있을 겁니다.
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머리에는 많은 이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티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체이. 이 부분에 신경세포가 주로 기억력하고 또 무슨 거 책임졌는가. 휴지, 냄새를 맡는 책임을 졌습니다. 이 주위의 뇌세포가. 우리 근뇌보시환을 쓰게 되면은 냄새를 모르던 사람들 냄새를 맡을 수 있음과 동시에 기억력이 같이 좋아집니다.
1: 네.
0: 왜 그런가? 이 해마체 뇌신경세포가 재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활성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재생, 활성. 우리 지금 현대의학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뇌세포는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원래 갖고 가지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죠. 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워서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체 부위의 뇌세포는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생이 되는 시간이 반년,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을 꼭 반년 이상 쓰라고 권장드립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뇌세포가 특히 해마체 기억력을 책임진 뇌세포가 재생이 되자면 반년 내지 1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약을 꾸준히 반년 이상 1년 쓰고 보면은 확실하게 기억력이 돌아오는 게 이 원인입니다. 이 해마체 주위에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재생이 된다. 따라서 뭐에 해결되는가?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진짜 우리 기억력이랑 떨어진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냄새를 잘 모릅니다. 늙음하게 들어서서 나는 이게 무슨 냄새 나는지 모르겠다. 주방에서 싹 음식이 타서 탄내 나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1: 네.
0: 이 늙어서 그런가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해마체 부위의 뇌세포가 다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 근뇌보신환을 쓰고 보면 기억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해마체 부위 뇌세포가 재생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우리 이 냄새도 맡지 못하던 사람들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 네.
0: 그 외에도 모든 뇌세포가 활성시키는 것을 치료하는 근뇌보신환입니다. 뇌세포가 죽어가는 원인, 뇌신경세포가 전달이 안 되는 원인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공급 부족이라든가 신경성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든가 그 다음에 우리 콩팥이 나빠서 충분한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거증 전달되지 못한다라든가 또 극도로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것이 다 우리 뇌신경세포가 죽어가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1: 네,
0: 이런 모든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1: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이번 의대 활동은 특별히 약에서 약도 드리고 또 이 지금 세계적으로 형체를 보면은 약 자재가 비발에서부터 다 올라갑니다. 이래서 우리 이 오색 천연 영지는 재배가 아이되는 영지로서 점점 우리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런 그 추구가 높아지면서 아주 그 긴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약이 그 물량이가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0: 이대 활동이가 좀 셉니다. 혈압이 높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항상 답답하거나 특히 우리 관심병이 있으면서 뒷가슴이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어깨박죽하고 어깨박죽 그 중간으로 해서 자꾸 그 키우는 사람들 이게 딱 골가병뿐만 아닙니다. 관심병이 있는 사람들이 반사통이 뒷잔등이 키울 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위를 해서 그리고 앞에 와서는 우리 가슴뼈 그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단중시라고 있는데 이게 심포징이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아픈 곳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근육이 뭉치거나 이런 걸 다 풀어주고 경락을 열어주는 반석고고약이기 때문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증송하는 선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봐도 밖에 아닙니다.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붙이문이. 써보고 효과도 오면 더 사세도 되고 일단 이번 의대 활동에 약도 약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게 돼 있습니다. 그 앓게 된 질병 중에서 우리 현대 의학으로서 현대 기계 의학 그 기계 검사로서는 잘 검사해 내지 못하는 이런 경락 막힘이라든가 신경성이라든가 이런 기혈 부족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현대 의학에서 우리 진단이 아예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자꾸 마르는 사람들, 잠이 아예 온다는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다는 사람들, 특히 심줄문란이 생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사람들. 이렇게 숨이 찬다 할 때는 우리가 검사해보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거의 한 70%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글려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간열이 좀 센지 그냥 눈이 늘상 뿌옇게 보이고 깔깔하고 많이 건조하고 뭔가 건조하고 피 많이 됐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연기 감고 하고 먹은 후부터는 좀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효과 빠릅니다. 이거 먹으니까 나.
0: 네.
2: 먹어서 한 20년째 먹으니까 벌써 예. 눈이 빤하게 보이고
1: 네.
0: 네.
2: 그리고 피 젖던 것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0: 네.
2: 거기다 드문드문 소변이 또 자꾸 새고 급하고 참기형 견디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증상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변을 좀 참을 수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 그냥 항상 기운하고 어느 하루 남의 정신이 살다시 뺏겼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머리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0: 네.
2: 예, 거기다 또 소화도 안 돼서 그냥 이 배가 이렇게 그냥 부딪히고 그러고 얘 조금 먹어도 변비 자꾸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저 변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0: 네.
2: 그래도 뭔가 먹다 먹어보고 계속 먹어보니까 정말 냄새 많은 약이 좀 좋습니다.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네.
2: 그리고 B20이라든 약이지 뭔가 오래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이니까 내가 지금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부작용 없었대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0: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잘 그리고
2: 예.
0: 흡수가 잘 되는 약이기 때문에
2: 예.
0: 쓰게 되면 이런 효과 잘 본다.
2: 예.
0: 계속 쓰십시오.
2: 예, 계속 그 배달 받아서 쓰겠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은 항상 그 병원에 가서 좀 진단하고 치료해보자 해도 진단이 아예 나오고 그런데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두근 다거리고 눈이 이제 쫓겨온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게 제일 바쁩니다. 조금 뭐 일을 해보자면 숨이부터 차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 우리 그 이 연기관 고복약을 쓰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3: 이 간고복약 저는 한 이제 1년 다 썼습니다. 저는 그래, 이 1년 동안 써보니까 해마다 그 봄이 눈이 그래서

0: 예뻐서 피곤하고 눈 알이 끄니까 내지 그거 미스리 그 자꾸 내려온다 만다고 대낮에도 그거 누구 묵어서 쓰지 뭐 작게 사더래 근데 일어나겠니 일은 못 나겠습니다. 그 눈 떠야 일어나겠니 작년부터 먹으니까 나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어리니까 때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던 간행이 웃었습니다. 맥도 나지 피부도 좋아지기 제 감기에 아이옵니다. 이하고 뭐 감기에 걸리고 죽지고 그 다음 혈압이 올라간다. 나 원래 혈압이 높진 않고 이 혈압 약은 먹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리 민감하면 이렇게 신경이 좀 민감함이 마음이 좀 불참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혈압이 공제를 잘할까 약이 용도다 말입니다. 맥이 나지 밥도 안 먹지 그래. 네, 이번에 우리 학생이 아주 영성한데, 저렇게 써도, 그, 불었었다, 지금 많이 주세요, 그만가.
1: 네, 맞습니다. 예,
0: 그래. 예, 그래, 네, 여러분, 우리 학생도 어쨌든, 나는 계속 이해하고 계속 먹길래서, 이번에 또 싸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시죠.
0: 예, 그래, 거기다 싸놔도 됩니까?
1: 싸놔도 됩니다.
0: 예, 알았습니다.
1: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진단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고 또 치료해도 이 약 먹으면 뭐 혈압약도 싹 끊고 세상에서 제일 최고 약이고 이런 과대선전이 들어간 약도 써봤는데 아예 혈압약을 뭐 끊는 것 같아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예, 이전보다 혈압약을 더 가량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부름이 아예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전도 하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진단이 아예 나오고 나는 하대로 계속 아프고 치료해도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러던 분들 우리 연기강구복액을 추천드립니다. 예. 항상 이 발뒤축이라면 아픈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이라도 발뒤축이 아프거나 누워 잘 때도 심지어 발뒤축이 아파서는 잠에서 깨나게 되고 장단지가 지올라고 다리가 뻣뻣하고 입은 마르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그 다음에 또 혈압은 혈압대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분들 보면 가슴은 답답하고 약을 쓰는데 효과 없다 이럴 때 우리 연기강구복액 선택하십시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5년 전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이 정식 설립됐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면적은 14,100평방킬로미터로 길림 흑룡강 두 성에 걸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1지류로 설립된 5개 국가공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공원 길림구역은 전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핵심구역은 바로 연변에 위치했는데 훈춘 왕청의 12여 개의 향진이 공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경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소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원 내 야생 동북범과 동북표범 수는 체제 시험 초기 27마리와 42마리에서 각기 약 72마리와 115마리로 늘었고 새끼범 생존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게를보도 왕위에 귀환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첫 번째 편 5년간의 수호로 범 표범 보금자리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오화산 가지각색 나무들이 산등성이를 따라 층층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켠의 시냇물을 맑고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뛰놀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전규룡 리목국의 작은 공원에서 로인들이 335 산책하고 있습니다. 퇴직 종업원 진헌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날 아침 촬영한 동영상을 기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진헌수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봤어요. 이건 아침 7시 57분에 우리가 밭에 가다가 발견한 겁니다.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집단 전규령 임업위원회사 관리보호중심 부주임 오정용입니다. 우리가 감정한 결과 이 동물은 노루가 아니라 동북지역 특유의 고라니일 가능성이 높지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입니다. 동북범은 현존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 체형이 가장 크며 온대 침엽수와 활엽수 호남림 모기사슬 최정상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우산종이라고 부릅니다. 범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은 마치 우산 하나를 펼쳐 숲속 만물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산을 든든히 받치려면 먼저 충분한 먹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자란 암범 한 마리의 활동구역은 300평방킬로미터에서 5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수범의 활동구역은 1000평방킬로미터를 넘습니다. 범이 이 숲에서 말사슴이나 멧돼지, 꽃사슴과 노루를 비롯하여 충분한 먹이를 찾아야만 터를 잡고 새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먹이 동물의 밀도가 부족하면 어미범은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북범은 한때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해내베 연합조사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 경내의 야생 동북범은 1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범과 표범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국가공원에서는 156건의 광업권을 전부 폐쇄 퇴출시키고 276개의 도급 대상을 7세기에 정리했으며 루게로 림지 3만 4천부를 회수했습니다. 또 방목소 8만 1,500마리를 정리하고 교정을 위반해 설치한 방목 울타리 130여만 메터를 철거했습니다. 과거 림구 도로 양길에는 울타리가 빼곡히 설치되어 범과 표범이 이동할 때 늘 수십 킬로미터씩 우회해야 했는데 지금은 울타리가 철거되면서 갈라졌던 산림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산림이 다시 이어지자 먹이 동물도 돌아왔습니다. 국가공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올가미 제거와 밀렵 탄소, 겨울철 먹이 보충, 사냥과 방목 금지를 실시하여 야생 동물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훈춘 구역에서 발굽 동물의 활동이 30만여 차에 감축되었습니다. 핵심 분포 구역의 꽃사슴은 멸종 위기 상태에서 회복되어 지역 우세종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범과 표범의 활동 범위는 이미 국가공원 80% 이상의 구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훈춘 구역에서는 범 한 마리가 새끼 다섯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영상이 촬영이 됐고 올해 9월에는 왕천 구역에서 한 주민이 어미범 한 마리가 새끼범 네 마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훈춘임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보호중심 공회주석 단련여입니다. 이 범에게 우리는 T56이라는 번호를 붙였지요. 처음에는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다가 세 마리로 늘었고 가장 많을 때는 주변에 새끼범 다섯 마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단순히 개체수가 변한 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범들이 우리 이 림산지구에서 안심하고 번식하고 서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축 결과 현재 동북범 한 마리는 약 일주일에

0: 한 번씩 산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봄이 한 번 산행을 완수하려면 보름가량 걸려 했습니다. 이 산림의 수용 능력으로 추산하면 약 300마리 동북범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관리국 훈천시 관리보호중심 동물보호순찰대 대장 리동위입니다. 봄은 최고 포식종이죠. 봄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하늘이 더 푸르고 물이 더 맑아졌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1: 중국 적십자회 당조 성원이며 부회장인 변효일행이 10일 연길과 동문에서 적십자 삽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변효일행은 먼저 연길시 진학가도 신양사회구역 적십자회를 찾아 사회구역 적십자 봉사진지 건설, 기층조직 운영, 회원 확대와 자원봉사 전개 정황을 살펴보고 사회구역 적십자 사표보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역에 뿌리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실천 방법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적십자회, 도문시 적십자 응급구호 강습기지,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에서 변효일행은 천급 적십자 조직 진지 건설과 향촌 인도주의 봉사 전개 정황을 참답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응급구호 강습시설 배치, 수업 설치와 대중성 응급구호 지식 보급 성과, 도문 동산구 국문 박애봉사소의 운영 모식, 출입경 인원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구호 봉사를 전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변효는 우리조 적십자 계통이 기층 일선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성을 다해 대중들에게 봉사해온 집안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그는 기층 조직 토대를 1층 튼튼히 하고 응급구호 강습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변경 실제에 입각해 연변 특색 있는 인도주의 봉사 브랜드를 힘써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적십자회 구제구호부 2급 순시원 곽근양, 중국 적십자기금회 리사장 폐효초, 성적십자회 당조 석이며 상무부회장인 리덕부,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허벅군이 조사연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세관 총서가 근일 발표한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훈촌 종합부세구 대외 무역 경제가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입 무역액은 동기 대비 89%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년에 훈촌 종합부세구 관리국에서는 지역 위치 우세 입각하여 보세 플러스 정책 우세를 확대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은 1년의 보세 플러스 세모식을 탐색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국 첫 신선 킹크랩 보세중개 플러스 분류수출 모식이 낙착했습니다. 킹크랩은 입경 후 직접 종합보세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과 포장을 거치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받습니다. 세관에서는 예약검사를 실시하여 당일에 화물인수, 육로운송, 통관, 항공기 적재 등 전반 과정을 완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TIR 운송은 77개의 제약국에서 한 번 신고하고 한 차로 목적지까지 직행할 수가 있어서 다국 물류 시간과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혼추는 동북 지역 첫 다국 전자상거래 소포 TIR 노선을 개통을 하여 화물이 출경한 후에 모스크바까지 직행을 하고 다시 유럽 여러 나라로 연장되게 했습니다. 혼추는 이미 제조 인증 대로시아 육로 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되었으며 송매통, 오존 등 주요 다국 플랫폼들은 훈촌 변경 창고에 화물을 집결하고 대량으로 해외 운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훈촌은 동북 삼성에서 앞장서 1210 모식을 낙착시키고 구역 진입 즉시 세금 환급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 모식을 연결하고 일반 무역, 보세 중개 업무와 결합하여 협동 발전 구도를 형성을 했으며 통관 및 창고 회전 효율이 뚜렷이 제고됐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전국 173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훈촌 종합보세구는 65위를 차지하여 지난해 동기보다 14순위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지역 9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훈촌에서는 동산구 통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히하며 보세 중개, 다국 전자상거래 등 대외 무역 새 경영 모식을 육성하는 것을 통해 대외 무역 경영 주체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반 대외 무역 안정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합니다.

0: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다국무역 발전에 병목 제약을 부단히 타개함으로써 대병역 수출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1: 또 한 해의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연변 대지의 비옥한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곳곳에 수확의 생기가 넘쳐납니다. 드넓은 흙토지에서 벼가 황금 물결을 일으키고 콩은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오색 찬란한 가을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지에서는 시기를 다잡아 수확에 박차를 가하며 산업의 풍작으로 향촌지능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계열 보도 다시 찾아온 수확의 계절을 내와 전야의 풍된 모습을 기록하고 산업발전의 맥박을 느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연변농업 고품질 발전의 풍성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영정의 만무사고백 과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영정 만무 사과백 과수원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과일나무의 탐스러운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진 가운데 일꾼들은 맑은 날씨를 빌어 수확, 선별, 포장, 발송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정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가 충족합니다. 독특한 산지 기후와 양질의 수토 조건은 사과백 당분 축적과 북미 형성에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9월과 10월은 현지 사과백 품질이 가장 좋은 수확철입니다. 영정시 과수농장 만무사과백 재배기지에 들어서면 알차고 큼직한 사과배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빛깔이 선명하고 즙이 많으며 달고 아삭한 사과배에서 풍기는 진한 과일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묵직한 열매마다 가을 풍작의 기쁨이 담겨있습니다. 영정시 과수농장 정품원 책임자 전열입니다. 올해는 비도 적당히 잘 왔습니다. 올해 사과배가 크게 자랐고 보기도 좋습니다. 맛으로 보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올해가 가장 좋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사과배 산량은 지난해보다 3천여 상자 늘었습니다. 주요 판매 경로는 여전히 온라인 판매입니다. 위채 모멘트에 올려 팔고 정품 선물 세트로 포장해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년에 영정시에서는 성숙된 전자상거래 산업체계에 의탁해 사과배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현지에서는 틱톡, 콰이소, 토보, 핀도도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탁해 짧은 영상 홍보, 인터넷 인기인 생방송 판매, 온라인 상점 직접 판매 등 다양한 모식으로 영정 사과배 특색 우실을 전면적으로 선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일 판매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연변의 양질 농산물을 전국에 널리 팔고 있습니다. 글린 경위 실업위원회사 부총경리 강추성입니다. 이렇게 선전한 후부터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포장하고 산에서는 일꾼들이 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니 정말 잘 팔립니다. 기본상 모두 외지 관광객들이 주문입니다. 외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집에서 제 조카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주 사과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과일 품질은 뚜렷이 높아졌습니다. 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아삭하며 평균 당도가 12.5도 이상입니다. 특등배 산량은 총 산량의 70%로 평년보다 2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현재 영정시 사과배 수확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판매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과일 판매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재배호들의 증수를 전력 보장할 계획입니다.
0: 영정시에서는 13일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가동하여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국농길림용화 화력발전 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는 연결시 하남구역에 열 공급 임무를 맡고 있는데 주로 장백산로 남강거리 서쪽, 신풍거리 동쪽, 부르하통화 남쪽, 철도선 북쪽 구역에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기자입니다. 여기는 집중통제실입니다. 대형 화면에서는 보이라 일식설비와 열공급 도관망의 급수 온도, 압력, 흐름량 등 각종 변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있습니다. 삼일꾼들은 일터를 지키면서 열원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죠. 공릉길림용화화력발전주식위원회사 연결화력발전소 부총경리 손전혜입니다. 올해 열 공급 표준이 높아져 실내 난방 온도가 기존의 섭씨 18도에서 22도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우리 단에서는 열 공급 전에 설비와

0: 열 도감망 검수에 만재를 기했고 석탄 비축량을 늘려 전반 난방 기간에 석탄 사용을 확보했지요. 현재 1호기가 가동 중이었으며 13일 0시부터 온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법정 열 공급 기간은 10월 20일부터 이듬해 4월 20일까지로 두어 183일입니다. 올해까지 연결시는 연속 15년째 열 공급을 앞당겨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 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연결시 당위 정부의 열 공급 요구와 시간차 보일러 가동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13일부터 정식 열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도관망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죠. 도관망이 비교적 방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는 저녁이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열 공급 기업에서는 24시간 보일러 운행 정황, 도관망 압력 등 핵심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흐름량을 24시간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실외 기온 변화에 따라서 열 공급 부하를 정밀하게 조절하며 난방 고장이 발생한 사용자에게는 제때의 방문 소리를 제공해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올해 연결시 도시 열 공급 총 건축 면적은 4,161만 7,700평방미터이고 열 공급 경영 단위는 두합 8개입니다. 전시 석탄 사용 휴액은 53만 톤인데 지금까지 30만 8,400톤이 입고돼 입고률이 58.2% 이상입니다. 길림성 도시 열 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요구에 따라서 우리 조에서는 3년 난관 공약 목표를 정했습니다. 2026-2027년 난방 처리는 연결시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이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여론 도감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가동을 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저온 세대를 정돈함으로써 열 공급 질이 뚜렷이 개선되게 합니다. 2027-2028년 난방처리는 연결시를 제외한 각 현시 도시 건설 구역에 집중 열 공급 주민집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2028-2029년 난방처리는 전주 도시 건설 구역 집중 열 공급 구역 주민집들의 실내 온도가 안정적으로 섭씨 22도에 도달하게 하여 전역 열 공급 계통의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1: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영화였습니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운동기구 두 개와 40인치 되는 텔레비전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38233 4087번, 1538233 4087번입니다. 연결에는 모 양로원에서 60세 좌우의 남녀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씨 착한 60세 이하의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 1386번, 1394336 1386번입니다. 네, 연변 일 중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6층 집을 세줍니다.

0: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장나고요.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네, 역시 집을 세수는 정보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요. 네, 월세는 800원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분한테 세를 주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위원성 아파트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고급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사를 가꿀 텃밭이 아주 넉넉하다고 합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0: 네, 연결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네, 한 남성분이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네, 한 가정집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역시 마음씨 착한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정보인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0443-3095번 138-0443-3095번입니다. 반자립 가능한 노인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해야 하고요.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2: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2: 네.
3: 지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속 사택이고,
2: 네.
3: 주집이고 중간집입니다.
2: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세기 외고, 집 안포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2: 네.
3: 채소식물밭도 한 양대 50평. 하고 있습니다.
2: 네.
3: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칫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2: 네.
3: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2: 네.
3: 그리고 터지어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네.
3: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138-9433-3616번입니다.
2: 3616번 그래요. 잘 적었고요.
3: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종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저렴하게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 9559번 139-4474 9559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마른 체형이고 술도 마시지 않는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라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은 흔히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 대사 이상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지방간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은 간세포 내에 지방질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방간은 과도한 음주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 혈당 이상,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등 대사 이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사 위험 요인으로는 과체중 및 복부 비만, 당뇨병과 혈당 이상, 고혈압,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등 이상 지질 혈증 등이 있습니다. 지방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간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에서 염증과 간세포 손상이 반복되면서 간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 섬유화는 반복되는 간 손상으로 흉터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섬유화가 심해지면 간 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암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지방간이 있을 수 있고 혈액 검사만으로 간에 축적된 지방의 량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지방간은 대사 질환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일부에서는 간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간이 발견됐을 경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함께 살피고 동반 질환을 종합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 집을 세우는구나.
0: 네, 잠깐만요. 전화 주신 분 라디오를 먼저 꺼주실래요?
1: 예.
0: 네. 계속해서
1: 말씀해주세요. 집을 세우거나 또 판매하려고 그럽니다.
0: 네.
1: 위치는 인민병원 바로 서초편에 있습니다.
0: 네.
1: 그 면적은 65평방이고
0: 네.
1: 층수는 4층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단칸방 세를 좀 더. 네. 22시가 그 부분인데 교통도 편리하고 고소도원도 오라운다.
0: 네.
1: 가전제품도 구전하고 환경도원도 조용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중고 가전제품들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데 그 액정 텔레비,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0: 네.
1: 한국 국부전기 밥솥, 웨이버로, 매치솔, 매치와, 유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0: 네.
1: 뭐 화장실에 물 새거나 뭐 고장나거나 고치기 어려운 것을 다 고쳐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장면 들은 것도 물을 해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띠나도 깨끗이 씻어주고요.
0: 네.
1: 그리고 저 중고 가구들도 있습니다. 옷장 침대 등등.
0: 네.
1: 그 장면 들은 물을 해드립니다. 아래 연계 전화는 요사알
0: 네.
1: 2443
0: 네.
1: 따치 좋지.
0: 8797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를 할 때 항산화와 자외선 차단에만 신경 쓰고 식단 속 당분은 홀씨하곤 합니다. 하지만 단 음식, 고열량 음식이 일으키는 당화 반응은 피부가 칙칙해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숨은 원인입니다. 단 음식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우리가 단 음식이나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면 음식이 인체에 들어가 대사된 후 환원당이 생성됩니다. 이런 환원당은 마치 끈처럼 체내의 단백질과 세포 표면의 지질과 결합 반응을 일으켜 기존의 물질 구조를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당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일어나면 피부 속 콜라겐 섬유가 서로 엉키고 굳어지면서 누렇게 탄 물질이 생기고 결국 피부가 칙칙하고 누렇게 보이며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과 주름이 계속 늘어나는 등 여러 노화 징후를 보이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속에서 콜라겐을 파괴해 피부가 더 일찍 늙게 됩니다. 탄산 음료는 특히 당분이 두드러지는데 장기간 절제 없이 마시면 체내 환원당 수치가 계속 높아져 당화가 심해지고 그 결과 피부 노화를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의 당화 노화를 늦추려면 외적 피부 관리도 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입으로 들어가는 당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단 음식과 고당 음료를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탄산 음료와 기능성 음료의 섭취 빈도를 조절해 식단의 근원에서 당화 반응을 줄이고 피부 상태를 지켜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베개 배수고 빗에 엉킨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을 발견하고 속으로 자신이 대머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며 당황해합니다. 사실 계절성 탈모는 과학적 근거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생리현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탈모 정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탈모는 여름 가을철에 정점에 달하며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를 더 뚜렷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두피의 모낭은 항상 작업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칩니다. 정상적인 경우 90% 이상의 모낭이 생장기에 있고 약 5%에서 10%만 휴지기에 있어 평소 탈모량은 통제 가능합니다. 전문의는 가을, 겨울철이 되면 원래 휴지기에 있던 일부분 머리카락이 집중적으로 빠지는 데다 공기가 건조해 머리카락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머리카락이 건조하고 약해져 빗질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쉽게 끊어지므로 탈모량이 평소보다 많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학 관점에서 가을, 겨울 탈모 증가는 대부분 계절 변화와 모낭 주기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중의학 관점에서 봐도 가을, 겨울철 탈모 증가는 보통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중의학에서 머리카락은 혈의 여분이라고 말하며 기혈이 허하면 모발이 영양을 잃기 쉬워 모근이 비고 빠집니다. 이는 허증성 탈모로 땅이 석박하면 곡식 모종이 자연히 튼튼히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하루 탈모량은 약 60에서 100가닥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연속 하루 탈모량이 100가닥을 넘거나 스스로 머리카락량이 현저히 줄었다고 느끼면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가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본 우대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림당에서 만든 OEC 한 곽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 방

0: 이홈에대이며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 선생님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배 웅담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송보배 웅담본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교대해 드리겠는데요. 이 송보배 웅담본은 이번에 뭐 국경절 추석 더불어서 하는 큰 우대 활동이 있었는데요. 10월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니까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신다면 이분의 우대 활동의 특점은 현금 1,000원을 빼주는가 하며 본 제품의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송보배 웅담본 한 가게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60각을 사면 8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거기에 1,0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변경 가격은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적게 싸게 되면 30각 사면 30각을 주는 우대활동도 있으니까 잘 파악하시되 5017766번에 전화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배 웅담본 우대 활동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교대해 드리니까 시간이 지나간다면 후회해도 쓸데없으니까 제때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차려지는 시간이니까 충분하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배 웅담본 이 제품 자체는 부작용이 기본 없습니다.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한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뭐 보통 웅담분 가운데서 적지 않은 웅담분은 보건품으로 되어 있지만 해도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은 OTC 국약에 속합니다. 앞에 Z 문자가 붙은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웅담분에서는 뭐 남방이 웅담에서 분리 추출한 것이 아니라 북방이 웅담에서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웅담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철담은 24.5%, 체담은 75%, 그리고 금담이 전반 웅담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급 상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출처가 특수한 출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도 이 제품 자체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 간시범 말하겠습니다. 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인 황야진 주임이 연구단들을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 나온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비교적 여러분들이 느끼는 나이가 드시면서 힘들어지거나 젊은 애들 가운데서도 눈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습진이 있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골격통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을 막내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송보배 웅담본 얻은 후에 한 4개월 넘었었어요.
1: 아,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쓸수록 많이 느끼시게 되어있을 겁니다.
2: 예. 예, 예. 아, 이거 쓰고 나가네. 특히 여러 가지 내, 저기, 염지가 많습니다. 이 골관절, 이 허리 달려서도 예, 많이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 허리다리 아픈 것도.
1: 허리다리 아픈 것도 그것도 무균성 염증에 속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소염 효과에서는 이 제품이 비교적 성취됩니다. 예.
2: 예. 그리고 예, 또 뭘 좋아지면 지금 내 눈이 많이 지금 막아요. 이게 내 이 원래 백내장을 해서 원래 예, 이 눈이 참 부위에 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냥.
1: 그랬겠죠. 예. 예.
2: 그러니까 예, 이건 내 눈이 참 잘 되어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예, 예.
2: 예. 그리고 예,
1: 병간 맥막의 효과에서는 이 제품이 알아줍니다.
2: 예, 단랑 예물려서 또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 야구에 예, 리단 태량 싸먹고 이랬는데 두문두문 이거면 이거 먹으면서 예, 지금 그냥 안 먹어도 예, 지금 예, 일반적으로 계란이고 뭐이고 계란도 원래 예, 먹기 싫어도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그래도 아프고 저래 치커도 저래 그래도 예, 아파나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어, 그렇죠. 이 제품이 리다룽스 해서는 담낭에 좋고 결석을 용해 지켜주는 이런 특수한 역할이 있으니까 어지간한 우리가 계란 같은 거 기름진 거 같은 거 드셔도 쑥쑥 소화될 수 있게끔 담낭에서 담즙을 분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제품 자체가 간단 향조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이 제품 자체가 소화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이거 먹으면 그리고 위가 많이 지금 원래 위염이라서 예. 예, 자주 자꾸만 예, 위가 아래 조금 내본 거 먹어도 위 아리고 예, 위 쓰리고 했는데 이런 점수도 없습니다 지금.
1: 위염이란 게 염증입니까? 그거 위 내벽을 그거 아물고 준다는 게 이 제품 자체가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염증을 소염시키면서 아물고 줍니다. 예.
2: 예, 그리고 내 동시에도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가을도 예, 눈에 자꾸만 눈에 어떻게 돼서 예, 눈에 다다치나면 자꾸만 눈에 충혈이 지고 그러니까 피 자꾸만 예, 눈에 피 지고 허리 그리고 예, 눈이 가라워가지고 다 먹게 됐습니다.
1: 그런데 예.
2: 예, 지금 이거 쓰고 예, 이렇답니다. 마구형 저기 편안하게 지금 아무 일도 눈도 지금 좋아지고 뭐 눈에 아프거나 눈알이 가랗거나 예, 무슨 이런 성수도 완전히 이렇답니다.
1: 청혈 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역시 청열 해독 과정에서 충분하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2: 그래서 내가 우리는 저 둘이 쓰기 위해서 예, 이번에 이 활동 이렇게 돌지게 예,
1: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대 활동입니다. 예, 예. 예.
2: 저도 60강 오늘 저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60강 두 분이 사는 게 기회입니다. 한강은 5일 동안 보게 하니까 60강에 80강 천원 빼주는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수한 우대 활동인데요.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나대웅당부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아니, 염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폐염물로, 간염물로, 위염물로, 예. 고작고작 고관절병도 있지, 눈도 잘 안 보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염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다분 이거 썼는데,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1: 소염학과에서는 이 제품이 드러났습니다.
3: 예. 예. 완전 확실히 효과가 좋고 예, 응답은 정말 완전 진짜 좋습니다.
1: 다른 부작용이 없죠. 예, 예.
3: 예.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은 뭐가 이런 응답이 없을 때다.
1: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서 난 지금 예, 폐염이고 예, 뭐임도 간염이고 예, 이거 먹으면 또 지금 나아지는 게 알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예, 예. 예.
3: 그래서 난 이야기 하도, 이 응답이 하도 좋으니까 예, 조금 단기적으로 써보려고 활동도 하루밖에 없다. 제가.
1: 아, 그렇습니다.
3: 이 활동이 예. 좋을 때 60가구 더 알려고 더 나올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소화에 좋고 골격에 좋고 눈에 좋고 소염효과에 좋고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기본으로서 이 제품 자체 그리고 특히 중풍 예방에도 좋으니까 애들 경기가 일어나는 그런 데도 좋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섬 넣고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눈도 다 아이보다 그렇게 잘 보이죠.
1: 눈도 잘 보이죠. 눈에는 예. 아, 바로 이 제품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도 성원대 응답원을 먹고 있습니다. 나는 예, 이전에 재민타이가 방송할 때부터 지금까지
1: 계십니다. 예.
4: 예. 예, 예 그 성원대 응답원은 예, 시장에서 파는 응답원하고 대비할 수 없습니다.
1: 그 출처가 특수합니다.
4: 예, 예. 네, 이전에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은 게 이게 완전하게 효과가 정말 응답분인 게 아니라 금담분이라.
1: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예.
4: 예, 맞습니다.
1: 예.
4: 그 진감이 간이 그 저기 경화 있어가지고서 혹수도 조금 오고 이래 됐습니다.
1: 그래요?
4: 예. 이전에 예, 한 반년 먹으니까 되나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1: 강경어, 강경어 복수에는 이 제품이 예. 너무 좋을 겁니다. 예, 예.
4: 예, 그리고 예, 이전에는 예, 간염이 있어가지고서 맥이었어서 무슨 누구만 입고 싶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거, 이거는 반년 남아 먹은 다음부터는 예, 눕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예, 운동도 하고 예, 걸어댄 게 저의 발이 거서 다리 거서 쑥쑥 나가는 게 힘이 나가는 게 어떤 좋은지 비할 수 없습니다.
1: 그렇죠.
4: 하늘이 씩씩하게

0: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억력이 없어졌는데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1: 어,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예. 이전에는 시장에 갔다가 뭐 두고 와서 다시 가면 이랬는데 지금 이거 뭐 그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습니다.
1: 이제 보면 삼거의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저으니까 내 세포를 살려주는 데는 내 미세순환까지 잘 돼야 되는 건데 미세순환 장애까지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과분한 지방을 까주는 차원에서 그 경로를 잘 수통되게 하는 혈관 경로를 잘 수통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된다는 게 아주 도리 있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간이 좋습니다.
1: 그렇죠.
0: 눈이 예, 침침하면서 예, 깔깔하면서 예, 난 눈이 잘 시리스 나빠서 예, 텔레비도 똑똑하게 볼 수 없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예, 눈에 피지는 것도 없어지고 예, 눈에 예, 영통신하는 게 예, 예, 맑은 정신이다. 그리고 예, 텔레비 화면이라면서 예,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0: 예. 그리고 담낭이는 난 안 좋아가지고 예, 기름진 것도 보기도 싫고 예, 계란도 금방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기름진 음식도 조금씩 먹고 계란도 먹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예, 예. 이렇게 음식도 가리지 않고 예, 그리고 밥도 소화 잘 되거나 밥도 잘 먹고 하니까 예, 동안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문도 예, 맑아지니까 텔레비도 예, 제대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노래 좋습니다. 확실하게 예, 눈에 예. 좋은 거는 직접 우리가 날마다 뭐 봐야 되니까 눈에 좋은 거는 금방 효과로서 예. 알리죠.
0: 예. 맞습니다. 예. 똑똑하게 예,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이거는 어느 한 시간도 놓칠 수 없는 게 아니고 뭐
1: 그렇죠.
0: 눈이라는 예. 거는 시력이라는 예. 거는 그러는 게 이러니까 나용 사는 게 정신하고 예, 사는 맛이 정말 납니다.
1: 그렇죠.
0: 그래, 예. 예, 이혼 할 때 이거는 거의 끝이 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60가로 살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번에 우대할 때 좋으니까 잘 파가고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501-7766에 예. 전화 넣으세요.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3: 이 상법회 온담을 우리 아들이 지금 먹고 있는데,
1: 아,
3: 효과 좋다고 난신도 없죠.
1: 예, 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3: 예, 아들이, 예, 그런, 지금 50대 사운데.
1: 아, 아들이, 뭐, 애들인 것이 아니라, 한 50대.
3: 예, 50대 예, 사운데.
1: 그렇죠.
3: 70이 예. 넘었는데.
1: 예.
3: 예. 그런 술은 너무 먹었어요. 단이, 이씨가 단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자꾸 소린데 자꾸 모아서 같이 술을 먹으면, 같이 아이 먹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 저녁마다 술 먹고, 그러더니 간이 나빠졌어.
1: 그렇죠.
3: 간이 나빠졌어.
1: 알콜간입니다. 알콜간.
3: 은혜가 몇 번 검사가 지방간이 있답니다.
1: 지방간, 알콜간. 그거는 제때 치료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3: 그래서 예. 요, 어느 때는 요 간 조금 아플 때도 있고, 예. 또 거기다 그러니까 눈도 약 나빠졌답니다.
1: 그렇죠. 지금. 간이 나빠지면 간주먹인데, 예, 예.
3: 예. 그냥 아프다 하면서, 어쩔 땐 병원의 약이야. 그럼 응답은 몇 가지를 먹었는지 바로 좋다는 응답은 다 먹었습니다.
1: 예.
3: 근데 이번에 이거 먹어보고서, 야, 엄마, 이 약이, 이 응답은 다 어느 쓰면 어느 응답보다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게지 뭐.
1: 그렇죠.
3: 예. 벌써 먹으니까 더 알린답니다.
1: 벌써 치료 제품인데, OTC 공약이니까.
3: 도움이자니까 알린다면서.
1: 그렇죠.
3: 벌써 먹으니까 속이 편안하고, 간이 별로 깨끗깨끗 아파도 구성사 요즘은, 예, 내가 어젠 많이 먹었습니다. 한두 번도 먹었는데, 형 많이 알리면서, 간이 형 편안한 간이다. 그렇게 있어서 그리 낙수 없었지. 이러면 아파도 구성사 집원상에서 없어졌답니다.
1: 네.
3: 예, 그래, 이런데, 이 활동 내일까지 끝나자니까.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3: 하루밖에. 효과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은, 야, 이럴 활동 있을 때 더 싸놓자.
1: 이럴 때 싸놓는 게 좋습니다.
3: 따라가겠다.
1: 예, 한강에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회로 어디서 이렇게 좋은 우산을.
3: 가시도 어느 각보다 어느, 이용 나무에 뭐 이렇게 싸는데, 이건 가시도 지금
1: 누구죠? 그렇습니다. 예, 본 지방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으면서, 우수한 이런, 그 대어가 이 상품을 연구해 내왔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고 가격이 지금 우대 가격으로 예. 나가니까 더욱 좋고 이러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기회입니다.
3: 예. 하여튼 눈이 나쁘길래 이거 같이 먹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예. 예. 그렇게 예. 하세요.
3: 예. 같이 먹길래 오늘 배달 받겠어요.
1: 예예. 예. 예.
3: 계속 주작구랍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기본으로서 뭐 간주먹으로 되어 있으니까.

0: 눈과 가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서 뭐 기타 서약 같은 거 이런 기타 약들을 많이 간이다 대고 번역해다며 간이 받아내기 어려워서 오히려 눈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간에 부담이 가지 않고 간을 도와준 차원에서 눈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3고에 좋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적지 않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로 인해서 혈압약을 대거 들고 그리고 혈관을 수통시키느라고 그게 유관치료를 많이 약물을 부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이 없는 전제하에서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고 혈지가 높을 이걸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마다 가장 큰 행복은 뭐니뭐니 해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 아닐까요? 아이가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안정적이며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부모로서 주부님들은 더 바랄 게 없겠죠. 네, 오늘도 이 시간에는 자녀 양육에서 주부님들이 꼭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시작해 볼게요. 요즘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됐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소셜미디어가 이 아이들의 집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주부님들 알고 계신가요? 스웨디의 캐롤라인 의과대학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의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다른 스크린 활동에서는 이와 유사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 성과는 미국 수학과 개방과학학술지에 발표되는데요. 미국 오리건 건강과학대학과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9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 8,324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 텔레비전 시청 시간, 컴퓨터 게임 시간을 보고했고,

있고요. 부모님들은 아이의 주의력 수준과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 등을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크게 늘었는데요. 9세 때는 하루 평균 약 30분 사용하던 것이 13세가 되면 하루 평균 2시간 3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량과 아동의 주의력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됐는데요. 소셜미디어를 자주 이용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주의력이 점차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그 원인을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특성에서 찾았는데요. 이 소셜미디어는 영상과 글 콘텐츠가 매우 빠르게 바뀌고 또 끊임없이 알림과 새 소식이 뜨죠. 이런 지속적인 방해 요소가 아이 뇌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한 가지 강조했죠. 이 연구 결과가 소셜미디어를 쓰는 모든 아이의 주의력 문제를 겪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의 연령 제한과 설계 방식 등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주부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짧은 영상과 댓글 또 끊임없는 알림이 있는 이 소셜미디어가 아이의 집중력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이용 방식을 함께 상의해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 정식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괴롭힘을 치안관리처벌 대상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둔 우리 주부님들은 법률상에서 말하는 학교 괴롭힘이 무엇인지, 또 가해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학교와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둬야겠죠.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학교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부족해서 처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고 공권력이 개입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새 법률의 가장 큰 변화는 학교 괴롭힘을 치안관리 처벌 범위에 넣고 전문 조항으로 학교 괴롭힘의 법적 경계선을 분명히 정했고요. 공안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학교 괴롭힘이 단순히 학교 내부의 일이라는 낡은 인식을 깨뜨리게 됐죠.

그러면 평소 아이들 사이의 장난과 학교 괴롭힘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에서는 학교 괴롭힘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신체를 해치는 신체 침해, 모욕하는 인격 모욕, 물건을 훼손하거나 빼앗는 재산 침해, 또 악의적으로 따돌리는 배척, 인터넷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학교 괴롭힘의 핵심 특징은 특정 대상을 겨냥하고 고의로 행위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점인데요. 이 기준으로 단순한 장난과 괴롭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결과입니다. 새 법률은 미성년자는 불법 행위를 해도 구류하지 않는다는 기존 관행을 바꾸고 학교 괴롭힘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1년 안에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2번 이상 저지르면 법에 따라 행정구류를 집행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처음으로 치안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상황이 심각하고 영향이 나쁜 경우 역시 행정구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교사측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만약 학교에서 심각한 학교 괴롭힘 혹은 미성년 학생을 해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규정대로 보고하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담당자에 대해 관련 부분이 법에 따라 처분을 건의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주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만약 괴롭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경찰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혹시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가해 행동을 할 조짐이 보인다 할 때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행동을 제때 바로잡고 법률 규정을 잘 알려줘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겠죠.

주부님들에게 자녀의 정신 건강 문제는 항상 탕계를 늦출 수 없는 일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울하거나 초조해할 때 부모님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 변화인지 아니면 심각한 심리 문제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천진시 안정병원 서광명 원장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심리 상태를 살피는 방법 아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소강명 원장은 아이에게 감정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과 발생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감정 변동은 보통 원인이 분명하죠. 시험을 망쳤거나 혹은 친구와 다툰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보통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나아지는데요. 하지만 아이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2주 이상 매일 계속되고 또 특정 사건과 큰 연관이 없다면 부모님들께서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또 하나 확인해야 할 점은 아이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됐는지 여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보는 것인데요. 아이가 감정 기복이 있더라도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여전히 정상적인 범주입니다. 반면에 이 감정 문제가 아이의 생활을 뚜렷하게 방해를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성적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거나 학교 가는 걸 거부하고 방에 틀어박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또 예전에 좋아하던 취미나 운동을 모두 포기하고 수면과 식사 같은 기본 생활 리듬이 깨진다면 단순한 감정 변동을 넘어선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요. 아이가 사는 게 재미없다, 사라지고 싶다라는 말을 자꾸 하거나 또 자해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우울한 감정, 우울증상, 우울증은 서로 다른 세 가지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죠. 또 우울증상은 더 심각한 상태로 아이가 계속 기분이 가라앉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학습과 사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기능 손상이 생기면 의학적 진단 기준인 우울증에 해당할 수 있고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아이의 우울 증상이 걱정될 때 망설이지 말고 정신심리과에 데려가 과학적인 평가를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청소년기 아이들은 마음속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하게 들어주는 태도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 이것 역시 주부님들이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AI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중소학생이 AI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데요. 피해 금액은 수백 원부터 수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이 AI 사기의 주요 피해자가 될까요?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당첨 복리 같은 말에 쉽게 현혹되며 게임 거래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문, 얼굴 인식 같은 이 생체 정보 보호 의식이 부족한 점도 바로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디지털 사기 수법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약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데요. 우리 주부님들은 아래 세 가지 안전 방어선을 구축해서 아이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결제 취약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위챗, 알리페이, 게임 앱의 무비번 결제 기능을 해제하시고요. 반드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아이 전용 저한도 은행카드를 만들어주고 매주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이상 거래가 생기면 즉시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반사기 훈련인데요. 실제 사기 사례를 가지고 모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무료 게임 아이템을 준다고 했는데 배송비를 먼저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만 하는 비밀 암호를 정해서 돈을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이 암호를 확인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첫 번째 방어선은 디지털 신원 정보 관리입니다. 소셜 플랫폼 프로필의 실제 사진이나 학교 로고를 올리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앱에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등록하지 않게 지도하는 거죠. 게임 계정 비밀번호, 결제 비밀번호, 소셜 계정 비밀번호를 모두 다르게 설정하는 규칙을 세워야겠습니다. 아이에게 고위험 정보는 절대 함부로 알려주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아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새롭게 시행되는 학교 괴롭힘 관련 법규, 청소년 정신건강을 살피는 방법, 그리고 AI 사기 방어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끊임없이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을 잘 알고 가정 안에서 따뜻한 대화와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랄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천이,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 주는 OTC 구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의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태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우대활동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큰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15각을 싸면 백자방은 20각을 물어라 줍니다. 보통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0% 물어로 주면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00% 물어로 주며 5각을 더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15각에 20각을 주니까 이때 가격은 398원으로부터 1배 560원 이상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대정책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대 절차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구방약 한 각이, 외용약 한 각이 물어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자체는 그 한 각이게다면 490원 하는데 12각에 15각을 물어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뭐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대절책이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배달 전화번호에 501-775번에 연락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골격에 빨리 투과해서 동통을 제하고 효과를 빨리 보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소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됐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많이 나왔죠. 그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투골태가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이걸로 제가 알건 데는 이렇게 인정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기 발명 특허를 받은 류 가운데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며 단순 관절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가 면역계통을 남들이 나를 침범하는가 오해해가지고 자기들로 자기 면역계통을 파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은 자가 면역계통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약을 드셔서 해결받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려운 질병에 속하는데 본 제품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풍한습으로 오는 관절염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이 투골태하고 지금 어서는 5달 썼습니다. 네, 이거.
1: 그래요?
2: 예, 야, 원래는, 예, 내, 이거, 어제는 한 몇 년 전부터 이 허리를 해서, 허리에 척추 협착증을 해가지고, 해도 완전히 펴기 힘들고, 짱게.
1: 예. 협착이 왔다는 거는 그게 여측간반 탈출이 와서, 신경관은 밀게 되어 있으니까, 동통이 심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그래가지고 왜 나가서 이 댕기기도 영 힘들고 이 항상 허리가 잠깐만 조금 구부려야 이렇게 제
1: 조금
0: 피가
1: 변하죠.
0: 예. 아, 그래가지고 내 저기 이 뭐입니까 장애도에는 예그 격서 그 경비도 사람도 맞았습니다.
1: 봉비까지 맞을 정도라는 건 얼마나 동통이 심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0: 예, 너도 통째 나고 진통제도 먹다 못해 진통제도에 뭐센 것도 먹어도 안 되고 그다음 맞아 아이 됐다 그래.
1: 허리에 문제 생기면 내리 저리고 허리가 아픈 걸 제외하고도 내리 저리고 마비가 오고 막 그렇습니다.
0: 예, 아 그런데 그리 고생하다가 그다음에 내가 저 뭐니까 성비소 마스크가 조금 났을 때다 났다가 얘또 그것도 얘 잠시
1: 잠시입니다. 많이 길면 한두 달이고 그런 다음에 또 원래대로 예, 돌아오죠.
0: 그랬을 때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이 약을 만나서 얘 투골테를 만나서 갖다 딱 쓰고 바르고 이 아프지게 내 아픈 데다 그거 바르면 젓가락 잃었습니다.
1: 그렇죠.
0: 맞다. 예, 그냥 먹으면 이거 바르면 또 그것만 그러니까 경축이라는 게 이게도 이 발이라는 게 놀리기 그렇지. 나이 먹으면 이제 어쩌면 여러 곳에 다안 좋습니다.
1: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된다.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한 것만 불편하면 그것만 치료하면 되겠는데 여기저기 골격 마디마다 아픈 게 그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죠.
0: 네, 그래서 예, 구보감에 또 바르고 하니까 나 효과가 특히 더 좋습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 약이가 또 이게 저기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
1: 아,
0: 아닙니까?
1: 그렇죠.
0: 효과가 확실히 받는다. 그리고 효과가 좋고 현장에 이게 와서 뭐 써보면 인천에서 알긴 남았는데 약을
1: 그렇죠.
0: 봤을 때 이게 이 바르고 이러면 제가 통신한 진통이 먹지 진통제 뭐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확실히
1: 그렇죠.
0: 아무것도. 그래 내 효과를 여기 냇다병간에 이래가지고 아무 고생도 지금은 편안합니다 마구.
1: 그렇죠. 예.
0: 얼마나 좋은지 그래 이런 좋은 약 만나가지고 치료도 지금 잘 되고 지금 효과 좋으니까 이 약을 해서 더 꾸준히 쓰려고요. 오늘 저기 12가지 더 배달 받기
1: 그렇게
0: 시작했어요.
1: 하세요. 12가게 15가게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2: 네,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지금 방송 듣고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백다방 900어서 여러 달 채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뭔가 뭐, 인후염이 있으면서 그냥 목이 쾌하고, 약 먹어도 안 났을 때가,
1: 예.
3: 뭔가 중요하고 그냥 먹어도.
1: 인후염이란 게 그게 호흡계통을 포함하는 겁니다. 구강, 호흡계통 포함.
3: 예.
1: 예.
3: 목이 그냥 쾌하고, 예, 그냥 간질간질 거리고 마른 기침 나지. 이 사람 참기 힘들 때다.
1: 네.
3: 기침 나면 확 기으면 좋겠는데, 기침 막 그냥 쾌하고 매쾌하고, 예, 목이 어떤데 막 붓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을 때다.
1: 예.
3: 뭐, 밥 먹자 먹는 거기도 바쁘고, 힘들었댔습니다. 그 어떤 때 목소리, 쉰 소리도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백사방 구매하고서 여러 달 해먹었는데, 효과 좀 대대졌습니다.
1: 예.
3: 효과 잘 보고
1: 그렇죠.
3: 있습니다.
1: 황정이란 성분 자체가 윤폐의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3: 예.
1: 상처를 그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예.
3: 네, 그리고 이거 늙은의 건조증이 나타나면 가라앉증 어떻게 가라앉는지 뭐 이게 대체로 피부가 더 가라앉았을 때 이게
1: 그렇죠.
3: 피부 지금 건조하지 않고 가렵지 않아 그게 좀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럴 때
1: 예.
3: 이 특별히 전공 소화가 또 소화제로 딸라면 소화 너무 잘 된다 지금.
1: 그렇죠.
3: 밥 예,
1: 예.
3: 먹으면 밥이 맛있고 또 맥이 나고 예, 머리만 정신나고 맑아지는 게 확실히 알긴다.
1: 예, 그렇죠. 밥잘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건데 건비
3: 네.
1: 이위 역할하는 황정이라 성분 들어갔기 때문에 예
3: 네,
1: 그렇죠.
3: 그리고 이거 나는 또 두골패를 같이 쓰는데 어째 쓰는가 하면 이게 풍수수 관절이란다. 손마디가 그냥 불어나고 통신하고 하던 게 맞으면 통신하고 조금 움직이면 조금 괜찮다 말이다.
1: 예.
3: 근데 손에 기면 또 일단 자자고 손발 씻고 자자고 아예 발가락이 통신하지 손가락이 통신하지 와 진도 못하겠을 때다. 그래서 이 두골패를 또 바르고 자면 시원하면서 잠이 잘 온다. 여기 통신해 난다.
1: 그럼요. 지통
3: 예,
1: 역할이 충분하게 합니다.
3: 아침에 일어나면 손 쓰기도 괜찮고 이랬을 때다. 걔나 너무 좋으니까 내가 계속 그 날마다 쓰긴 계속 날마다 쓸까. 좋더라 말인다.
1: 그렇죠. 예.
3: 이게 뚝 떨어나 있어도 임신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내가 계속 쓰다 두 가지가 나한테 배달 받겠습니다. 우리.
1: 이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가거나 콩팥에 부담이 가거나 이런
3: 예.
1: 거 완전히 피해갈 수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많은 관절 제품을 드시게 되면 위를 상해서 꼼짝
3: 예.
1: 못한다는데
3: 아,
1: 오히려
3: 그렇습니다.
1: 예, 이롭다죠. 그렇죠.
3: 그렇습니다. 예.

0: 위로 빌어놨습니다. 잘좀 썼습니다. 오늘 또 대답하다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동생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좋은 구부려고 먹고 여러 면으로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돼가지고 연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3: 여러 개의 백제방 구부려고 저는 여러 달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예, 혈압이 엄청 달리니까 예,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 예. 심장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소변이 자서 예, 밤도 못 잤는데 작은 잘수가 죽으니까 밤 잘자 아침에 난 정신이 나고 예. 따라서 우리 아파 용국기 밥은 것도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잘 고를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그리고 위가 나빠서 예, 소화 안 돼 고생했는데 예, 지금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예,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지금 이러면서 영 좋습니다.
1: 그러면 예.
3: 예. 대약이 여러 면을 좀 효과 좋으니까 여기서 쓰려가고 예, 죽을 때 좀 잠은 합시다.
1: 예.
3: 우리 남편이 그 이전에 사월로 인해서 허리를 다쳐서 그때는 7월에 많이 나셨는데 지금 와서 문연이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맡은 자리가 지금 다 도져가지고 저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지금 통증이 심하고 예, 영 바빠합니다.
1: 아, 예.
3: 그리고 예, 소변이 저 전립선 비대얼에서 소변이 잡아서 예, 저기 밤 바로 자지 못하고
1: 예.
3: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이렇게 이러면은 고상한데 이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좀 잠은 합니다.
1: 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게 허리가 많이 아프고 다리도 아픕니까?
3: 예, 다리도 영 아파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좋기는 골격통으로서 힘들다 하게 되면 두골테 이 제품 자체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제품은 간에서 해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깡고이 높아질까 봐 걱정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과 콩팥을 도와주며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골테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3: 예, 알았습니다.
1: 예, 바르고 드시고 하게 되면 곧 해결됩니다. 예.
3: 예. 그럼 오늘 이 핫도그 영소인데 일찍이 좀 싸르다고 좀 배달 받기셔.
1: 아, 그렇게 하세요. 백자방 구멍액 두을 때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대정책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는 백서방 구복행하고 두월 제약을 씁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예. 아, 백서방 구복행은 제가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아, 예, 저는 이, 저, 뭐, 시기니까, 아, 이 약을 전 오래 먹었습니다. 왜 먹었는가 하면 혈압이 엄청 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원래 또 젊어서부터 심장이 나쁘다는 진단 받았습니다.
1: 예.
4: 그래, 예, 젊었을 때는 약방에 가서 대돌아오 소리에 그 근황약을 싸먹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어서는 이 늙으니까 이 심장이 또 나빠져가지고 그냥 가슴을 후들후들 떠지고 예, 그도 조금 어째도 놀라고 예, 이랬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예, 혈압도 잘 조절해야 되고 약을 먹어도 혈압이 어떤 때는 팍 올라갔다가 또 팍 어지럼증 나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내리 가서 또 힘듭니다요.
1: 예, 그러니까 예, 예. 불평형 예. 상태에서 파괴되어 갖고 갑자기 높았다 갑자기 떨어졌다 이러니까 이러기 저러기도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근본에서 예. 치료가 돼야 됩니다. 예예.
4: 그러기 말입니다. 그리고 예, 또 미내 위 나빠서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예, 밥도 못 먹고 어째서나 예, 런웬에 들어와서 예, 영이 때려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1: 그 정도였죠. 예.
4: 예. 나가서 장바 들어오기도 힘들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 광고되는 이 백다방 구복약을 여러 번 들어보고서는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예, 생각과 걸 이야기 진짜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이게 노인성 예.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연구 실체가 벌써 노령화 시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질병을 통치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황계라든지 단삼의 황정 그리고 여기 제하수어 인양호란 성분 자체가 노인성 질병 해결해주는 데는 종합으로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예.

0: 예. 그래, 지금 진짜 좋아서에, 그래서 이번 활동에 더사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 예.
0: 이 돌쇠는 우리 집에 남편이 있습니다.
1: 아, 예.
0: 예. 50대부터 예, 구하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1: 아, 제일 어려운 질병인데, 예.
0: 영고생 많이
1: 예.
0: 해왔습니다. 어제는 밭도 바로 나도 못 가고 통증이 심해서 예, 걸지도 못하고 이래서 예, 이 약을 예, 좋다는 거 방송에서 듣고서 싸서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잡숫고 통증이 더 아픈 데는 예, 바르고 안마라고 할까나 예, 지금 그냥 그래도 집에서 계속 걸어 다니고 예, 이랬는데, 어제는 바깥에도 조금씩 나가고 할까나 예, 진짜 좋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죠.
0: 예, 이번 활동에 이두 가지 약을 싸서 더 먹으려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1: 예, 다른 논인이 들어서서 아프지 말고 자기 잘로 생활을 잘해갈 수 있고 움직일 수
0: 예.
1: 있고 이래야 되는 건데, 여사분은
0: 예.
1: 백자반 구박액 쓰는 게 너무 적당하고, 그 바깥으로는 이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쓰는 게, 다른 기관에 간과 콤파츠 상하지 않고 위를 상하지 않으면은 그
0: 예,
1: 효과성이,
0: 그렇습니다.
1: 예,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런 그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발명 특허를 받지, 그러지 않으면 거저 준다더라 그만 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예.
1: 믿고 쓰시겠다면 구구토하이시라면 아주 무서운 질병에 속합니다. 예, 그저 훌쩍 말 아프다 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를 쓰는 게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1: 예,
0: 감사합니다,
1: 안녕히
0: 선생님.
1: 계십시오.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반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반 구복액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이 투골텐 쓰는 환자입니다. 지금
1: 예.
4: 이 요추간판 탈출이 심해서 그로 인해서 자골신경 도용계인데 가슴들이 저리고 아파나고 통증이 심하고요. 그리고 좀 나가 서고 있는 시간이 조금만 길게 되면 무슨 마가 오네.
1: 예.
4: 걷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앉아서 좀 쉬어야 좀 됩니다. 걷고요.
1: 그렇죠.
4: 비교적 심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문의라고 이거 저는 몇달
1: 아,
4: 쳤었는데
1: 투골텐 몇달 쓰니까 어떠세요? 이쪽.
4: 지금도 많이 낫습니다.
1: 그렇죠.
4: 예, 좀먼 거리를 걸을 수도 있고 예. 어쨌든 모든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통증도 많이 완화되고. 그래서 계속 쓰려 하면서 오늘 백자반에 대해서 좀 자문하려고.
1: 예.
4: 저희 친구가 한분 있는데 그분은 어제는 오랍니다. 이, 아따, 무슨, 무슨, 그전에는 예, 소화계통이 좋지 않아가지고,
1: 예.
4: 음식 먹으면 인천 배가 붓고, 예, 가스가 차고,
1: 예.
4: 그리고 그런 데다가 또 저기서 뭡니까? 만성장염이 있답니다. 예, 그리고 이 근간에 와서는 또 당뇨병이 진단받았다.
1: 아이고, 예.
4: 그래서 지금 이런 정말 이제 이 백자반 구복액이 어떻게 했는가에 선생님하고 문의합니다.
1: 이제 말씀한 몇 가지 그 친구분이 사정 들어보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을 것 같지만 해도 귀신은 우리 나이가

0: 되겠다면 모든 장기 정상 공능에서 많이 뒤처지게 되어 있는데 특히 네. 간과 콤파츠를 많이 상하는 폐단이 많이 있는데요. 이 본지품 백자방 구박 액석이라면 상수란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서 지금 당뇨병 거지 이미 범했다 하게 되어 있고 결국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금 당뇨는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는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이 제품 네. 자체가 당대사, 지방대사를 제대로 완성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제품을 쓰시고 여러모로 소화가 여기에는 특히 건비위 역할하는 항정이 들어갔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기본으로서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우수한 성분 제하소라든지 인양호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상처를 해결해주는 호흡계통과 심장계통을 해결해주는 황정은 백초의지성이나 제일 신성한 초약에 속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면역력도 올려줍니다. 황계란 성분 자체가 그리고 여기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가 오해를 풀어주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이제 친구분이 백자방구박액은 이미 우리 이 시장에 나온 데 많은 분들이 쓰시고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을 친구한테 소개해 주는 게 귀한 것 같습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전달해서 쓰세요.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뭐니까 그 두골대 쓰는 환자입니다. 아,
0: 예,
3: 예, 두골대 네 이렇게 뭐니까 그 이 손가락이 레퍼스 있고 예, 그렇습니다. 손목이
0: 레퍼스 뭐 무슨 단순 제일 어려운 관절 질병이 레퍼스입니다. 예, 예,
3: 예, 손가락을 쓰지 못하고 지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약을 좀 많이 좀 쓰면서도 조금 한 단어
0: 될 뿐이지
3: 위를 상합돼요. 그래서 이야기. 국가발명 특혜 받았다가 그 소리 딱 듣고 했다 만다 예. 먹었다 만다 예. 예. 이제 한 다섯 달 반 어느 중에 이래서 거의 어느 순간 확실히 이야기 좋습니다 선생님.
0: 아 그렇죠.
3: 예
0: 확실히 어서 예. 보니까 알리죠. 예
3: 한 40 있을까나 그다음 이 손가락이 그 불어나게 떨어졌대다.
0: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예.
3: 제 손끝이 뭔가 그나 소통이 이렇게 끊어놨지 그 왼손이 그나저나 왼손도 한다. 예. 그런 게 그게 어서 사랑하고 끊어도 아니냐고 예. 좀 이렇게 붉은색도 떼고 원래 흰색 뜬다 이 손가락이 다 열죽고 손가락이
0: 기혈 부족이
3: 동반돼 낫고 피 그대로 예. 오겠지 마음이
0: 그렇죠. 예. 기혈이 수통된다는 걸 예. 경락이 수통된다는 걸 말합니다.
3: 알았습니다. 예. 예. 그 전에는 손목도 붓기고 또한 붓기고 예. 그래서 이게 어서는 내렸습니다. 결국 이야기에 미리 상하지 않아요. 밥 영 맛있게 먹습니다. 계속.
0: 예, 그렇죠.
3: 예, 예. 영 좋습니다. 이야기 어쨌든 영 좋습니다. 결국 바르세요.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0: 그렇죠.
3: 다른 약도 또 그렇게 좋습니다.
0: 이 제품이 우수상 그 발명 특허를 받은 이유가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까지 해주게 돼 있으니까 어지간한 통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돼 있죠.
3: 그렇습니다. 거처하고 내쪽하고 내쪽 다 같이 학교 동시에 할까요? 확실히 효과 난다.
0: 그렇죠.
3: 특히 아두서 받은 약이 다르긴 다.
0: 아, 네. 느끼죠. 네. 감각으로.
3: 조금 더, 요건 우리 합동인에서 아파서 그랬나요?
0: 그렇게 하죠.
3: 거의 떨어진다, 약.
0: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대 활동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테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관절통은 절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밀어붙일 사람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된다. 관절마디는 360마디의 관절마디가 있는데 많이 움직이는 관절마디가 더 힘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뭐 한자리에 꼭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움직이는 게 생명체의 운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위생조직에서 이야기하다시피 92년도에 국제위생조직에서는 명확하게 제기했습니다. 제일 좋은 운동이 노년기에 들어와서는 걸는 운동이 제일 합리한 운동이다 이렇게 제기됐습니다. 걸작하게 되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고 경추가 아프고 이래서 힘들어지는 분들 가운데서는 억지로 동통을 참아가면서 평생을 지운다는 것은 너무 힘든 평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앞에

0: 나는 자식도 키우고 사회에서 봉사도 여러모로서 많은 공헌도 하고 했는데 노는 길에 대해서 내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투골태를 선택하셔. 여기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는데 동통이 생긴다는 것은 주약의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방 몇 가지 성분을 복합으로 되어 있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이 수통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이 잘 수통되게 되면 동통이 제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위를 상하지 않고 경락이 잘 수통되고 특히 흑개미란 이런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절 치료에서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믿고 쓰면 국가 발명 특허의 그만한 뜻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그 뒤에 숨은 진정한 이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공부할 때 문제 정답만 달달 외우지 말고 그 속의 원리를 깨우치면 비슷한 여러 문제를 척척 해결할 수가 있죠. 친구들과 지낼 때에도 작은 행동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오늘은 한 가지를 제대로 배우면 관련된 여러 일까지 자연스럽게 깨닫고 작은 단서나 실마리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헤아리는 법에 관한 속담과 성구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제일 고운 꽃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하나를 부르면 열을 짚는다는 속담을 살펴볼게요. 이 속담은 하나만 말해줘도 열 가지를 알아맞힌다라는 뜻인데요. 한 가지를 알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까지 척척 헤아릴 정도로 매우 경우가 바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 풀이의 한 가지 원리만 알려주셨는데 그 원리를 응용해서 비슷한 여러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바입니다. 같은 뜻으로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한 가지 핵심만 제대로

깨우치면 비슷한 문제들을 일일이 새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공부할 때 단순히 정답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을 기르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평소 호기심을 품고 배운 지식을 다양하게 응용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누구나 이런 슬기로운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제비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수제비를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은 국수 만들기도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한 가지 일에 기본 실력을 제대로 갖추면 그것과 비슷한 다른 일도 금방 익힐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국수 잘하는 솜씨가 수제비 못하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에서 기본 자세를 제대로 익힌 친구라면 다른 종목의 운동 실력도 빨리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 갖춘 실력은 비슷한 다른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시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렵지 않고 우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서 어떤 한 가지 일을 보아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하나를 들으면 백을 통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부터 그 친구가 다른 일도 책임감 있게 잘 해낼 것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모습 하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를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작은 모습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보면 소중한 배울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성예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우 속담과 성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이처통 빨처통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관건적인 한 개의 구멍이 통하면 100개의 구멍이

자연이 다 통한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은 한 가지에 정통하면 그와 류사한 것에 부딪혀도 능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속담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또 이파통, 완파통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핵심 원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에서 한 과목의 공부 방법을 제대로 터득한다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에도 그 방법을 응용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본을 제대로 터득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헤매지 않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위시풍향, 이草시水流라는 속담을 볼게요. 깃털 하나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알 수 있고 풀 한 포기로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작은 현상이나 아주 작은 사물에서도 큰 흐름과 변화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면 생각지 못한 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힘입니다. 원이지시라는 성구를 볼게요. 들을 문, 한, 일, 알, 지, 열, 십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하나를 듣고 열 가지를 안다라는 말인데요. 배운 것을 응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반응이 빠르며 아주 총명하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성구입니다. 이 성구를 또 원이지알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설명 한마디를 듣고 그와 관련된 여러 지식을 스스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구가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明见万里라는 성구를 살펴볼게요. 밝을 명, 볼 견, 일만 만, 마을 리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만리 밖까지 똑똑히 내다본다라는 말인데요. 사물의 이치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앞일까지 내다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리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멀리 보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明见万里, 이 성구가 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선생님 휴식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를 제대로 배우면 연관된 여러 가지 일까지 자연스럽게 깨닫고 작은 단서나 실마리를 보고도 전체 흐름을 헤아리는 법에 관한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겉에 드러난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숨은 이치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한 가지를 제대로 배우면 여러 상황에 응용할 수 있게 돼서 생각의 폭이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네, 오늘 바른말 이쁜말 시간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곱게 빗긴 노을인가요? 배움길에 넘쳐나는 정열인가요? 앞산에도 뒷산에도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아, 단풍, 북디붉은 10월 단풍에 이내 맘도 빨갛게 물이 든다네. 부모 사랑 담고 닮은 사랑인가요? 햇님 웃음 담고 닮은 웃음인가요? 변강 가을 수놓으며 활활 불타네. 10월의 빨간 단풍 활활 불타네. 아, 단풍, 북디붉은 10월 단풍에 이내 꿈도 빨갛게 익어간다네. 이내 꿈도 빨갛게 익어간다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죽을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 이름이 가득한 류행 동료를 불렀다. 2층 아저씨가 연탄로 불 피우는 곳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층 아주머니는 노래를 듣고 입맛이 돈다며 반갑게 반응했다.

고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보에게는 향앙에 사는 형이 한 명 있었다. 형은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되어 거의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보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형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기사가 있었다. 아보는 이것이 아홉 번째 편지란 것을 알았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먼저 발각되었다면 아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배체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골목에 사는 수가는 부유한 집안 딸이었다. 고중을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아보는 그럴 때마다 몰래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보와 배치는 수간네 집에 찾아갔다. 수간은 칼라스의 사진이 자신의 레코트 표지와 같다며 기뻐했고 향앙에 있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방 안은 커튼이 닫혀있고 유선기에서는 카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수가는 노래의 음역 높낮이를 설명하며 아보의 형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배체는 칼라스가 공주님 같냐고 물었고 수가는 그레고리 파이크와 오드리 헵번 같은 기질이라고 답했다. 수가는 자신은 좋은 레코드를 갖고도 여전히 상해에 갇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지만 향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양말통 하나 차이라는 말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표현했다. 수가는 마음대로 밖에서 크게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샴페인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모두 함께 손잡고 춤추고 웃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다 수가는 아버의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는 편지를 써서 물어보겠다고 답했고 수가는 형이 상해에 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수줍게 말을 건넸다. 아버가 배체의 땀을 닦아주며 집에 가자고 하자 수가는 자주 놀러 오라고 권했다. 이튿날 아보의 아버지는 방 안 유리판 밑에 놓인 형의 사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향앙에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보에게 절대로 편지에 답장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다. 한 달 뒤 아보에게 다시 형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동생인 아보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에 이탈리아어 학원이 있는지 물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형은 향앙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해 회해로 소금로 교차로 일대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달걀 파는 집과 옛 신문사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 보냈다. 아버가 편지를 읽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편지를 움켜쥐고 격분하며 아버에게 한 시간 동안 벽구석에 서게 하는 벌을 내렸다. 아버의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강하지만 보통은 아버를 불러들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마음이 불안정하니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칼라스의 기사를 책 속에 끼워 보관했다. 아버는 음악이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버는 매일 밤 소재를 지날 때마다 책상 앞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버에게 서금로에 가서 상해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담배 가게에서 담배 가루를 사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리상이 있는 청년이면서 생계를 꾸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버를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온몸을 정장으로 꾸미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모습이 불쌍하단 것이었다. 아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 기층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관리직이 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고객부터 까다로운 고객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매일 멋진 옷을 입고 거울만 보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진심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아버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어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며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아버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차로 아버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먹곤 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서남로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큰 공장 여러 곳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회사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회의 참석 등 바깥 활동은 모두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매달 리자를 받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의 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돈 한 문을 여 닫았다. 최근 몇 년간 식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 집안은 계획 배급 정책에 따라 매달 표증으로 검은 밀가루와 잡곡가루, 고구마를 구해왔다. 일꾼에게 야채죽과 호박국수를 끓이게 하고 두 분의 큰어머니가 번갈아 작은 빵과 케이크, 구이요리, 감자 샐러드 등을 만들었다. 이 큰 집은 매주 암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닭, 오리, 생선, 고기,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해외 친척들이 식품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왔고 파스타, 토마토 소스, 통조림 기름, 커피, 코코아, 연유 등은 대부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상해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은 1980년 전후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시내에 텔레비전이 300대 정도밖에 없었다. 1960년에는 서남로 거실에 이미 전자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온 청년은 비행머리에 좁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수리비를 주면 청년은 돈을 두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고 바지는 더욱 꽉 끼게 되었다. 아버 곁에 있던

있던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년은 주파수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고 영화 상영 일정과 거의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남로 텔레비전 앞에 몰래 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늘 화가 나서 온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넓은 거실 문마다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각각 비싼 14등급 라디오를 샀다. 이 라디오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할아버지는 반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고모가 서남로에 이사 오면서 집안에는 모순이 늘어났다.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방 개수와 가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모까지 이사 오면서 더욱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는 방 한 칸을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텔레비전 속 흑백 화면이 바뀌며 한 청년이 나와 표준적인 상해말로 방송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왕아 씨에 대해 소개한다. 왕아 씨는 호생의 전 여자친구 매서의 동료였으며 결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인물이다. 어느 날 밤 왕아 씨와 그의 남편 균경은 저녁밥을 먹고 그냥 앉아있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왕아 씨는 자신의 지루한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균경은 그런 왕아 씨의 모습에 짜증을 내며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아 씨는 아이가 있지만 키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시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이라서 갑자기 곁으로 데려와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왕아 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다. 균경은 이 이야기를 끊고 시골 작은 아버지가 봄나들이를 가자고 했으니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왕아 씨는 두 사람만 가는 것이냐고 묻고 세 사람도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왕아 씨는 연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끌벅적하게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갈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 깡총재 부부를 초대해 마작을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아 씨는 강 부인이 너무 달라붙어서 짜증난다고 말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리리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왕아 씨는 리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강청재 부부를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균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왕아 씨의 고집에 결국 따르게 된다. 균경은 자신은 출근하면 조직말을 듣고 퇴근하면 아내 말을 들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왕아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아 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외출할 때도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호칭을 바꾸면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익숙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적 문단 시인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연간 상업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시창작을 해온 신영숙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신영숙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신영숙 시인은 예, 1969년에 흥룡강성 탕원현 탕왕향 금성촌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따리 장사, 남새 장사, 떡 장사도 하고 상점, 식당 등을 경영했는데 장사에서 손실을 보고 빚을 가득 졌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한창 만원호가 나오던 이 시절에 4만원이라는 빚을 안고 있었으니 동네에서 저 집은 다 죽었다고 이젠 일어설 수 없다고 수근수근 했답니다. 그 후 감옥사에 가서 남의 집에서 콩나물 기르는 일을 3년간 하고 또 2년간 콩나물 기르고 빚을 다 갚던 날에 어머니와 둘이 부득히 않고 펑펑 울었답니다. 1990년에 엠벤 자치주 수부 도시 연길시에 이사를 왔습니다. 연길에 도착해서 조선족의 그 정취를 한껏 느끼면서 이젠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답니다. 그래서 청년생활 잡지 오자고 그 혼인광고 프로를 통해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에 또 둘이 함께 상점을 경영했습니다. 참 예, 긴 세월을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친정 식구들도 돌보면서 살아왔기에 참

0: 사람 있고 알차게 살아노라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유방암 판정을 받고 홀로 한국에 가서 치료하는 기간에 남편은 홀로 애 둘을 돌보고 상점을 경영하느라 참 힘들게 보냈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국에서 8개월 치료하고 돌아오자 남편이 또 큰 병을 앓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볼 사이 없이 남편을 병원에 모셔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3년을 치료받다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 매일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유방암 환자인 그 환자가 40근이나 살이 빠져도 힘들단 말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살았는데 남편을 잃고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기만 했다. 그 후 책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픔과 슬픔을 글로 쓰자. 그때 글씨 하늘나라님에게가 연변문학이 발표됩니다.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을 글로 쓰니 참 마음이 안정되고 숨이 좀 나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의 문학사랑은 아마도 너무나 힘든 생활의 압력과 슬픔이 그 밑거름이 된 것이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후에 연변민족문학원 제5기 문학 강습반도 다니면서 문학을 배웠고 또 연변대학 평생교육여성기업가협회도 다니고 등산협회도 다니면서 지금은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라디오 방송국에서 펼친 제6회 생활수기공모활동에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수기를 써서 금상도 받았고 연변일보 연변문화문화시대 송화강 등 신문과 잡지의 수십편의 시도 발표하였습니다.
1: 그럼 이제부터 신영숙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선생님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 제목은 가방입니다.
2: 신영숙. 너를 바라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다. 몸 전체를 들어 허리에 둘러도 넌 불평불만 한 마디 없이 몸에 착 감긴다. 너의 머리를 해보해도 가슴을 열어봐도 아픈 소리 없이 해맑게 하 웃으며 온몸을 보여준다. 그 안에 나의 세계를 품었다. 노트, 펜, 노트북, 심지어 화장품까지. 너는 그 많은 걸 담고도 나를 닮아 침묵한다. 상처가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칼로 찢는 아픔과 상처도 많겠지만 넌 주인을 위해 하루 종일 어깨가 묵직하다.
0: 네, 이 시는 주로 가방을 인격화해서 오직 주인을 위한 가방의 그 헌신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방은 허리에 둘러도 불편이 없고 가슴을 열어봐도 아픈 소리 없이 해맑게 하하 웃으며 온몸을 보여줍니다. 다음 가방은 노트, 펜, 노트북, 지어 화장품까지 많은 나의 세계를 담고도 침묵하면서 무겁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웃기는 건 나를 닮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슬쩍 자신이 생활의 그 중화에 눌려 살던 그 세월을 회상합니다. 그 다음에 가방은 나처럼 상처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을 것이지만 주인을 위해 하루 종일 어깨가 묵직하게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흔히 보는 가방에다 자신을 빗대고 삶의 고달픔과 그걸 이겨내는 의지를 은근히 읊조르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2: 어머니 신영숙. 엄마가 엄마를 부르며 돌아앉아 오실 적에 난 살인문 살짝 열고 그 모습 가만히 훔쳐보았습니다. 애도 아닌데

0: 엄마가 그립다고 울며 되뇌이실 때 난 어른은 참 웃긴다 혼자 깔깔 웃어버렸습니다. 립스틱의 아이샤도 또 무슨 맛, 빈잔도 자주 하였습니다. 엄마도 꽃향기 좋아하고 이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살며시 웃음을 지닌다는 것을 알기에는 50년 세월. 이젠 내가 엄마를 부르며 돌아앉아 옵니다. 영락 없이 엄마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난 영락 없는 엄마 딸이었나 봅니다.
1: 예, 이 신혼이 살짝 화면이 보입니다. 지금 엄마가 자기 엄마가 그립다고 돌아앉아 옵니다. 내 엄마가 지금 또 엄마의 엄마가 그립다고 돌아앉아 옵니다. 나는 그게 신기해서 사례 문을 밖으로 열고 허허 웃습니다. 어른이 다 된 엄마가 무슨 또 엄마가 그리워 저렇게 부산 피우나 하고 생각합니다. 허나의 신은 다시 또 돌아옵니다. 엄마도 누구의 딸이었고 엄마도 여자인데 그래서 립스틱 아이샤도 갖추고 엄마도 꽃을 좋아하시고 거울에 마주한다는 걸 쓰면서 다시 나옵니다. 지금 자신도 엄마로 되었지만 또다시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울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작마저 엄마를 닮아서이고 영락없이 엄마 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불세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쳐 오릅니다. 별로 꾸미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은 시인데 가슴 짠한 시입니다. 또 이런 점이 신현숙 시인이 스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하늘나라님에게입니다.
0: 하늘나라님에게 신영숙. 반짝반짝 반짝이는 저 하늘의 밝은 별이 되어 당신은 내 가슴의 추억으로 꽁꽁 스며듭니다. 잠깐의 인연으로 잠깐의 사랑으로 나누었던 우리 둘의 아리랑 노래, 내 영혼까지 울려주었던 사랑이란 그 말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나요? 봄이 오면 절세들도 정이된 곳으로 돌아오건만 한 번 떠난 우리님은 영영 되돌아올 줄 모르네. 아, 사랑은 반딧불 사랑. 너무나 짧은 만남, 너무나 짧은 행복, 너무나 짧은 기다림이 오늘도 나를 울립니다.

예, 이 시는 예, 연변문학에 발표된 시인데 역시 아무런 장치도 화려함도 없는 에, 평범한 시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예, 가슴 한 구석이 짠합니다. 지금 시인은 예, 하늘나라로 간 님을 예, 별에 비유해서 그 별이 지금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늘나라에서 내 가슴이 추억을 물결치게 합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이 둘의 사랑이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내가 유방암 투병으로 한국에 가서 8개월 있었고 또 돌아와서는 살이 40근 내리도록 알아놓은 남편 시중을 하다 보니 진짜 아기자기한 사랑 생활은 많이 줄었죠. 하지만 그 짧은 사랑이 더욱 짠하게 시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봄이 오면 철새들도 둥지를 찾아 돌아온다는데 영영 되돌아올 줄 모르는 사랑하는 님. 여기서 시인은 더 참지 못하고 외쳐댑니다. 두 분이 아가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서로서로 피소심으로 사랑했지만 둘 다 중병에 걸렸고 또 그 사랑이 너무나 짧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마음이 짠합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지평선입니다.
1: 지평선 신영수. 유연유엇 풀더미호의 노을이 눕는 지평선 저 끝에서도 진달래 꽃은 필까. 엄마가 계시는 그쪽, 아빠가 계시는 이쪽.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푸른 미아리. 이산이 아픔 노릇노릇 햇감자로 구워 눈곱이 까만 그리움 달래는 나이. 아리랑 쓰리랑 노래의 지평선 끝자락에도 진달래꽃 필까. 시퍼렇게 멍든 지평선 잡고 목매여 불러본다. 두 번 다시 지켜둘 수 없는 혈연의 깃발을.

예, 이 시에서는 예, 지평선을 경계로 두 세계 사람들이 리산의 아픔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 넘는 그 지평선 저쪽에는 엄마가 있고 지평선 이쪽에는 아빠가 있습니다.

0: 헌데 그쪽에도 진달래꽃은 필까? 라고 두 번에 걸쳐 방문한 것은 정감적 락인이 찍혀있는 진달래를 통해 진한 리산의 아픔을 더욱 짙게 색칠한. 그렇다면 아빠 엄마의 아이는 어떠한가? 저쪽에도 이쪽에도 오도 가도 못하고 시퍼렇게 멍든 지평선 잡고 목매어 불러봅니다. 그리고 시 마지막에 두 번 다시 지켜둘 수 없는 혈련이 기뻐. 이것은 예, 피로써 맺어진 그 진한 정을 어쩔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는 예, 지평선을 경계선으로 이쪽과 저쪽이 예, 갈라져 사는 리산의 아픔과 한을 아프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2: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신영숙. 살다 보면 알게 돼. 너 잘난 거 따로 없고 나 잘난 거 따로 없죠.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만한 아픔과 행복쯤은 너도 나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비겁과 허영의 탈 벗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을. 마음 보자, 건강 보자, 최고 보자.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오늘도 마음 비워 당신이라는 빈 술잔에 내 사랑을 부어 마신다. 살다 보면 알게 돼.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0: 사실 시적자는 행복에 대해 아주 독특합니다. 가장 유평한 것은 시인이 시에서 주장하는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즉 허영과 욕심이 아니라 자유와 마음이 안정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오직 자신이 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최고의 선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이라는 빈 술잔에 내 사랑을 부어 마시는 겁니다. 시인이 깃발처럼 휘날리는 건 마음 부자 최고 부자 이런 겁니다. 시인의 추구와 립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한 차원 높게 생각하던 자체가 이미 일정하게 깨친 사람이죠. 이 면에서 이 시는 이 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행복입니다.
2: 행복 신영숙. 아침에 살며시 일어나 내 이마에 기싸며 해를 업고 나가셨던 우리님. 저녁엔 별을 따서 내 품에 슬며시 안겨줍니다. 하루 종일 여자는 천진한 어린애가 됩니다. 빨갛게 무리든 한 송이 장미로 곱게 곱게 활짝 피어납니다. 사랑이 이런 건가요? 행복이 이런 건가요? 따뜻한 그 숨결을 느끼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종종, 방에 사랑이 보글보글. 사랑이 별건가요? 서로 좋아하면 그게 사랑이지.

예, 이 시는 이 시인의 행복관을 잘 말해주고 사랑에 푹 빠졌던 한 시절에 대한 좋은 추억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이마에 킷을 날리고 출근하여서는 저녁에 배를 따다가 내 품에 안겨주는 그런 행복. 시인 한때도 한때는 짧았지만 한동안 있었던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인 자신이 총화해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비록 지금은 곁에 없고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자신한테 잊을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줬던 나이님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여자는 천진한 어린애가 됩니다. 빨갛게 물이든 한 송이 장미로 곱게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누가 구남산을 심었는가입니다.
1: 누가 구남산을 심었는가? 신영숙. 아침 햇살 찬란히 비출 때 꽃장 펼치던 선체 출발에 고고성 울린다. 기다리는 대지의 여인 빛 감아준 섬소목수에 그리움이 사랑 싹 틔워줄 때 누른 황금이삭 촐렁이는 품은 어느님 이름으로 계절 보듬어 줬는가. 버섯, 나물, 돌, 물, 나무 홀골 떠나가는 철새들 작은 눈동자에도 남극의 따스한 봄은 에너지 노래의 연장선 길게 금 그어주고 눈썹파란 봄 소식을 맞이하려고 구남산 구남산 영접에 시동을 건다. 시작은 언제나 그렇게 계절 타고 간 자리에 팝콘 양 자취로 꿈 심어 가꾼다.
2: 예, 이 시는 예, 구남산이 구남처럼 생긴 걸 염두에 두고 예, 아예 구남으로 화해서 아침 햇살 찬란히 비출 때 선체가 서서히 출발을 고하는 식으로 천물을 뗐습니다. 구남은 예, 연도에서 기다리던 대지 내인도 싹 트는 사랑도 또 누런 황금이삭 출렁이는 품도 예, 또 버섯이나 나물 예, 돌 이런 그 유혹도 다 외면한 채 오직 남극이 따스

0: 산 에너지 노래의 연장선으로 계속 떠나갑니다. 망경 창파 해가르며 떠나는 군함은 팝콘인 양 터지는 꿈을 해 도처에 심어가며 영접의 시동을 걸어 바다로 떠갑니다. 군함산을 군함으로 보면서 출항을 알리는 그 멋이 돋보이십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옥녀늪입니다.
2: 옥녀늪 신영숙 너의 배호에 누워본다. 병화의 부드러운 피부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면 사랑의 불시착 아픔과 분노의 활화산으로 파도치는 가슴 달고 본다. 삭막하고 컴컴한 숲의 늪에서 홀로 발버둥치는 안간 힘의 궤적 서로 닮은 공존의 철학이 알몸으로 표류의 깃을 편다. 무화과 열매 떨어지는 소리 생각의 연륜이 파묻으로 퍼져갈 때 그 속에 내가 있다.
0: 예, 이 시는 화룡승선이 그 옥녀늪을 보고 쓴 즉흥시 같은데 언젠가에 저희들 시인들이 시단 활동으로 한번 승선에 가서 옥녀늪이라는 본 적이 있단 말, 그때 아마 쓴 시 같습니다.
1: 예.
0: 시는 옥녀늪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늪 위에 누워도 보고 사랑으로 파도치는 가슴도 달고 보고 삭막하고 컴컴한 숲속의 분위기에도 발버둥 치면서 안간 힘의 궤적을 그으면서 알몸으로 표류의 깃을 펴는 인간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선 바로 나, 나의 자존과 자아의 힘을 뜻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이 그 어떤 의지와 념을 옥녀늪이란 특정한 사물을 기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아마 이 옥녀늪은 또 이 한어로는 지금 천녀욕궁지라고 그렇게 그 한어로 글을 썼는데 아마 이 만족이 그 조상이 바른지라는 그런 또 아주 깊은 전설이 또 여기 배어 있는 예, 그런 늪이죠. 예.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방천 내 고향입니다.
2: 방천 내 고향 신영숙 맹세 세월 주름 잡는 그리움의 궤적에서 서술에 끌고 가는 조상님 숨결이 바위로 응고되어 있다. 다리 아픈 엄마의 애원 어린 눈길에도 마실 나간 소망은 귀갓길 모르고 산 넘어 꿈길 걷는 미로의 행적에 사랑새는 슬피 울었다. 방천이라 내 고향 두메라 산 장미꽃 붉게 피는 미로의 턱을 넘어 샨데리아 명묘라는 꿈의 터전에 블루수 발톱은 어이 박았노. 코스모스 반겨주는 옛 고향 그림자가 추억 안고 졸작이는데 가난 지저 휴감은 하늘 아래 첫 동네는 언제부터 부자 동네 그 이름으로 별이 되었노. 가진 사랑 깡그리 나눠주시고 홀세 령원으로 결백한 내 고향 자손 만대 대를 이어 갖고 갈 방천 오촌에 오늘도 하모니의 긍지로 꽃비 내린다.

이 시 역시 민작가 협회 시분과에서 시인들 조직에서 방천에 가서 활동할 때 방천에 있는 두만강 그 제일 하류 지역에서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걸 보고 쓴 시 같은데 어젯날이 어둡고 못 살던 방천촌이 오늘은 생활이 피어나고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나오르는 경건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자손만대 대를 이어 갖고 갈 방천 어촌이 오늘도 하모니 긍지로 꽃비 내린다고 한 것은 이 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0: 정말 이 그 방천도 그 원래 그 뜻은 버들이 많아서 원래는 이름이 버들방천인데 예, 앞에 그 버들을 빼고 방천만 예, 살려서 그래서 그 지명을 고착시킨 것이요.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빛꽃입니다.
1: 빛꽃 심영숙. 모두들 땅에 피는 꽃을 바라본다. 그 속에서 나는 하늘을 몰아치는 꽃을 본다. 이 꽃은 어쩌다 한 번씩 특정된 계절에만 논다. 이 꽃이 올 때는 어떤 이에게는 사랑을, 어떤 이에게는 희망을,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연장을, 어떤 이에게는 아픔을, 어떤 이에게는 절망을. 이 꽃은 수많은 땅 속의 꽃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모두가 알지만 어떤 때에는 나만 이 꽃을 보고 느끼는 것 같다. 오지 않은 계절도 기다림. 땅의 꽃은 지고 빛꽃은 쏟아진다. 스민 자리마다 씨앗이 돋고 빛꽃은 기억의 온도가 된다. 모두가 보지만 나는 가장자리 한 방울을 만진다. 빛꽃은 지지 않는다. 마음 틈에 고여 스민다.
2: 예, 이 시는 그 8월 7일 날에 중국 공산당 창건 백공 오돌 시인 모임에서 도문에서 상을 탄 시입니다. 시는 이 빛꽃이라는 범상치 않은 꽃을 통해 특정된 계절에만 내리는 감사한 비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비는 이 땅의 수많은 꽃과 달리 하늘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이 빛꽃은 이 특정된 계절에만 옵니다. 또 와서는 이 사랑과 희망을, 생명의 연장을 선물합니다. 때론 아픔과 절망도 주는 특이한 꽃입니다. 그래하면 실련하고 우울했을 때 비가 내리면 더욱 아프고 더욱 우울해지죠. 이럴 때의 비는 결국 아픔을 대죠. 또 비가 내림으로 봄이 도래할 때는 겨울이라는 계절은 절망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 비는 시인이 붓끝에 빛꽃으로 화하여 인간과 자연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내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구절은 바로 이 꽃은 땅의 수많은 꽃들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빛꽃만의 특허입니다. 땅의 수만 가지 꽃들이 아무리 예쁘고 요염하다 해도 수분이 없으면 말라 시듭니다. 이 면에서 빛꽃은 여느 꽃보다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인은 외치듯 강조하여 말합니다. 빛꽃은 지지 않는다. 마음 틈에 고여 스민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마음속에 스며드는 지지 않은 빛꽃을 자신을 달래고 인생을 촉촉히 젖히는 매체로서만 앞으로 억세게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0: 네, 오늘은 신영숙 시인의 생활맛이 다분한 시를 감상하고 또 임금산 시인의 시앗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2: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범, 표범 등 야생동물들은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14,10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림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망이 있는데요.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렐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두 번째 편 천공지 일체화 감축으로 야생동물 보호의 보장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천공지 일체화 감축 시스템 화면에서 림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 동북범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범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의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함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축, 야생 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춘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함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영을 넘어 1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 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춘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춘국 과학연구감축중심부조임 조함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오늘 촬영된 동북범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침 4시 23분에 촬영된 암펌 한 마리입니다. 생태가 갈수록 좋아지면서 산의 야생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범과 표범의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기지국이 림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의 구역에 무선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탐사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조망설비, 3개의 감측망이 겹쳐지면서 전반 공원이 하나의 대형화면에 들어옵니다. 훈춘 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0: 공예조석 단연여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동북범의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범의 좌우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카메라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되는데 우리는 화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범의 무늬가 비교적 선명한 화면을 찾아낸 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 한 마리 동북범의 유일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매 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 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들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영상은 단련여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야 범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관리보호중심의 컴퓨터에는 매 한 마리 범과 표범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단련여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동물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 사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아도 무늬와 활동 구역만 한번 보면 어느 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친구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5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원에서는 동북범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북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국경선을 넘어 훈촌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네 차례에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범 5마리 가운데 3마리는 이미 어미를 떠나 각자 터를 잡았고 나머지 2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의 범과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도 과학기술에 의탁해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확철을 맞아 비옥한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조 각지에서 추수 작업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벼, 콩 등 알곡 작물이 잇따라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화룡의 만무표 물결에서 도나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기계들이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고 봉사 보장도 제때에 따라가면서 전주 상하는 황금가을 풍년 소곡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나시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기계를 통괄 배치하고 합작사와 농기계 작업 일꾼들이 과학적으로 작업을 배치하도록 인도해 기계 리용률을 높이고 기계 수확 면적을 전력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매일 200여 대의 콩수확기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교향 한 콩밭에서 농민들이 맑은 날씨를 다잡고 추수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교향의 한 합작사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합작사에서는 430헥타르의 콩을 재배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큰 이랑 4줄 콩 재배 기술을 사용했는데 1헥타르당 약 1000근 증산할 수 있고 산량은 6000근에 달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항륜 농업기계화 생산 전문 합작사 책임자 왕강입니다.
2: 이제
1: 지금 콩 수확기 5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에서 80헥타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콩나물콩을 수확하기 시작해 100여 헥타르를 수확했습니다. 콩나물콩 수확을 마친 뒤 일반 콩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틀 정도 지나면 전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끝없이 펼쳐진 논마다 변물결이 출렁이고 벼이삭은 알차게 여므로 풍년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수확기 우렁찬 기계 소리와 함께 수확과 탈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약 곳곳에는 황금가을 풍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수확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수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전력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에서는 사멸꾼들을 조직해 인공 더하기 무인기 순찰 검사 방식으로 농민들의 탈곡, 건조 등 가을거지 전기 사용 선로와 설비 정황을 검사했습니다. 또 전기 사용 위험 우환을 조사하고 전기 사용 안전 지식을 선전하며 농민들의 전기 사용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벼 추수 기간 전기 사용을 실속 있게 보장했습니다.

0: 국가배전망 활용시 전력공급회사 종업원 조가명입니다. 우리는 촌의 논구역마다 전문 고객 경리를 배치하고 한 가구 한 개 장부, 봉사 장부를 내왔으며 고장 수리 녹색 통로를 개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가을거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전주 알곡 작물 수확 면적은 138만 1,700무로 23.78% 진척됐으며 전반 진도는 지난해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중 콩 수확 면적은 95만 200무로 진도는 54.07%, 벼 수확 면적은 6만 9,900무로 진도는 17.59%, 옥수수 수확 면적은 31만 9,700무로 진도는 8.85%입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는 농기계 통괄 배치, 전력 보장 등 재반 봉사를 통괄하면서 가을거지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수확한 알곡은 전부 창고에 놓도록 확보해 전주 알곡 안정 생산과 증산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1: 도만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국문이 변경에 우뚝 서서 도문 변경 도시의 상전 벽해와 같은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일보도 변강에서 정신 고취, 연변 5가지 공동 이야기에서는 5가지 공동 선전 강연원을 따라 도문 통상구의 역사적 변천을 되돌아보겠습니다.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이고 도문 촬영가 협회의 부주임인 고화입니다. 이곳은 도만강변의 백년 국문 도문 통상구입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 두 갈래 통로를 모두 갖춘 대조선 통상구로서 북방 변경에 우뚝 선 이 국문은 백년의 비바람을 이겨내며 변경의 황무지에서 개방의 전연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했고 천지 개벽으로 휘향한 중국 변강 발전사를 함께 쏘내려왔습니다. 도문은 만족어로 만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말기 이민 실변 정책이 실시되면서 개척자들이 황무지에 뿌리 내렸고 이곳에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춘 변경 부락이 형성됐습니다. 1880년 청정부는 정식으로 통상구를 설치하면서 도문 다국무역의 100년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 후 다국 자유무역구가 점차 형성되고 근대 세관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통상구 철도 통로가 건설된 후 한때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자원을 약탈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야 도문 통상구는 역사적인 새 면모를 맞았습니다. 1945년 도문이 해방된 후 주보중이 부대를 이끌고 주둔하면서 통상구에 의탁해 네 갈래 다국 운송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고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개척한 홍색 회랑입니다. 이 회랑을 통해 리제심, 심균유 등 민주 인사들을 비밀리에 북평으로 호송해 건국 대업을 함께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항미 원조 기간 이곳은 진지를 굳게 지키며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강철 운송선으로서 굳건한 수호로 나라의 방어선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1962년 준례 총리는 도문을 시찰하면서 아름다운 국문을 건설할 것을 당부해 통상구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개혁개방 후 도문 통상구는 전면적인 전환을 실현해 전쟁 대비 보장에서 개방 봉사로 전환됐으며 통상구 경제도 도약식 발전을 맞았습니다. 신시대에 들어서 통상구에서는 혁신적으로 통상구 플러스 N 발전 모식을 구축해 통상구를 핵심으로 산업을 집결하고 내외를 연결했습니다. 과거의 변경 통로는 국가 3위급 관광 풍경으로 탈바꿈했고 국경다리, 철도 공문, 백년 부두도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문 통상구의 백년 변화는 중국 변강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이며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함께 쏘은 생생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 백년 국문은 앞으로도 계속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단결로 변강을 수호해 변강 진흥과 민족 부흥에 국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하게 됩니다. 목전 전주 열 공급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결세선은 이미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앞당겨 가동했고 기타 현수의 열 공급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10월 15일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나스에는 도합 12개 열 공급 회사가 있는데 그중 8개는 석탄 열 공급 기업이고 4개는 지열원 열 펌프 열 공급 기업입니다. 열공급 보일러실에서 자금 일꾼들이 설비 시험

0: 조정, 시스템, 랭간 상태 및 열간 상태 운행 등 제반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혜 열 공급 플랫폼에 의탁해 온도 수치를 동태적으로 감식하면서 열 공급 생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토나시 취발 부동산 관리위원 책임 회사 당지부 서기 근옹룡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석탄 비축, 설비 검수, 1차, 2차 도관망 물 주입, 설비 시험 조정 등 열 공급 준비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열 공급 조건은 전부 갖춰졌습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공장구역 열교환소, 작업일꾼들이 순환수 펌프, 열교환기 등 핵심 열공급 설비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시험 조정, 교정을 진행하면서 설비 운행의 잠재적 위험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석탄 재고량은 2만 톤이며 실제 열공급 정황에 따라 석탄을 구매해 충족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강붕입니다. 올해 도시구역에서는 송화평, 흥룡 주거단지 등 열공급 구역을 확대해 열공급 면적이 근 20만 평방미터 새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팔가자진, 복동진의 열공급 운영 업무도 맡았습니다. 사업 배치에 따라 화룡시 도시구역은 15일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하고 팔가자진과 복동진은 시간대별로 16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위원 책임회사 자금일꾼들이 질서있게 역내 순찰 검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현 열공급 면적은 287만 평방미터이며 3만여 가구 주민과 관련됩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위원 책임회사 운행주임 류금풍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열공급 전에 모든 난방 설비를 전면적으로 검수해 현재 이미 열공급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예열 상태에 있으며 15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주 열공급 도관망 연결 면적은 9,208만 평방미터이고 2026년 새로 건설 개조한 열공급 도관망은 107km입니다. 이와 함께 2차 도관망 평형 발부 13,400세트를 설치하고 실내 온도 수집단 말기 32,173개를 배치해 지혜와 수단으로 열 공급 온도를 감축하고 수력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원 건설, 도관망 개조, 조절 통제 시설 증가에 도합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성의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행동 방안 포체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가구 방문 조사를 전개하고 열공급 시스템 부족, 주택 보온성 부족 등 부동한 원인을 구분해 분류별로 대책을 세워 정돈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두 차례 걸쳐 47만 가구를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사용자 장부를 구축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조금 지급 사업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1층 높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 청취하며 사회각계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10월 13일 제4진 사회보험 보조금 확대 지급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시 취업창급 공시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이트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임금 표준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길림성 제1등급 월 최저임금 표준은 2,230원이고 제1등급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은 22원입니다. 가을이 들어선 이래 거리와 골목, 공원 녹지에 갑자기 대량의 검은색 작은 날벌레가 나타나 무리지어 날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출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날벌레는 가을철에 이동하는 유시 진드물로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는 없지만 감각적인 불편을 주고 출행 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림성 기상봉사 중심에서는 외출할 때 되도록 노란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지 말고 짙은색 옷을 우선 선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색 식물이 밀집한 구역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연율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

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미연입니다. 1등 재정부는 중국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청국과 함께 주민주택구매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첫주택의 절대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일반 가정에 새로 구입하는 중소형, 비교적 낮은 가격의 주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민 가정에 대해 이자 보조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에는 새로 발급된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을 사용해 첫 주택을 구매한 경우여야 하며 기존 대출의 지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중 첫 주택의 인정은 현행 정책에 따라 진행되며 신축주택뿐만 아니라 중고주택도 포함합니다. 다음은 구매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이 12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150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최대 100만 원이며 재정부문은 연간 1%포인트의 이자 보조를 제공합니다. 현재 첫주택 상업성 개인주택대출 금리 수준에 따르면 이는 금리를 3분의 1을 낮추는 것에 해당하며 이자 보조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정책 실시 기간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잠정적으로 1년으로 정했습니다. 주민 가정이 가까운 곳에서 대출을 받고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은 규정에 따라 주민주택구매대출 이자 보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매자는 정상적인 신용대출 절차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동시에 은행의 이자 보조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수건하면 됩니다. 은행은 조건에 부합되는 대출자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달마다 이자를 받을 때 해당 이자 보조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차감하게 됩니다.

0: 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난방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열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지금 생방송실에는 연결시 집중열공급 책임요한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부주임께서 자리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연결시 집중열공급 책임요한회사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겨울을 선사하기 위해 열공급을 시작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주임과 함께 열공급 설비에 관련된 안전상식 등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열공급과 집중열공급위원회사의 열공급과 관련해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주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최주임을 저희 방송실에 모셨는데요. 먼저 올해 연결시 집중열공급위원회사의 열공급 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1: 예, 우리 그 열공급 구역은 제일 동쪽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하여서 서쪽 조양천 구역까지고, 예, 북쪽으로 놓고 말하면 북대시장 이남, 예, 네. 그리고 북쪽 남쪽으로부터 시작하면 불화통강, 예, 이 북쪽 이 구역이 약 20만 호의 이 주민들을 상대하여서 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오랫동안 집중 열공급 위원회사에서는 앞당겨서 열공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어제 뉴스를 네. 확인했는데요. 역시 어김없이 열공급을 미리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원래 규정에 따르면 매년 10월 20부터 다음에 4월 20까지 우리가 열공급 기간입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가 연길시 당위 그 정부 요구에 따라서 올해 열공급도 10월 13일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이미 연속 몇 년 동안이라고 했죠?
1: 한 15년.
0: 아, 네. 그렇게 됐군요. 네. 오래되었군요. 역시 네. 올해에도 이 열공급에 대한 기대가 높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방금 어제부터 이 열공급이 시작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러면 현재 연길시에는 이 연길시 집중열공급회사의 영업대청이 총 몇 개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구체적인 위치와 관련된 이 자문 전화를 소개해 주시죠.
1: 네. 우리 그 회사 구역이 크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세 개 영업대청이 있고 조양천부 열공급 구간에는 또 임시대청을 마련하였습니다.
0: 네.
1: 예, 그러면 그 동쪽현부터 예, 알려드리죠. 예,
0: 네.
1: 동쪽현에는 그 왕통시오추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거기 가시면 1층 영업대청이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간판에.
0: 네. 네.
1: 그리고 그 연서쪽에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 신조야院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주정부 서쪽현의 신조야院 2층에 보시면 예, 영업대청이 마련되어 있고 예, 그리고 서부 쪽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 새 체육장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또 그 위원 자연
0: 네.
1: 예, 거기 난취에 또 영업대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양천 구간에 있는 그 임시대청이 그 위치는 조양천 위생소가 있습니다.
0: 네.
1: 예, 조양천 위생소 서쪽 그 길 쪽에 보시면 또 우정저금소가 있습니다.
0: 네.
1: 예, 그 우정저금소 들어가시면 그 우리 영업직원이 거기서 또 예, 업무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러면 혹시 관련된 자문 전화가 있을까요?
1: 네, 이 우리 동쪽부터 시작하여서 조양천까지 시작하여서 모든 이 구역의 주민들,
0: 네,
1: 약 아까 20만 호의 주민들이라고 네. 하셨었습니까?
0: 네, 네.
1: 250-0124.
0: 네.
1: 예, 우리 회사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그 고객센터가 있습니다.
0: 네네.
1: 예, 250-0124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자문전화는 예. 통일된 자문전화군요.
1: 네, 예, 통일되었습니다.
0: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 이미 열공급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열공급을 그 전에 중단하셨던 분들이 열공급을 시작한 와중에 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1: 회복은 예, 가능합니다.
0: 네.
1: 하지만 또 그 또 열 공급 기간 중이다 보니 네네. 안전 운행을 또 이거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이 예, 복구가 가능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어떤 예, 조건들이 있을까요?
1: 첫째는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예, 이 관망도가 복구 가능하는지 이것도 아, 보셔야 됩니다.
0: 네, 원래는 자른 상태이죠. 네.

0: 도가니가 잘린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 공급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가니 물도 들어오고 예 압력도 수는 들어 압력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현장에 가서 안전이 안전 보장을 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예, 또 이거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네네.
0: 또 미납금이가 또 있는 상황은 또 예, 바로 밤 미납금을 다 체결하시고 예, 네. 완료, 예, 완납하시고 체납 요금을 예,
1: 네네네
0: 예, 그 이런 조건에 해당돼야만이 또 복구가 됩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관련 회복 수속은 어떻게 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모든 각 구역의 주민들께서는 예, 네. 이렇게 영업대청에 오실 때 신분증하고 예, 부동산 증명서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황저라고 하죠.
1: 네.
0: 예, 지참하시고 저희 영업대청에 오셔서 수속 밟으시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데
1: 네.
0: 현금이든
1: 네.
0: 예, 위채 예, 그리고 알리페이,
1: 네.
0: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이신 생활缴费,
1: 네.
0: 그리고 지부보 생활缴费,
1: 네.
0: 들어가셔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1: 네.
0: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각 구역의 그 주민들이 통지단을 매년마다 통지단을 받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 통지단 위쪽에
1: 네.
0: 구역이 그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1: 아,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쪽 부근에 있는 주민들 통지단을 보시게 되면
1: 네.
0: 예, 거기 우리 회사 지중공러주 예, 지중공러지团 有限公司라고 적혀 있는 네네. 주민들은 온라인을 냈을 때
1: 네.
0: 예, 회사 이름을 적어 주시고 통지단
1: 네.
0: 위에 적혀 있는 회사 이름을 적어 주시고
1: 네.
0: 예를 들어서 서쪽에 연대 부근 쪽 혹은 우리 발전구역의 주민들께서 통지단을
1: 네.
0: 받았을 때는 우회 연시 연서 열 공급 회사라고 적혀져 있는
1: 아 그렇군요.
0: 있습니다.
1: 네네네. 네.
0: 그럴 때는 온라인에서 그 통지단에 적혀 있는 그 회사 이름을 꼭 이렇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서부 쪽
1: 네.
0: 시부. 시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하다시피 그 새 체육장
1: 네네.
0: 부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1: 네.
0: 그 통지단 위에 입력하신 게가 서부 열 공급 회사라고
1: 네.
0: 적혀져 있습니다.
1: 네네네.
0: 예,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지불하실 때 꼭 그 회사 이름을 예, 입력하셔야만이 예, 또 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예. 아 그렇군요.
0: 네.
1: 아, 비용도 또 지불하는 방식도 더 다양하고 그러면 방금 이 신분증 그리고
0: 부동산
1: 네 부동산 증명 서류를 가져와야 한다는데 그러면 원본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이 그 집주인이 직접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리를 할 수도 있습니까?
0: 대리도 가능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복사본도 가져오셔도 되시고
1: 네.
0: 그리고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그 사진도 가져오셔도 다 되지만
1: 네네.
0: 우리가 위에서 신분증하고 부동산 이 증명서를 요구하시는지
1: 네네.
0: 어떤 분들께서 물어보십니다.
1: 네네네.
0: 예, 왜냐하면 예, 문건에도 이거 요구하시겠지만 왜냐하면
1: 네네.
0: 이게 열공 기간이 안전 운행이
1: 네네.
0: 예, 아주 이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우리가 항상 요구하시는 게 집주인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1: 아, 네, 예, 그렇군요.
0: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 집주 신분증 꼭 지니고 예, 지참하셔서 오셔라고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안전을 고려한 이런 예. 이유였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먼저 오늘의 첫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저기 위치는 예.
1: 네.
2: 여기 그 개발군데.
1: 네.
2: 우리 그 집중요인구가 그리 거리 멀지 않는데. 그냥 어디 저 일공급이라고 해야 될까 원래 치워하는 게 좋아서 예.
1: 네네.
2: 아, 어떤하고 전 소사고들이.
1: 네네.
2: 이제 아, 저 아이스크 사고 그 한가입니다. 저 어디가 좀 시간이 걸리는지.
1: 아, 네. 열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도관이 뭐 열공급을 시작한 것을 못 느끼겠다 이 말씀이시죠?
2: 예, 예, 예.
0: 네, 아, 네.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어제 금방 또 우리가 시작하였고 그리고 네. 예, 그 이게 또 순환 시간이 있습니다. 예, 순환 시간 한 기다려 보시고 그냥 네. 그 온도가 올라 안 가실 때는 또.

0: 이 공기가 떠에 있는 상황이 네네. 있습니다. 네. 네. 아니면 그냥 우리 그 고객센터에 250-0114에 전화 네. 주문하셔서 우리 그 직원이 네. 예, 최대한 빨리 가서 또 뭐 상황을 점검하실 수도 있고
1: 네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혹시 예,
1: 네.
0: 예, 남겨주셔가지고
2: 전화하신답니까?
0: 250 네, 250-1
2: 2500
0: 114
2: 114
0: 네.
2: 예, 감사합니다. 네, 내가 기름은 아용우.
1: 네.
2: 좀 기다려보지, 뭐. 예.
1: 네.
2: 그래, 기다려보다 아용우네 전화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2: 감사합니다.
1: 아, 네. 역시 어제 지금 열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은 도관이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쯤이면 이 도관이 조금 온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0: 아, 이게 보통의 순환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이게 또 그 우리가 열공급 시작하여서 인사도 네. 예, 따뜻해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그렇기 때문에 전용기시 그 구역을 네. 돌아야 되기 네. 때문에
0: 순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예, 지금 또 그 시작하는 동시에 우리가 또 조종하거나 또 공기 빼기가 또 제대로 되지 않아갖고 예, 관도의 네. 물 흐름이 또 차단되어서 네. 예, 그게 불균형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두 날 정도 기다려보셨다가
1: 네.
0: 예, 아직도 우리 집이 차갑거나
1: 네.
0: 그럴 때는 우리 그 고객센터 잠원전화를 이용하셔서 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아, 네. 네. 13일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뭐 16일 좌우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네. 해보시고 그때까지 우리 집이 아직 차갑다 할 경우에는 먼저 네. 잠은 고객센터 250-0114번에 다시 전화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아,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해 열공급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아, 예. 올해의 그 규정에 따르면 아까도 그 10월 20 매년 10월 20부터 다음에 4월 20까지입니다.
1: 네.
0: 열공급 기간은
1: 네네.
0: 아까도 그 한 거의 연길시 시당위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한 15년은
1: 네.
0: 항상 예, 앞당겨서 열공급 시작되었던 거를
1: 네네.
0: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제부터죠. 예,
1: 네.
0: 10월 13일부터 정식으로 예, 열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1: 네.
0: 예.
1: 온도도 또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
0: 네.
1: 설비의 온도도.
0: 예, 예.
1: 뭐 한꺼번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0: 네,
1: 것도 아니겠죠?
0: 순환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1: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매년 열공급 비용의 일부를 우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0: 아, 일반적으로 예, 네. 최저 생활보장 가구 분들께서 예, 네. 난방비 보조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여기서 또 그 관련 증명서
1: 네.
0: 디보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1: 예,
0: 디보증을 지참하셔가지고
1: 네.
0: 해당 시추나
1: 네.
0: 예, 민정부서에 가서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1: 아, 전에 증이 있어도 다시
0: 네.
1: 한번 심사를 거쳐야
0: 예,
1: 하나요?
0: 꼭 심사를
1: 네.
0: 거쳐야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해당 서초하고 꼭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1: 네.
0: 예, 거친 후 심사를 거친 후 예, 거기 그 저희 회사에 오셔서 또 아래 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0: 네.
1: 아, 그리고 또 이 저희가 보면 열공급 비용과 관련한 사기 사건들도 또 매년 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0: 아, 네, 있습니다. 최근 또 그 난방비,
1: 네.
0: 예, 대납, 우대 등으로,
1: 네.
0: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뭐, 대납을 하셔서,
1: 네.
0: 우대를 해주신다든가
1: 아,
0: 예,
1: 네.
0: 이런 조건으로 또 예, 난방비를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지금.
1: 네.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1: 네.
0: 반드시 예,
1: 네.
0: 우리 정규적인 영업대청이나
1: 네.
0: 공식 지정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예, 난방비를 납부하시고
1: 네.
0: 사적인 대납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아, 네. 대신 뭐 납부를 해주면 뭐 어느
0: 네.
1: 정도 싸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0: 네, 네,
1: 거를
0: 네.
1: 말씀하시죠.
0: 맞습니다.
1: 거죠.
0: 네. 그리고 또 이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예, 네. 우리 그 공식 그 고객센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250-124에 꼭 확인하셔 가지고
1: 네.
0: 예,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방금 이 열공급을 비용을 저희가 그 휴대폰 그리고 영업대청 이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은행은 어떻습니까?
1: 네, 은행은 건설 은행하고 네. 연길시내 예, 건설 은행하고 우정서금.
0: 네.
1: 네. 어, 다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또 열공급이 시작하면서 이 도관이 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여기에서는 이런 분들은 집안의 어떤 부분들을 잘 둘러보는 것이 좋을까요?
1: 어, 난방 초기에 예, 네. 그 물이 새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 집안 내에
0: 네.
1: 배관 연결부라든지
0: 네.
1: 밸브 밸브라는 네.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머리라고 하죠.
0: 네네. 예,
1: 그 현상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또 또한 또 우리가 그 파머리가 개방 상태인지
0: 네.
1: 예, 어, 어떤 가구 우리가 방문하여서
0: 네.
1: 집안에 들어가 보시면 예, 이 밸브 상태가 잠긴 상태로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0: 아, 아예 네. 아예 열공급 그 배관을 열지 않았군요.
1: 네, 네. 예, 예, 배관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배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셔야
0: 네.
1: 되는가 하면 그,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배관의 위에 그 쪽잘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게가 그 수평으로 이었을 때는
0: 네.
1: 도관과 수평으로 있으면 개방 상태이고
0: 네.
1: 수직으로 있으면 그게 잠긴 상태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그 밸브 상태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0: 네.
1: 예, 그리고 혹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0: 네.
1: 예, 어, 꼭 먼저 있잖아 집안 내에 그 메인 밸브를 있잖아 중파물 있잖습니까
0: 네.
1: 꼭 잠그시고
0: 네.
1: 그리고 우리 그 고객센터에 꼭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러면 우리가 어, 직원께서 어,
0: 네.
1: 접수해서 최대한 빨리 예, 네. 방문하셔서 예, 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아, 열공급 그 밸브들이 있는 곳에서 모든 손잡이 부분이 도관과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열려져 있다.
1: 네.
0: 그리고 수직. 도관과 십자로.
1: 네, 수직으로.
0: 네, 수직으로 십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잠긴 상태다. 혹시 지금 열공급이 시작되는데 우리 집이 왜 덥지 않을까 하는 분들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1: 네, 그것도 꼭 방법입니다.
0: 네. 네. 어, 그러면 이 방금 열공급이 시작된 후 이 도관에 물이 새는 등 고장이 났다면 주민들은 그 2500114번 맞죠?
1: 네, 맞습니다. 2500114.
0: 어, 네, 예. 그러면 뭐 더 급한 경우에는 뭐 영업대청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겠죠?
1: 예, 급한 경우에는
0: 네.
1: 이제 그 집안에 종 파물을 닦고,
0: 네.
1: 예, 해당 뭐, 어, 우회라든가,
0: 네.
1: 예, 아니면 그 우리 그 열교환서가,
0: 네.
1: 가까운 열교환서에 가서, 예, 우리 직원을 찾아서,
0: 네네네.
1: 다 됩니다. 예,
0: 아, 네.
1: 최대한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0: 네.
1: 예, 이거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 최대한 우리가 연락하셔야 하니. 우리가 빨리 방문할 수 있습니다.
0: 네. 어, 어, 그러면 열공급이 시작됐는데 또 같은 건물이나 이 인근 세대는 난방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는데 일부 집만 실내 온도가 낮다고 느끼는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경우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예, 이런 경우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우리가 또 해당 건물이 또 난방 그 관망 관망이 아직 조속 중이거나,
0: 네.
1: 예, 조정 중이거나, 공기가, 예,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까 말하다시피 그 물 흐름이 막혔거나,
0: 네.
1: 이로 인해서 수력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먼저, 예, 복도에 있는 그 배기 밸브를 또 확인하시고,
0: 네.
1: 예, 그리고 확인하셔서 다른 집기 옆, 옆집 있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옆집에 그 도관도 살펴보시고,
0: 네네.
1: 예. 어, 그리고 안 되면 우리 그 고객센터, 예, 고객센터에 또 연락하셔서,
0: 네.
1: 우리가 그 방문하셔서 빼기와, 그 공기 빼기와,
0: 예, 네.
1: 그 또 조정을, 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꼭 고객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예, 도움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아, 네. 지금 방송실에서는 연길시 집중 열공급 유한 책임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부주임께서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어, 최주임과 함께 열공급과 관련해 어, 자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해 주다시피 어떤 분들은 이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열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알고 도관에 공기가 차면

0: 전기나무를 빼는데 또 자주 빼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1: 적절히 네. 적당히 공기를 빼는 것은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러나 또 배관 내에는 또 뜨거운 물을 네. 빼려

0: 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의 난방 효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또 미침으로
1: 네.
0: 주민께서는 또 함부로 물을 빼주시는 데 대해서
1: 네.
0: 그런
1: 주의를
0: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거 한 집에서도 이렇게 뺐다고 하고 우리가 구역이 크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구역이 큰 구역에서 한두 집 아니고 여러 집이 다 동시에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무조건 혈혈이 떨어집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 열공급 도관을 청결하면 이 열공급질을 높이는데 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0: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그 내부에 있는 그 물대라고 하죠.
1: 네.
0: 그 물대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하여
1: 네.
0: 우리가 그 열전달 그 혈혈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실내 온도에도 실내 온도 높이는데도 많은 영향을 주고
1: 네.
0: 하지만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만이 전문 청소 업체를 통해서
1: 네.
0: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 네.
0: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이 또 방문하셔서 기술적 지도를 해 주실 수도 있으시니까
1: 네.
0: 25014 공익센터 네. 많이 네. 이용해 주시죠.
1: 네. 네. 올해 이 열공구 기간 주택 실내 온도 표준이 조금 변화가 있는 줄로 압니다.
0: 네.
1: 어떻게 변했습니까?
0: 지금은 난방의 그 질이 최고, 질이 그 제거와의 효율을 네. 증대해가지고 실내 온도 22도를 우리가 지금 많이 강조하는 데 의해서
1: 네.
0: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로 인해서 22도를 이거 보장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안전 운행에
1: 네.
0: 또 키도 철저히 보장하고
1: 네.
0: 날씨 변화에 따라서 난방 온도와 공급량을
1: 네.
0: 또 적시리 또 보장하는데 또 많이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하여 그럼 우리가 올해는 앞으로도 관망 점검이라든가
1: 네.
0: 관망 检查라든가
1: 네, 네.
0: 우리가 그 주민 방문을 또 더욱이 더 강화하여서
1: 네.
0: 또 실내 온도 22도에 도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현재 이 열공급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열공급 중단 수속을 할 수 있습니까?
0: 중단 수속은 우리가 10월 10까지입니다.
1: 10월 10 이미 지났군요.
0: 네, 네.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흔히 선전할 때도
1: 네.
0: 그 열공급 우리 지식에 대해 우리가 매년마다 선전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선전하실 때에도 관도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1: 네.
0: 오셔서 꼭 신청하시라고 많이 권장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열 공급이 우리는 겨울에 관도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더욱이 또 뜨거운 물도 들어가시고
1: 네네.
0: 압력도 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민들께 권장하는 거는 우리가 그 관도에 물이 들어가기 전에
1: 네.
0: 오셔라고 많이
1: 네.
0: 권장하는 네, 쪽입니다.
1: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열공급 중단 수속을 하려면 뭐 어떤 절차들이 필요합니까? 뭐 예를 들면 올해 열공급은 시작돼요. 올해는 지금 열공급 중단 수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20일 지난 뒤에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4월 20일 끝난 뒤 뭐 5월 달에도 할 수 있고 6월 달에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매년 열공급이 거의 시작될 때 9월 10월쯤에 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0: 매년이 우리
1: 네.
0: 열공급 기간이가
1: 네.
0: 4월 20까지지 않습니까?
1: 네네.
0: 네, 4월 20까지고 우리가 그 후에 시간이 다 됩니다.
1: 네.
0: 오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또 외국 나가는 분들도 있고
1: 네.
0: 외지에 또 나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여름에 오셔서 네. 신청하셔도 됩니다.
1: 아, 네.
0: 그러시면 더 좋고
1: 네.
0: 그리고 또 이 중단 수속을 하려고 하면 또 그 회복 수속과 같습니다.
1: 네.
0: 신분증하고
1: 네.
0: 우리가 그 집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집조까지 또 지참하셔가지고 대리인이면 또 대리인이 또 신분증도 가져오시고
1: 네.
0: 우리가 왜 이렇게 수속이 이렇게 꼭 요구하시는가?
1: 네.
0: 아까도 말하다시피 꼭 집주인이 알아야 되는 상황.
1: 네.
0: 왜냐하면 이게가 그 안

0: 전에 네. 예,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집주인이 승낙하는지 승낙 안 하는지 네. 예, 역임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네. 예, 꼭 지니고 오셔라고 많이 권장하는 예, 상황입니다.
1: 네, 예. 그렇군요. 아, 열건급 중단에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0: 예, 열건급 중단은 매년마다 예, 임시 중단이 있고 네. 연구 중단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실내에서도 또 중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 네. 우리가 그 분호라고 하죠. 예? 분호가 안 된 로동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네. 분호가 안 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내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실내에서 끊인 분들은 매년마다 오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1: 아,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마다 예, 집에 방문하셔서 네. 안전검사도 하셔야 아,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주민들께 꼭 보장하고 싶은 것은 안전입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내 우리가 매년마다 꼭 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예, 그렇게 하셔서 실내 주민들께서 매년마다 오시라고 권장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임시 중단은 우리 신청하는 분들은 또 매년마다 오셔서 또 신청하시고 그리고 그 연구 중단
1: 네
0: 연구 중단하는 분들께서는 나중에 회복하실 때
1: 네
0: 또 이 매년이 또 백분제 그 기초 열공급 비용을 또 내셔야 됩니다.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임시 중단하고 연구 중단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물어보신다면
1: 네. 네.
0: 임시 중단은 네. 한 번 하시고
1: 네.
0: 매년마다
1: 네.
0: 예, 기초 난방비를 내셔야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연구 중단 주민들께서는 한 번 신청하시면 언제 회복하실 때
1: 네.
0: 나중에
1: 네.
0: 매년에 그 기초비를 또 모두 이렇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1: 네.
0: 예,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 아, 네. 예. 그러면 그 관련 수속도 다를까요?
0: 관련 수속이 같습니다.
1: 아, 예.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뭐 올해만 중단하겠습니다. 혹은 뭐 여러 해 앞으로 언제 다시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0: 아, 주민들께서 오셔서 네. 신청하실 때
1: 네.
0: 우리 회사의 직원들께서 먼저 앞에 상황을 다 설명해 드립니다.
1: 아, 네. 네.
0: 그래서 선택권이 있습니다.
1: 네. 네.
0: 그 선택권을 주실 때 주민들께 자기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네. 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그 네. 상황에 따라서 저는 뭐 올해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하겠습니다 했던 분들은 이듬해 꼭 다시 가셔야 되고.
0: 예, 그러니까 그 실내.
1: 네.
0: 예, 실내 분들 그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실외는 상관이 없습니까?
0: 예, 실외는 네. 한번 관도를 이렇게 우리 끊으셨습니다.
1: 네.
0: 그 보팅 수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그 이름 주민들 분께서는 실내 그 복도에서
1: 우리가
0: 네. 안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1: 아, 네.
0: 예, 안 오셔도 됩니다.
1: 아,
0: 그냥
1: 그렇군요. 네.
0: 매년마다
1: 네.
0: 매년마다 오셔서 돈을 내시면 됩니다.
1: 아,
0: 예, 기초
1: 네.
0: 난방비를 내시면 됩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연구를 신청하는 분들께서는 그냥 언제 회복하실 때 오셔서 예, 수속을 밟으시면 되고.
1: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또 중단 수속에도 뭐 관련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뭐 어떤 집들은 중단 수속을 못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우리 회사에서는
1: 네.
0: 그 주민들이 오셔갖고 신청하실
1: 네.
0: 때
1: 네.
0: 거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웃집,
1: 네.
0: 아랫집
1: 네.
0: 모두 다 상황이 이렇게 그 중지 수속이 되었을 때
1: 네.
0: 우리가 흔히 이렇게 권장합니다.
1: 네.
0: 이렇게 이러시면 아랫집이 영향을 받으시니까
1: 아, 네. 예. 알려드리는군요. 예. 그 관련된
0: 예. 우리 주민들께 모두 이렇게 또 알려드리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1: 네.
0: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면으로 다 와서 중지수도 하시면 이 중간집이가
1: 네.
0: 예. 온도가 예.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1: 네.
0: 중간집에 의해서 책임지는 상황에서
1: 네.
0: 예. 또 말씀드리고
1: 아,
0: 예.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1: 아,
0: 예. 어떻게 하여금 모든
1: 네.
0: 주민들께서
1: 네.
0: 매년 이 겨울에 따뜻한
1: 네.
0: 겨울을 보내시라고
1: 네.
0: 우리 회사에서도 항상 최대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방송 시간.

0: 약 여유 시간이 5분 가량 남아 있습니다. 만약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 분 정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문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방송을 거의 마감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 이 열공급 영업 대청의 위치 그리고 예. 자문 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예, 우리 우리 회사가 책임지고 난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을 제가 다시 말씀해드리기죠.
0: 네.
1: 예,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동쪽 아파트 단지부터 시작하여서 저양천 구역까지고 예, 북쪽으로는 북대시장 이남, 예, 남쪽으로는 불화 통강, 예, 이북.
0: 네.
1: 이 구역의 주민들께서는 모든 주민들이 250114 우리 네.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고객센터입니다.
0: 네.
1: 예,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열공급 기간에 모든 열량 문제라든지
0: 네.
1: 모든 자문이 모두 네. 가능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영업대청에는 모두 아까 말했다시피 모두 네. 4개 구역에 모두 위치되어 있습니다.
0: 네네.
1: 동쪽현의 왕통쇼취하고 예, 연서 쪽에 신조야院
0: 네.
1: 네, 그리고 그 서부 쪽에는 자연
0: 네.
1: 예, 그리고 저양천에는 위생소 서쪽현의 예, 거기 우정저금소 안에 들어가시면 방공하는 직원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또 열공급 위치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위챗 그룹도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그 웨이신 주후보 있잖습니까?
0: 네.
1: 웨이신에 들어가셔서 송호지오페.
0: 네.
1: 그리고 주후보에 들어가서 송호지오페.
0: 네.
1: 하지만 아까 또 중요시 또 제가 강조해야 될 거는 그 꼭 냈을 때 통지단 네. 위쪽에 있는 회사 이름을 보시고.
0: 네.
1: 예, 그 회사 이름을 꼭 구역에 그 회사 이름을 꼭 입력하셔야만이.
0: 네.
1: 예, 정확하게 내실 수 있습니다.
0: 네.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거는 이 열공급 그 고지단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저희가 금액을 내야 된다는
1: 네.
0: 통지단 뒷면에 보면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이 휴대폰 번호는 어떤 분들의 번호일까요?
1: 예, 우리 휴대폰의 그 통지단 위에 보시면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가 말하시면 흔히 이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예,
0: 네.
1: 우리 직원이 전화번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0: 네.
1: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납부비라든가
0: 네네.
1: 예, 난방비 납부에 관하여 질문하실 수도 있고
0: 네.
1: 예, 열정책에 의해서 또 자문하실 수도 있고
0: 네.
1: 예를 들어서 집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도
0: 네.
1: 예, 이 전화를 이용해 주셔서 자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잘 예.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마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시 집중 열공급 자율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부주인과 함께 열공급 설비와 관련된 안전상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열공급 시작 시기, 열공급 면적, 열공급 회복 수속,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 등 다양한 저희가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이 관련된 정보들을 잘 아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 2회 시간에 열공급과 관련해 자문한 분들은 250114번으로 이용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추운 겨울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주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자선적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녀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 가락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 가락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락 차차차.
1: 이 곡에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음악이에요. 노래를 또 들으면서 노래를 또 부르시면 더 좋겠죠. 219-1933번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예.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노래 부릅니다.
1: 자, 어떤 노래를 갖고 오셨습니까?
2: 개구리 칠형제.
1: 아, 개구리 칠형제. 아, 예. 정 선생님은 또 반주곡 준비하셨겠죠?
2: 예, 반주곡이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0: 야, 오랜만에 개구리 칠흥지 들어본 것 같아요.
1: 이 노래 부르는 네.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0: 그럼요. 그, 비가 오면 개구리가 오는 소리, 왜 오는지를 알겠죠. 네. 그 노래 좀 해학적으로 담았습니다. 아, 그래서 개구리가 이렇게 비만 오면 개굴, 개굴, 메라면 지고 지라면 이거 해서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 아, 이 노래 좋아합니다.
0: 아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반주곡으로 어떻게 또 찾아보셔서 반주곡까지 준비하셔서 좋은 것 같아요.
1: 어쨌든 반주곡 있어야 지름 놓고 부르고 해야 된단 말인데, 반주곡이 없으면 지름 못 놓고 부르니까.
0: 지름 못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반주곡이 없어도.
1: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뭐든지 100%라니까 딱 잘해야지 이렇게 따지는 분이신가 봐요.
1: 예.
0: 네, 괜찮아요. 뭐 때로는 예. 100% 아니라도 2% 모자라도 괜찮잖아요.
1: 네.
0: 너무 질을 많이 따지면은 머리에 피곤하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네. 노래를 전에보다 정말 긴장해 하지 않으세요?
1: 예, 네, 많이 나서도.
0: 뭐 그러니까요.
1: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0: 반주곡이 없어도 많이. 반주곡이 없어도 정 선생님 된다니까요.
1: 근데 이제 반주곡이 없으면 좀 어색한 게 별났습니다.
0: 괜찮아요. 안 괜찮 안 괜찮은 게 별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1: 노래하죠.
0: 장단이 있으니까 우리 노래는 장단이
1: 그렇지.
0: 없으면은
1: 그렇죠. 근데 장단은 선생님이 내서 태서 쳤으면 이렇게 했는데
0: 네.
1: 그 선생님 반은 난 들을 수 없다 말인데.
0: 듣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 부르시면 제가 맞춰 치는 거예요.
1: 이런 게 그러니까 흥이 제대로 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장단 내가 들으면서 불러야 흥이 나겠는데.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단보다 내 노래가 한 박자, 두 박자 더 빠르단 말입니다.
0: 빠르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저도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노래를 부른 입장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시차는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1: 네,
0: 방송으로 나갈 때는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들리는 데 있어서.
1: 아 그래.
0: 네.
1: 방송에 나갈 때는 이러는데
0: 네.
1: 내가 그 선생님이 그 뭐 장단 소리를 딱 듣고 그러잖아요. 한 박자 떨어진단 말이야.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먼저 선생님 부르시고 나서 제가 따라서 하는 게 좋겠죠.
1: 그렇지 뭐.
0: 에이, 이번에도 근데, 그랬어요.
1: 그런데 선생님은 거기서 듣기사 그래서 내 노래 박자 맞춰 치면 되는 건데
0: 네.
1: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 박자로
0: 해야
1: 된단 말입니다.
0: 아 그렇네요. 저도 한 번 네. 제가 한번 전화해서 제가 지금 불러볼까요 이제?
1: 언제 한번 불러보세요 선생님.
0: 예, 그래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정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본인이 장단을 치세요. 그 속으로 장단을 맞춰서 친다 생각하시고 노래 불러보세요.
1: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래 손가락을 이래 박자 치는데.
0: 네.
1: 박자 치는데 얘도 흥이 못 난다 말입니다.
0: 아 그렇네요. 그런 네. 이유가 있네요. 제가
1: 저때도 선생님이 따닥따닥따닥 박자 쳐서 흥이 나지 근데 그게 못
0: 그렇다고 제가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전파로 만나니까 그렇죠? 예, 그게 아쉽네요.
1: 네,
0: 나중에는 어떻게 제가 옆에서 좀 반주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1: 그렇게 하죠.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연휴 잘 보내세요.
0: 그래요. 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네. 아유. 정 선생님, 그, 얘기하신 그 시차가 있긴 한데요. 근데 저희는 제가 지금 정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제가 반주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재방송 때 보면은 전혀 시차가 없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의 짐을 버리시고, 불러보시기 바랄게요. 다른 분들도. 네. 그래서 아 이거 실험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개구리 치형제 그 비가 오면 정말 개구리들이 울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는

0: 사춘기라는 게 없었거든요. 네, 사춘기가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또 가면 엄마나 사춘기야. 사춘기로 지금 엄마 위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춘기랑 갱년기랑 합칠 때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 개구리 칠형제 노래를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 개구리 칠형제처럼 뭐 매라면 지고 지라면 이고 하는 애들은 없겠죠. 요즘은 다 뭐가 다 통하니까요. 네, 예전에는 확실히 이렇게 예전에 아이들 많이 키웠잖아요. 정말 요즘은 독신 자녀만 키우는데 예전에는 사실 뭐 칠남매, 팔남매 심지어 뭐 저희가 아는 집은 거의 뭐 팔남매 구남매 있었어요. 구남매까지 키운 집 봤는데요. 아홉 자식 거느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미라매 치고 치라고 하면 이는 자식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예, 만들어진 거고요. 오늘 들어보신 노래, 이 노래 원창자는 림성철 가수거든요. 네, 아주 구수하게 잘 불렀죠. 그래서 사실 그 이런 민요는 예전에부터 삶의 그 실천에서 나온 노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도 지어진 거고요. 요즘 시대 신세대 애들은 예, 야, 우리는 그렇게는 뭐 매라고 하면 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릴게요.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0: 안녕하세요.
1: 예.
0: 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시는 분이시죠?
1: 예.
0: 예.
1: 저 동문에 있는 성인 로시입니다.
0: 어, 로 여사님. 예. 굉장히 오랜만에 예. 오신 것 같아요.
1: 예.
0: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1: 예.
0: 어우, 건강하신가요?
1: 예.
0: 네네. 자, 오늘 노래 불러보실까요, 그럼?
1: 노래를 하랍니까?
0: 예, 오늘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1: 예.
0: 네.
1: 저기, 예. 어머니 방아소리 그거 하겠습니다.
0: 어머니 방아소리 배우셨습니까?
1: 예.
0: 아우, 알겠습니다. 자.
1: 하랍니까?
0: 하세요. 키를 잘 잡으시고요. 네.
1: 예, 지금 하랍니까?
0: 네, 불러보세요.
1: 예.
0: 하나, 둘, 셋.

0: 수고하셨어요.
1: 야. 아니, 어제 TV시대 노래 기대했는데 이미 마이크 지니까 막
0: 긴장하세요?
1: 기대를 막 나지 않으면 가사를 막 없고 입안이단 말.
0: 긴장하셨습니다.
1: 너무 긴장해서 이름 못 낸다.
0: 예, 예. 긴장하신 거예요.
1: 네. 선생님. 네. 네, 그 전에 아이 때 저기 그런 그 춘향전 그 노래를 조금 한 토막을 그 했는데 알았는데 그거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0: 춘향가요? 어떤 부분이에요?
1: 그게 판소리인지 그건 지금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0: 해보세요. 불러보세요.
1: 불러도 되겠습니까?
0: 불러보세요. 들어볼까요?
1: 네.
0: 네.
1: 불쌍하고 가련하다 춘향이 어머니 불쌍하다.

볼지언정 허라 하기는 나는 짓소 언제 언제 오신답니까 오신

0: 여기에 온단다. 우리 집에 소타이가 복귀요 할 때에 오신단다. 우리 학교 때,
1: 오.
0: 중학교 때 요 노래를,
1: 네.
0: 여자 아들이 이래 가만가만 하지. 우리 어머니 듣고서 이랬나. 공부해라, 어? 공부 안 하고 어째 시집 가기 싶냐 이랬습니다.
1: 아우, 예전에 이렇게 판소리를
0: 그래,
1: 하셨네요.
0: 예. 예. 그때 어렸을 때 거의 14살이나 5살 때 요거 했는데
1: 네.
0: 우리 엄마 이래 들으면 공부 안 하고 그런 노래 하는 게 어째 시집 가야 이랬는데 우리는 아무랬습니다.
1: 야, 그때 좀 소리를 더 네. 하셨더라면 소리꾼이 되셨을 건데요.
0: 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앞으로 더 오시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유, 그 예전에, 그렇죠. 이게 우연하게 들었던 소리가 지금에 와보면은 반소리였고, 또 미녀였던 노래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건 참 대단합니다. 14살 때 불렀던 소리가 춘향의 그것도 한 대목이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어미다 선생님.
1: 네?
2: 키즈 프라이드 만나시고 또 노래 부르는 시간에 만나시고
1: 그러니까요.
2: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 너무 저도 좋습니다. 아이, 퀴즈도 잘 푸시잖아요.
2: 예, 어쨌든 예, 이렇게 저는 예, 아, 이 시간에 정말 다시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1: 그래요. 아유, 또 아드님하고 따님 들었으면 에휴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2: 예, 아닙니다. 네. 아들 딸 그것은 모두 바빠서 예. 왔다 가는 것도 퍼뜩하고 달아납니다.
1: 그렇죠. 맞아요. 예. 예.
2: 그래서 어느리는 예. 연변으로 많이 오시라고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1: 오, 좋죠. 너무
2: 예,
1: 좋죠.
2: 이 노래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1: 평안천으로 오세요.
2: 네. 네. 평안천은 그렇죠. 아직은 예, 이렇게

0: 이렇게 유람 그런 거는 평안 칠 때는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리고 우리의 평안 이 이툰인데 아랫마에는 유람할 건 없습니다.
1: 그래요. 아, 그래도 예, 그냥 시골의 예. 풍경을 눈에만 그냥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0: 예. 네. 그래서 황금 물결이고서 출렁이고.
1: 네, 그럼요.
0: 우리 어제도 노래를 부르면서 뭐 산거리 저기 뭡니까 거기 한 8리를 자전거 타고 가고 모산에 내 한번 가보고 싶어서 친구가 만나자 하고 또 농촌 채소를 가져다 주고 시내에서 집에 부는 거 맛있는 거 어. 여러 가지를 가져다 줘서 지금 아들이 가져왔지 네. 친구 가져왔지.
1: 아우 그러셨네요. 이야 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네.
0: 네 그럼 부르겠습니다.
1: 네. 네.

0: 금삼각 자 소리 안 들리네요. 금삼각 눈부신 내 아치 아름다운 우리 연
1: 어미란 선생님
0: 김여사님 예
1: 여보세요. 저희 이 소리가 문제 있습니까?
0: 소리가 갑자기 안 들려서 제가 막 불렀습니다. 아, 다시요.
1: 한번 해도
0: 다시 합니다.
1: 한번 해도 예 그렇습니다. 저기 어제 언니 소리가 좀 문제 있는지 나오지 않아서 어미란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하실 때 네, 이게 문제 있구나 이렇게
0: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올라 고무할 그 핸드폰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1: 아니 좀 이렇게
0: 멀리 뛰었습니까?
1: 예, 한 번
0: 간격 두고
1: 났는데.
0: 아 그럼 다시 해보실까요?
1: 예, 소지로 또 바꿔야 되겠습니다.
0: 자, 네.
1: 예, 부르겠습니다. 네.

0: 참아셨어요. 두 번째는 얘가 폰을 바꿔야지 하니까 더 잘 되네요.
1: 예. 네. 어쨌든 이 선생님 내 이 노래를 저기 어제도 이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려고 예, 자전거 타면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0: 아, 예, 그러셨군요. 아니에요. 두 번째 또 효과가 좋았어요.
1: 괜찮습니까?
0: 네. 예. 두 번째는 전혀 처음에 좀 그 들리다 말라 했는데 얘를 바꿔야지 하니까 걔도 정신 차리나 봐요. 바꾸지 마세요. 괜찮아요. 신호가 가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 이전에 그 핸드폰이가 한국 게인데 5,000원짜리입니다. 예. 이거는 비싼 거 싸주겠다는 거. 야, 내 이제 몇 해 노래 부르겠니거든.
0: 오, 몇 해 아니고 이제 10년 부르셔야죠. 네. 이제 아드님 예. 보고 좋은 핸드폰으로 그러면 그 화웨이 있잖아요.
1: 예.
0: 네, 사달라고 하세요. 네, 아드님 보고. 에.
1: 그래, 쟤도, 저기, 뭡니까? 내가, 그래서 이 방송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신은 이렇게 시내 가서 하고, 농촌에 와서는, 예, 그래서 이 노래만 이렇게 부르고, 기조에 좀 맞추고, 네. 그래서 이러고, 저기, 뭡니까? 전화 받고, 원신 아예 합니다.
0: 어, 그래요.
1: 이 일이 좀 농선에서 언제 오신 할 수 있습니까?
0: 그러면 괜찮아요. 전화 지금 신호는 전.

0: 좋습니다. 그럼 바꾸지 마세요.
1: 네, 지금 신어봤으니까. 네.
0: 좋습니다.
1: 예, 네. 엄미라 선생님. 네. 이 그림은 또 그회 만나서 네. 아직은 예, 시내를 안 가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시골이 좋습니다. 네. 지금 시골 네. 더 좋아요.
1: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시고요. 휴일 잘 보내세요. 네. 연휴일. 예. 아유, 그럼요. 요즘 시골이 도시보다 더 좋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2: 부릅시다. 배 띄워라.
0: 여보세요?
2: 예, 배 띄워라.
0: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
2: 예. 민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배 띄워라 부르겠습니다.
0: 네, 부르세요.
2: 예, 제가 가수 예, 가수가 노래입니다. 예.
0: 아, 그래요?
2: 예.
0: 자,
2: 예.
0: 네.

0: 지났습니다.
1: 예, 아우 배 띄어라. 자습을 잘하셨네요.
0: 아, 예, 이 노래 좀 난이도가 있는 노래지, 여기에도.
1: 난이도가 많죠. 높죠. 쉬운 노래는 아니죠.
0: 예, 맞습니다. 예. 선풍민요하고 시민요 중간이 이제 그러니까.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 노래 교실에 어느 선생님이 노래를 배워준 선생님이 직접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배드란 노래를 딱 배웠으면 좋겠는데 너무도 재밌고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너무도 바빠가지고 정말 못 배우겠더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아, 난 어쩌고 이렇게 재밌고 어쨌든 배우기는 바쁘긴 바쁘지만은 예? 딱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마음이 들고 재밌고 이런 거는 예, 조금 좀 다른 노래보다 조금 헐케는 배웁니다. 내 절로 다 소화된다 이 노래.
1: 아, 근데 윤 여사님은 어떤 노래든 다 소화가 되고 저는 지금 그 사찰가를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0: 아, 예. 그건 남이 부르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진짜 남이 부른다.
1: 어, 너무 잘 부르셨어요.
0: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찰가 부를 것지가 이러다가 예. 가든 약간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왜 그다음에 아유 남이 부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1: 아, 자신감 없으셨어요. 너무 잘 부르시는데.
0: 야, 그 마지막에 엄청 바쁘지? 그러세요?
1: 어느 부분이요?
0: 됐거나,
1: 자,
0: 그게.
1: 예. 자, 후예. 만반진수는 보려 생전에 뭐던가요 가사가 일배주만도 못한 은이라 세워라 세워라

0: 가까운 청춘들이 늦는다.
1: 예, 거기도 바쁘고, 예. 아. 그 다음에 그, 무정 세월 그거 해보시오, 선생님.
0: 무정 세월은 더듯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네 늙어지면

0: 라.
1: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네. 제대로 부를까 같아서 별로 어때? 부르자면 별로 어쩌든 별로 애들 뭐 얼굴이 조금
0: 아니에요. 예. 도전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예. 가능합니다.
1: 한번 예, 다음엔 꼭 부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자신감 예. 있고 불러야 되죠.
0: 그럼요. 예. 예.
1: 틀려도 어찌 했습니까? 방법이 없지.
0: 아니, 아니 여기서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선생님, 수고 네. 많이 하세요.
0: 그래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안녕히 계세요. 네. 예. 아유, 오늘 그, 미녀가라 차차차에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셨고요. 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작별 인사 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일한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속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밖에서 맛있는 음식 이름이 가득한 류행 동료를 불렀다. 2층 아저씨가 연탄로 불 피우는 곳이 아니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우층 아주머니는 노래를 듣고 입맛이 돈다며 반갑게 반응했다. 소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보에게는 향양에 사는 형이 한 명 있었다. 형은 어릴 적 다른 집에 입양되어 거의 연락이 끊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보는 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형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 한 장, 오페라 가수 칼라스의 기사가 있었다. 아보는 이것이 아홉 번째 편지란 것을 알았는데 만약 부모님에게 먼저 발각되었다면 아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배체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골목에 사는 수가는 부유한 집안 딸이었다. 고중을 졸업한 뒤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을 초대해 음악을 듣고 춤을 추었다. 아버는 그럴 때마다 몰래 구경하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보와 배치는 수간네 집에 찾아갔다. 수간은 칼라스의 사진이 자신의 레코트 표지와 같다며 기뻐했고 향앙에 있는 것이 정말 부럽다고 이야기했다. 방 안은 커튼이 닫혀있고 유선기에서는 카멘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수가는 노래의 음역 높낮이를 설명하며 아보의 형 사진을 보고 감탄했다. 배체는 칼라스가

갇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지만 향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양말통 하나 차이라는 말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표현했다. 수가는 마음대로 밖에서 크게 노래하고 춤출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며 샴페인을 들고 노래를 불렀다. 모두 함께 손잡고 춤추고 웃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며 이야기를 이었다. 그러다 수가는 아버의 형에게 여자친구가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는 편지를 써서 물어보겠다고 답했고 수가는 형이 상해에 오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수줍게 말을 건넸다. 아버가 배체에 땀을 닦아주며 집에 가자고 하자 수가는 자주 놀러 오라고 권했다. 이튿날 아버의 아버지는 방 안 유리판 밑에 놓인 형의 사진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는 향왕에서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버에게 절대로 편지에 답장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다. 한 달 뒤 아버에게 다시 형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에는 동생인 아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해에 이탈리아어 학원이 있는지 물었고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형은 향왕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해 회해로 소금로 교차로 일대를 작은 러시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달걀 파는 집과 옛 신문사가 있다는 내용도 적어보냈다. 아버가 편지를 읽는 도중 아버지가 갑자기 편지를 빼앗았다.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편지를 움켜쥐고 격분하며 아버에게 한 시간 동안 벽구석에 서게 하는 벌을 내렸다. 아버의 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강하지만 보통은 아버를 불러들여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마음이 불안정하니 곤란을 만들지 말라고 타일렀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칼라스의 기사를 책 속에 끼워 보관했다. 아버는 음악이나 이탈리아어에 대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버는 매일 밤 서재를 지날 때마다 책상 앞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버지는 때때로 아버에게 소금로에 가서 상해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담배 가게에서 담배 가루를 사오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리상이 있는 청년이면서 생계를 꾸릴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아버를 안타까워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온몸을 정장으로 꾸미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모습이 불쌍하단 것이었다. 아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큰 아들을 바라보며 어떤 재능이 있는지 물었다. 회사 기층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승진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 관리직이 되면 견문도 넓어지고 좋은 고객부터 까다로운 고객까지 여러 사람을 만나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매일 멋진 옷을 입고 거울만 보며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다고 꾸짖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남자가 사업을 하려면 진심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러준다. 아버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스스로가 어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며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아보가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가 차로 아보를 데리고 나가 간식을 먹곤 했다. 조금 자란 뒤에는 서남로에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지만 예전에는 큰 공장 여러 곳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 이제는 회사 사진을 찍는 것 외에는 할 일이 거의 없었다. 회의 참석 등 바깥 활동은 모두 큰아버지에게 맡기고 매달 리자를 받아 생활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역할은 집안의 돈함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열쇠를 꼭 쥐고 돈 한 문을 여닫았다. 최근 몇 년간 식품이 부족했지만 할아버지 집안은 계획 배급 정책에 따라 매달 표증으로 검은 밀가루와 잡곡가루, 고구마를 구해왔다. 일꾼에게 야채죽과 호박국수를 끓이게 하고 두 분의 큰어머니가 번갈아 작은 빵과 케이크, 구이요리, 감자 샐러드 등을 만들었다. 이 큰 집은 매주 암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닭, 오리, 생선, 고기, 달걀 등을 구매했다. 해외 친척들이 식품을 계속 우편으로 보내왔고 파스타, 토마토 소스, 통조림 기름, 커피, 코코아, 연유 등은 대부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상해에 텔레비전이 보급된 것은 1980년 전후이고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해 시내에 텔레비전이 300대 정도밖에 없었다. 1960년에는 서남로 거실에 이미 전자관 텔레비전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한번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온 청년은 비행머리에 접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수리비를 주면 청년은 돈을 두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고 바지는 더욱 꽉 끼게 되었다. 아버 곁에 있던 여동생들은 수줍은 듯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청년은 주파수 조절 방법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그 당시 텔레비전 채널은 하나뿐이었고 영화 상영 일정과 거의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는 방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서남로 텔레비전 앞에 몰래 갔다. 거기에는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 할아버지는 오늘 화가 나서 온 가족의 텔레비전 시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넓은 거실 문마다 누군가가 몰래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날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각각 비싼 14등급 라디오를 샀다. 이 라디오로는 국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이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알리고 할아버지는 반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였다. 고모가 서남로에 이사 오면서 집안에는 모순이 늘어났다. 큰아버지와 삼촌 집은 방 개수와 가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고모까지 이사 오면서 더욱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는 방 한 칸을 양보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싫어했다.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텔레비전 속 흑백 화면이 바뀌며 한 청년이 나와 표준적인 상해말로 방송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한다. 청취자 여러분, 60년대와 7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왕아씨에 대해 소개한다. 왕아씨는 호생의 전 여자친구

매서의 동료였으며 결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닌 인물이다. 어느 날 밤 왕아 씨와 그의 남편 균경은 저녁밥을 먹고 그냥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던 왕아 씨는 자신의 지루한 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균경은 그런 왕아 씨의 모습에 짜증을 내며 다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왕아 씨는 아이가 있지만 키운 보람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시 부모님이 키워주신 아이라서 갑자기 곁으로 데려와도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왕아 씨는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한 마음을 드러낸다. 균경은 이 이야기를 끊고 시골 작은 아버지가 봄나들이를 가자고 했으니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왕아 씨는 두 사람만 가는 것이냐고 묻고 세 사람도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왕아 씨는 연애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끌벅적하게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갈 사람을 고르기 시작한다. 깡총재 부부를 초대해 마작을 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왕아 씨는 강 부인이 너무 달라붙어서 짜증난다고 말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리리를 부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왕아 씨는 리리가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침내 강 총재 부부를 초대하기로 결정한다. 균경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만류했지만 왕아 씨의 고집에 결국 따르게 된다. 균경은 자신은 출근하면 저승말을 듣고 퇴근하면 아내 말을 들을 뿐이라고 털어놓는다. 왕아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왕아 씨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니 외출할 때도 꼭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호칭을 바꾸면 자신도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이야기했다. 약속한 날이 찾아왔다. 늦은 겨울, 가벼운 비가 내렸다가 구름이 걷히며 날씨가 좋아졌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강청재는 이 봄나들이가 마치 진한 치즈케이크 한 조각 같다고 이야기하며 천천히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느린 기차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은 기차 안이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의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 환한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2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우리 계속되는 이런 자문에 의하면 나는 머리가 오지럽습니다. 또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혹은 실면증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러다 치매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서 그런가 보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로령화에 들어서면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0: 네.
1: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우리 60살 되면은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라는 거 해줬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지금은 환갑잔치라는 게 없습니다. 왜서? 대부분 60세 이상이니까. 예?
0: 네.
1: 그에 따라서 우리 인류가 장수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대에 오는 특히 노화성 질병, 퇴행성 질병으로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대뇌에서 오는 퇴행성 질병입니다.
0: 네.
1: 예, 나에 따라서 뇌세포가 많이 죽어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정상적인 성인이라 할 때는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0: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정상적으로 한다 해도 하루에만 해도 5만 개 내지 10만 개인 뇌세포가 사망됩니다. 그런데 늙음하게 들어서면은 이런 뇌세포들이 사망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현대의학에서 연구한 데 의하면 우리 그 해마체 부분에 우리 뇌조직에는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체 부분에 있는 뇌세포, 특히 기억력을 책임진 뇌세포입니다. 해마체 부분의 뇌세포는 이 선징외에서 발생하는 뇌세포는 기억력을 책임졌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이런 뇌세포는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링게랍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제가 거니 보시 나는 저는 몇 달 먹었습니다.
0: 예.
2: 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2: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이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2: 네,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침침하던 게 지금 많이 나고 혈압이 엄청 안 돼가지고 그러던 게 지금 엄청 잘 되니까 오지근증이 해결되고 경력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손발이 느리고 마법이 자꾸 오던 게 그게 많이 해결되고 결국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게 지금 다리에 힘이 오는 것 같습니다.
0: 그럴 겁니다.
2: 예, 그러니까 나 다리가 지금 끄덕끄덕 들기면서 걷기 좋은 거라단 말입니다.
0: 네.
2: 이전에 내 먼 거를 못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시장도 잘 돌아다닐 수 있고, 나가 활동도 잘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그리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니까, 소변이 자주 해결되니까 지금 다음 그날 다시 해서 좋습니다.
0: 맞습니다.
2: 예, 결국 저기, 잠을 영 잘 잔다.
0: 내가
2: 예. 못 잤는데, 지금 잘 자, 잠 잘 잘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네, 약이 그래.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이번에 또 들어보니, 방송 들어보니까, 할도 영 좋습니다. 예.
0: 할도 최고로 좋은 우리 할도입니다.
2: 예, 약도 많이 주고, 돈도 꽤 주고 하니까, 이번 할도에 장가에서 약 좀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리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네.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3: 예. 내가 근에 보시안 먹고서를 좀 자문하려고 합니다.
0: 예.
3: 내가 근에 보시안을 모든 한 석 달쯤 이렇게 써봤습니다.
0: 네.
3: 보면은 막 오지름증이 나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영 이렇게 힘 못 쓰고 그렇게 고생하다가서니 입건이 버시안 먹으니까 오지름증도 많이 났고 혈압 조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예, 그리고 밤에 자지 못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 자지 못하고 영 고통 많이 받다가서니 이것도 예, 많이 나아지고, 예.
0: 네.
3: 그 다음에 섭에 용 잦았습니다.
0: 네.
3: 섭에 잦아서 밤에 예, 몇 번씩 일어나던 게 이 약을 쓰니까 섭연도 많이 젖어지고, 예, 어두운 상적이 됐습니다.
0: 그 방면에서 비뇨기계통 골과 방면에서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3: 예, 그리고 예, 허리 다리가 영 아파가지고 걷기랑 영 힘들었습니다.
0: 예.
3: 근데 이거 허리 다리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단 말입니다.
3: 예. 특히는 혈압 조절도 잘 된 것 같습니다.
0: 네.
3: 혈압이 항상 온정되지 않아서 얼굴 내리고 하던 게 지금 혈압 조절도 예, 잘 되었습니다.
0: 혈압이 너무 낮거나 혈압이 너무 높거나 해도 뇌세포가 다 죽어나갑니다. 예. 이래서 예. 이 건뇌보신환이라는 약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한 약이기 때문에 혈압도 조절이 잘 됩니다.
3: 아, 그럴 것 같으랍니다. 어쨌든 이 약 쓰니까, 예, 모든 방면이 영, 저기, 잘 치료되고.
0: 맞습니다.
3: 정신 납니다.
0: 예.
3: 밥 다 먹고, 예.
0: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3: 예, 예. 이 약이가 정말 나에게 영을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번에 활동기가 영 좋습니다, 예.
0: 예.
3: 그래가지고, 지금 15가구 싸려고 합니다.
0: 예. 우리 약국 예. 전화에다 전화하셔서 배달을 받으십시오. 예. 이렇게 예. 전화하신 분들 Q10 두통시 드립니다.
3: 네.
0: 예.
3: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0: 저는 모수산에 와서 지금 왜 근리보산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이 보산 쓰기 전에는 미네메교 그 피곤하고 그래 한참 나가지 못했습니다.
1: 예.
0: 다른 미네메교는 걷지 못하니까 그런데 근리보산이 좀 쓰니까 예. 지금은 좀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1: 예.
0: 그렇게 계속 거의 빙하던 게 좀 빙하지 않고 예. 그걸 더 쉬어서 거의 못하던 게 좀 더 쉬어요.
1: 예.
0: 근데 이거 매일 효과에서 15가루 싸서 또 쓰라고 한다.
1: 예, 보조금이 나갈 때 싸놓으십시오. 그럼 약값이 절반 이상으로 누거집니다. 예, 절반 이하로 누거집니다.
0: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는 건리에 보신 한을 저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어째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맹감, 이, 놓고 위엔가 아까 이, 그런 녹음 왔답니다.
1: 예.
3: 그래서 한 두 주일을 거기서 저 맹감 점점 주사를 맞았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심장도 예, 좋지 않습니다.
1: 예.
3: 뭐 소리 나도 놀라고, 그 다음에 큰 소리 쳐도 놀라고, 예, 이랬단 예. 말입니다. 그 어떤 때는 막 가슴 막 다, 막 답답해서, 심, 저, 두드립니다.
1: 예.
3: 예, 이래서.
1: 뇌경색이 왔다 할 때는 먼저 심장부터 나쁜 겁니다. 심장하고 혈관은 다 이게 한 개토입니다. 예, 아, 그래서
3: 그리길래 좋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이 건네 보신 하는 저는 한석달 넘었었습니다.
1: 예.
3: 예, 그런데 확실히 이게 그런 효과도 빠르고 용도 없습니다.
1: 예. 예.
3: 가슴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두드리던 게 막 이렇다 말입니다. 지금.
1: 심장의 기를 보충해주고 피가 모자라던 걸 보충하고 그 다음에 심장 이런 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 피를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심내혈관 계통의 첫 번째로 좋아야 내 조직이 좋아집니다. 이래서 그런 치료가 네. 다 들어간 약입니다.
3: 아, 그것이 그래일래 여기 효과 예. 빠르고 예. 그 다음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뇌경색으로 후유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팔다리가 예. 시원치 않다거나
3: 예.
1: 어느 장애 있다거나 기억력 장애 있다거나 많은 이런 뇌경색 후유증이 다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이런 뇌경색 후유증 치료에서 아주 좋은 효과 봅니다.
3: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거 좀 한 여러 가구 많이 좀 해봤자 그래요.
1: 네, 뇌경색이 있다는 좋습니다. 분들 이미 중풍 왔던 분들 장기적으로 네. 잡수시오. 그럼 첫째 재풍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둘째 그 후유증 치료가 빨리 그 해결을 봅니다.
3: 혈관인 최고라고 봅니다.
1: 예, 맞습니다. 그 이 두중이라면 네. 우수리라면 들어가면 혈관이 굳어져서 땅땅하던 게 나른해지고 탄성이 좋아지면 혈류량이 많아지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예.
3: 네.
1: 네. 치료 잘하시죠.
3: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4: 선생님, 이 건리보시 안에 한 가지 더 한번 합시다.
1: 예.
4: 이렇게 저기 간염이 무슨 이형간염이라고 있습니까?
1: 예, 을형간염, 시형간염.
4: 예, 이형간염이라고 소리 어제 한 입도 해체지고 예,
1: 예.
4: 하고 예. 그리고 그래서 예, 형 유리색이 나는 것처럼 그렇다는데
1: 예.
4: 그런데 이 소변으로 또 예. 단백이 나간단다.
1: 예.
4: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간염, 영간염에도 써도 일 없는가 문의를 해달란다.
1: 우리 이깔, 빈깔 이런 거 말하는데 소변에 담배꽃이 나간다 할 때는 간하고 콩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선, 간선, 중예선 이를 붙여 말하는데 콩밭이 기능꺼서 문제 생겼단 말입니다. 이 약은 직접적으로 간하고 콩밭이 모든 기능을 조절하면서 머리에 충분한 정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깔이든 빈깔이든 또 이깔로 인해서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그렇게 입도 해지고 깐양복항이란 게 생기면서 눈도 깔깔해지고 눈에 또 많은 병이 생기고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어지럽고 뇌 세포가 빨리 마르고 이런 모병이 생기는 원인을 치

0: 하는 이야기 때문에 인갈 빙갈 그 다음에 각종 신염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쓰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나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예, 선생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꼭
0: 예.
1: 하라고
0: 그랬는데 예. 무대할 때 있으니까 참가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지금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내 위축도 하고 자꾸 머리하고 손 떴네. 영역도 떨어지고.
0: 네.
3: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야, 지금 숨이 다 되지 않아가지고 이 건네보시오 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0: 어쨌든 머리를 떨고 손을 떨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이게 다 내 세포 뇌에 있는 신경 세포가 죽어나가면서 우리 이런 운동 신경을 지배 잘못한단 말입니다. 예. 때문에 이 약은 머리 떨든 머리를 잿머리를 떨든 손을 떨든 온몸을 떨든 이런 신경이 손상받아서 오는 질병에서 첫째 먼저 골라야 될 약입니다. 이 약을 한 반년씩 쓰고 보십시오. 예. 손 떨림, 머리 떨림, 온몸 떠는 파킨슨병 확실하게 나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 아, 그럼 오늘 좀 배달 받다고요?
0: 예, 다른 약으로는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비타민 B1에다가 B2를 말합니다. 여기에다 건 서약입니다. 예. 신경영양제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이 건네보시면 순중약이죠. 예. 두 가지를 합해서 반년만 쓰고 다시 전화 주십시오. 확실하게 나섰다는 소식이 있을 겁니다.
3: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머리에는 많은 뇌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티라는 게 있습니다. 해마체의 이 부분에 신경세포가 주로 기억력하고 또 무슨 거 책임졌는가? 휴지, 냄새를 맡는 책임을 졌습니다. 이 주위의 뇌세포가. 우리 건뇌보시환을 쓰게 되면은 냄새를 모르던 사람들 냄새를 맡을 수 있음과 동시에 기억력이 같이 좋아집니다.
2: 네.
0: 왜 그런가? 이 해마체 뇌신경세포가 재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활성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재생, 활성. 우리 지금 현대의학의 연구에 의하면 다른 뇌세포는 재생이 잘 안 됩니다. 본래 갖고 가지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죠. 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워서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체 부위의 뇌세포는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생이 되는 시간이 반년,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을 꼭 반년 이상 쓰라고 권장드립니다.
2: 네.
0: 그래서 이렇게 뇌세포가 특히 해마체 기억력을 책임진 뇌세포가 재생이 되자면 반년 내지 1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이 약을 꾸준히 반년 이상 1년 쓰고 보면은 확실하게 기억력이 돌아오는 게 이 원인입니다. 이 해마체 주위에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재생이 된다. 따라서 뭐에 해결되는가?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2: 네.
0: 진짜 우리 기억력이랑 떨어진 사람들, 치매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냄새를 잘 모릅니다. 늙음하게 들어서서 나는 이게 무슨 냄새 나는지 모르겠다. 주방에서 싹 음식이 타서 탄내 나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2: 네.
0: 이 늙어서 그런가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해마체 부위의 뇌세포가 다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 건뇌보신환을 쓰고 보면은 기억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해마체 부위 뇌세포가 재생이 되고 활성화되면서 우리 이 냄새도 맡지 못하던 사람들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 네.
0: 그 외에도 모든 뇌세포가 활성시키는 것을 치료하는 건뇌보신환입니다. 뇌세포가 죽어가는 원인, 뇌신경세포가 전달이 안 되는 원인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액공급 부족이라든가 신경성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든가 그 다음에 우리 콩팥이 나빠서 충분한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거 전달되지 못한다라든가 또 극도로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이것이 다 우리 뇌신경세포가 죽어가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2: 네,
0: 이런 모든 원인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건뇌보신환입니다.
2: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 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2: 고기사 교고람.

0: 제소 진행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번 의료 활동은 특별히 약에서 약도 드리고 또 이 지금 세계적으로 형체를 보면은 약 자재가 비발에서부터 다 올라갑니다. 이래서 우리 이 오색 천연용지는 재배가 아이되는 용지로서 점점 우리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이런 그 추구가 높아지면서 아주 그 긴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약이 그 물량이가에 이래서 우리 이런 그 좀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이가 좀 셉니다. 혈압이 높거나 그 다음에 가슴이 항상 답답하거나 특히 우리 관심병이 있으면서 뒷가슴이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어깨박죽하고 어깨박죽 그 중간으로 해서 자꾸 그 키우는 사람들 이게 딱 골가병뿐만 아닙니다. 관심병이 있는 사람들이 반사통이 뒷잔등이 키울 때 맞습니다. 이제 그 부위를 해서의 그리고 앞에 와서는 우리 가슴뼈 그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단종실이라고 있는데 이게 심포징이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아픈 곳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근육이 뭉치거나에 이런 걸 다 풀어주고 경락을 열어주는 반석고고약이기 때문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증송하는 선물에 대해서의 그냥 그렇게 봐도 밖에 아닙니다.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부치문이. 써보고 효과 좋으면 더 사세도 되고 일단 이번 의대 활동에 약도 약을 더 드리고 약에서 약도 더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앓게 돼 있습니다. 그 앓게 된 질병 중에서 우리 현대 의학으로서 현대 기계 의학 그 기계 검사로서는 잘 검사해 내지 못하는 이런 경락 막힘이라든가 신경성이라든가 이런 기혈 부족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은 현대 의학에서 우리 진단이 아예 나옵니다. 그리고 눈이 자꾸 마르는 사람들, 잠이 아예 온다는 사람들, 머리가 어지럽다는 사람들, 특히 심줄문란이 생기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사람들. 이렇게 숨이 찬다 할 때는 우리가 검사해보면 심장에 있는 관성동맥이 거반 70%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나도 지금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간열이 좀 센지 뭐 그냥 눈이 늘상 뿌옇게 보이고 깔깔하고 많이 건조하고 뭔가 건조하고 피 많이 됐습니다.
2: 네.
3: 그래서 지금 연기 감고 하고 먹은 후부터는 좀 효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효과 빠르대다 이거 먹으니까 나.
2: 네.
3: 먹어서 한 20년째 먹으니까 벌써 얘 눈이 빤하게 보이고.
1: 네.
2: 네.
3: 그리고 피 젖던 것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2: 네.
3: 거기다 드문드문 소변이 또 자꾸 새고, 급하고 창기형 견디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변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머리가 항상 기운하고 하루 남의 정신을 살다시 패했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게 좀 머리도 많이 맑아지고 정신이 납니다.
2: 네.
3: 예, 거기다 또 소화도 안 돼서 그냥 배가 이렇게 그냥 부딪하고 그리고 조금 먹어도 뱀비 자꾸 생겼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뱀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2: 네.
3: 그래도 뭔가 뭐 먹다 먹어보니까 계속 먹어보니까 정말 냄새 많은 이야기 좋았습니다.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2: 예.
3: 그리고 B25든 이야기지 뭔가 뭔가 오래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이야기니까 내가 지금 계속 먹자고 그랬네. 이제 부작용 없었대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2: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잘 그리고
3: 예.
2: 흡수가 잘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3: 예.
2: 에, 쓰게 되면 이런 효과 잘 본
3: 예.
2: 계속 쓰시죠.
3: 그래. 네, 예, 계속 그렇게 배다 오늘 배가 아파서 또 쓰겠습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은 항상 그 병원에 가서 좀 진단하고 치료해보자 해도 진단이 아예 나오고 그런데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은 두근 다거리고 눈이 이제 쫓겨온 것 같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게 제일 바쁩니다. 조금 뭐 일을 해보자면 숨이부터 차다 말입니다. 에, 이런 분들 우리 그 이 연기관 고복약을 쓰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증상이 싹 사라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
4: 이관 고복약 어서는 한 이제 1년 다 썼습니다. 어서는 그래 이 1년 동안 써보니까 해마다 그 봄이 눈이 그래서 피곤하고 눈 아래 깜빡대지 그건 쓰레기 자꾸 내려온다 만다 대낮에도 그래서 누군 그래서 굳이 뭐 밖에 서서 일어나겠는데 일은 못 하겠습니다. 그 눈 떠야 일은 굉장히 작년부터 먹으니까 나의 작년에도 그러하더니 어리니까 때 이렇습니다. 이야기 하여튼 간염이 좋습니다. 맥도 나지 피부도 좋아지지 제일 감기에 안 온다. 이하고 뭐 감기에 걸리고 죽지고 그다음 혈압이 올라가 간다. 나 원래 혈압이 먹진 않고 이렇게 혈압약은 먹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이리 민감함을 이렇게 신기해서 민감함이 마음이 좀 불참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것도 없을 때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야기 혈압약 공제를 잘할까 약이 용도 다 많은데 맥이나 밥도 안 먹지. 그래 네 이번에 우리 학생이 아주 영성한데 적게 써도 그 부러웠다 지금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2: 그래. 맞습니다. 습관 싸도 감사드립니다.
4: 예. 그래, 네, 여러분, 우리 하여튼, 어쨌든, 나는 계속 이해하고 계속 먹길래 해서, 이번에 또 싸겠습니다.
2: 네, 그렇게 네, 하시죠.
4: 그래, 거기다 싸놔도 됩니까?
2: 싸놔도 됩니다.
4: 예, 네, 알겠습니다.
2: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2: 때문에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진단이 없고 치료 방법이 없고 또 치료해도 이 약 먹으면 뭐 혈압약도 싹 끊고 세상에서 제일 최고 약이고 이런 과대선전이 들어간 약도 써봤는데 아예 혈압약을 뭐 끊는 것 같아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예, 이전보다 혈압약을 더 가량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 그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부름이 아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전도 하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진단이 아예 나오고 나는 아대로 계속 아프고 치료해도 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러던 분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을 추천드립니다. 예. 항상 이 발뒤축이라면 아픈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되도 발뒤축이 아프거나 누워 잘 때도 심지어 발뒤축이 아파서는 잠에서 깨나게 되고 장단지가 쥐어올라오고 다리가 뻣뻣하고 입은 마르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는 어지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인가 그 다음에 또 혈압은 혈압대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분들 보면 가슴은 답답하고 약을 쓰는데 효과 없다 이럴 때 우리 연기관 구복액 선택하십시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다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산입니다. 오늘 시간은 당신은 몰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련한 마음을 노래 담아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이 곡을 이슬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입니다. 꿈을 향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이 노래로 오늘도 용기 있는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남녀 사연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여서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을 열어가 찾아옵니다. 따뜻한 경제와 행복을 전하는 이 곡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권석 작사, 최학산 작곡의 금수광상 장배산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배산의 모습을 담은 이 곡에서 연변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입니다. 노래하며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문보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다면 작사 리하 작곡의 귀향길이 찾아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따뜻한 노래로 그리운 것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에 그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는 이 곡을 통해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다한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흥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최하기

유난히 높고 푸르러진 가을 하늘.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고도 빈손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계절인 가을. 별을 내어주고 열매를 내어주고 나뭇잎마저 하나둘 내어주면서 그렇게 텅 빈 들판에 서서 다음 봄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비 오고 나서야 알게 되는 넉넉함. 가을은 그걸 가르쳐주는 계절인가 봅니다. 그래서 가을 여행은 무언가를 채우러 가는 길이 아니라 조금 비워두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여행은 이 계절에 더 잘 어울리겠죠. 가을 여행은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푸른 하늘 한 조각, 한 줄기 바람,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들판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문득 떠나보는 가을 여행 어떠신가요?

자, 오늘의 관광 정보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연결시 관광 열기가 계속 오르면서 연길 인기 간판벽 앞은 인파로 가득했고 변경도시 연길은 매일 관광객 흐름 고봉기를 맞았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연길 인기 간판벽 구역은 불빛이 찬란했고 도로 양측에는 오성 붉은기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선명한 중국홍과 화려한 도시 야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거리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차량과 인파가 어우러져서 생생한 휴가 풍경구를 그려냈습니다.

상권 내 중저로 수입 상품 슈퍼마켓도 인기가 뜨거웠는데 관광객들은 진열대사를 오가면서 특색 간식과 기념품을 구매하면서 변경도시 특유의 상업 매력을 느꼈습니다. 북적북적한 거리와 짙은 민족 풍정은 관광객들이 연길의 독특한 매력을 몰입형으로 체험하게 했습니다. 연휴 기간 연길은 민족문화, 상업소비, 야간유람 체험을 깊이 융합해서 문화관광소비 활력을 꾸준히 발산했고 각지의 관광객이 변경도시에서 즐겁게 국경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늦가을의 10월 벼밭에서는 향기가 퍼집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화룡시 광동촌은 추수절 주제 행사를 바탕으로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명소를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관광구는 무형문화유산을 핵심으로 수공예 체험, 학습연구 실천, 가족 휴양 등 다양한 업태를 융합시켜 관광객들이 조선족 농촌만의 독특한 매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인수로 관광객 5만여 명을 맞이했고 국경 지역 농촌 관광 열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논밭 관광 기차가 이랑 사이를 오가고 학습 연구 기지에는 도시의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의 8개 시현의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뿐입니다. 연변의 창작 노래 가사에 장백산 아래 과수나무 줄지어 서 있네라고 불려 있지만 오늘날 연변에는 줄지어 선 것이 과수나무만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봉산업단지에는 검정기버섯 균봉이 가지런히 쌓여있고 6억 5천만 개의 균봉이 3만여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라시에서는 유기농 콩을 폭넓게 재배하고 우량종자 보급 면적이 100만 부에 달합니다. 2025년 우리조 전체 식량 생산량은 38억 9,600만 건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 있는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살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우수한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와 분야에 종사하면서 국경지역 일대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방을 쌓고 물을 산비탈로 끌어올리자며 사람의 힘으로 강물을 높은 산으로 올렸다면 지금 연변은 개방의 문을 활

활짝 열고 바다와 멀지 않은 혼추는 항구를 기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성장하고 대개가 전세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동남아시아에 직접 도착합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상품은 먼 바다로 나아가는 연변 사람들의 분발에 나가는 정신은 6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는 15기간의 국경을 흥하게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며 국경을 안정시키고 변방을 튼튼히 하는 모범구역을 만들어내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안정이라는 글자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하나하나, 현 하나하나가 차근차근 쌓아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연변주 민족사무위원회 방국동 부주임은 연변은 전국 민족단결진보창작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 선정된 뒤 벌써 다섯 차례나 이 영예를 얻었고 두 차례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국가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동문인 변영화가 모교로 돌아와 2026회 졸업식에서 붉은의 변강 비춘회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젊은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면서 변방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의 변강을 비춘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산을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은 통하고 과일은 있고 쌀 향기 퍼지며 떠났던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선율은 연변 8개 현시의 새 모습을 비추며 언제나 여러 민족 군중의 소박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변방의 땅에서 살림이 갈수록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천부적으로 뛰어난 생태자원과 우수한 벼 재배 기반을 바탕으로 가을철 광동촌의 전원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답고 생기 넘쳐납니다. 국경절 연휴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가을 풍경을 구경하며 농촌의 추수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특색 있는 논밭 소기차를 타고 구석구석 이어진 논길을 따라 천천히 달리면서 온통 금빛으로 물든 전원 사이를 지납니다. 길가에는 파도처럼 펼쳐진 벼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논밭의 풍작과 화목한 농촌, 가을 정취가 가득한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북방, 변방, 농촌만이 지닌 가을의 시적 운치와 풍작의 기쁨을 생생하게 느껴봅니다. 최근 몇 년간 광동촌은 우수한 쌀을 주도 산업으로 삼아서 현대 농업 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쌀 품질과 산업 부가가치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원 생태 자원을 깊이 발굴해 농업으로 관광을 촉진하고 관광으로 농업을 흥성시키며 풍작의 논밭을 특색 있는 농촌 문화 관광 장소로 탈바꿈시켜 논밭 관광, 전원 휴양, 가을거지 체험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농업과 관광이 융합된 발전 모델은 식량 풍작이라는 근본을 지키면서도 농촌 문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해 풍작의 들판을 인기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어 변방 아름다운 농촌은 사계절 내내 볼거리가 있고 가을에 그 아름다움이 더해지며 농업 생산 증대, 농촌 미관 개선, 군중 소득 증가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0: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조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문화유산은 어떤 것인가요?
1: 네, 오늘은 음력 9월이 셋이 풍속에서 한로와 산강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한로는 양력으로 10월 8일 무렵이 되는데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로 무렵에는 국화가 한창이라 국화꽃을 가지고 국화전을 붙이고 국화들을 담그는 좋은 계절입니다. 또 산 등성이마다에 단풍이 물들어서 어디를 가나 그림 같은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계절이지만 농촌에서는 추수를 마무리하느라고 바쁜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농가에서 추수 때문에 바삐 보낼 시기일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1: 입추가 지나고 춥을 거치며 가을이 점차 깊어지면 연한 그런 서리가 내리는 한로절기가 다가오는데 이 한로절기는 24절기 중에서 17번째 절기로서 남기온이 점차 낮아져서 공기 중 수증기가 차가워지며 풀과 나무 잎에 흰 이슬로 맺히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0: 네, 이 절기의 특별한 특징은 있을까요?
1: 네, 한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늘이 높지만 이슬이 차가워지면서 서리로 변하기 직전이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무더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이 정취를 더해줍니다. 연변의 산야는 한로를 기점으로 더욱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이게 되는데 산에는 단풍이 붙고 노랗게 물들고 들판에서는 곡식이 알이 꽉 차서 풍요로운 가을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0: 예, 한로가 지나고 나면 자연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까?
1: 예, 예, 사람들은 한로가 지나면 가을이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로가 되면 기온차가 커지면서 자연의 모든 것들이 성숙하고 결실을 맺습니다. 과일은 달콤하게 있고 각종 곡식은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며 들과 산은 풍요로운 생동감으로 가득 찹니다. 또한 공기가 건조해진 절기 특성상 사람들은 몸을 보호하고 수분을 보충하여 가을 건강을 챙기는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0: 네, 이런 절기는 한마디로 어떻게 개괄하면 좋을까요?
1: 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연의 변화를 느끼고 한 해의 노력으로 돌아가며 결실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평화로운 연변의 가을 풍경 속에서 한로의 정취는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높은 하늘, 물든 단풍, 차가운 이슬, 부드러운 가을 바람이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조용한 가을의 운치를 완성합니다.
0: 네, 한로 참으로 이제 차가운 이슬이 맺히는 계절이지만 결실과 풍요 또 평온함을 품은 아름다운 절기인 것 같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속에서 자연의 섬리를 느끼고 소중한 일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로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어서 소개해 주실 절기는 산강절기겠네요.
1: 네, 산강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산강은 24절기 중 18번째 절기로서 매년 양력 10월 23일이나 24일경에 뜨는데 태양의 환경이 210도에 이를 때 찾아옵니다. 이름 그대로 서리가 내린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기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밤에는 수증기가 엉켜 첫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절기랍니다.
0: 예, 상강의 삼후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요?
1: 네, 옛 사람들은 상강부터 립동사의 기간을 월식 삼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서후는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아먹는 제도로서 승냥이들이 겨울을 나기에 산짐승을 잡아서 쌓아두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 시기를 여겨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후에는 토목이 누렇게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가을이 깊어져서 풀과 나무의 잎이 누렇게 변해 떨어지기 그런 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루에는 겨울잠을 자는 벌레가 모두 땅속에 숨어든다고 했는데 벌레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모두 땅속으로 숨어들고 자연이 고요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0: 예, 상강절기가 지나면은 날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1: 네, 상강은 일교차가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낮에는 좀 따스한 것 같지만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뒤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도 밤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첫 얼음이 오기도 합니다. 기상학적으로는 가을에 처음 내리는

0: 결의를 도상 또는 이런 설이라고 부르며 봄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설이 설이를 종상이라고 하는데 상강 무렵에는 국화가 피고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상강에는 어떤 풍습이 있는지 또 이 시기에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0: 예, 상강절에는 감을 먹고 국화를 감상하며 국화를 마시고 단풍 나들이를 즐기는 풍습이 있습니다. 감 먹기를 보면 이 시기 감은 완전히 익어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상강에 감을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상강에 감을 먹으면 겨울에 콧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 속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감상을 말하면 상강 무렵 북한은 활짝 피기 시작했대 때문에 그 옛 사람들은 곳곳에서 북한회를 열고 북한을 감상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단풍 구경을 말하면 상강에는 단풍이 설정이 된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산에 올라 단풍을 감상하고 시를 짓는 것이 옛 문인들의 풍류였습니다.
1: 예, 상강이 그렇다면 농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0: 예, 상강은 추수를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상강 무렵이면 겨울을 타작하고 감이나 밤을 거두며 고구마와 땅콩을 캐는 등 가을 거절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시 풍속집 동국 세시기에는 상강 무렵이면 들판이 곡식을 다 걷어지고 장터에 곡물이 풍성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상강에 내리는 서리는 다가올 추위를 예고하고 하는 겨울이 전명사로 여겨져 왔으며 농부들은 보리파동 등 겨울 준비에 분망했습니다.
1: 네, 상강과 관련된 별미는 속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상강과 관련된 속담이 여러 가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강이 지나면 나달이 재구실을 한다는 속담은 곡식이 상강 무렵에 수확되어 알이 차고 질이 좋다는 뜻입니다. 상강이 지나면 고등어가 살이 오른다는 속담은 산 기운이 돌면서 해산물이 맛을 더한다는 의미이고 상강이 거둔 곡식은 이듬해까지 간다는 속담은 늦게까지 잘 익으면 곡식일수록 저장성이 뛰어나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오늘날 이 현대에서는 상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0: 예, 현대인에게 상강은 달력에 특히 표시되지 않은 체감으로만 느껴지는 절기일 뿐입니다.
1: 예.
0: 그러나 옛 풍속에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강은 양의 기운이 물러가고 음의 기운이 자리를 잡는 시기로 사람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을 단단히 해야 하는 때입니다. 겉으로는 단풍이 마지막 빛을 내면서 화려함을 남기지만 속으로는 고요히 겨울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상강 깨워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변문화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문이신 박용렬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세시풍속으로 보는 우리의 문화유산 9월의 세시풍속 한로와 상강절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팔로와 상강. 아, 상강은 돌아봄의 시간이라고 해도 될 듯합니다. 한 해의 로고와 결실을 돌아보고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또 단풍을 구경하면서 가을의 마지막 정취를 만끽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차분하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리는 상강, 화려한 단풍의 아름다움과 겨울을 예고하는 차가운 기운이 공존하는 계절인 듯합니다. 깊어지는 계절의 흐름을 느끼면서 일상 속 평온함을 간직하시고 건강한 나날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행 가이드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명소를 보는 것도 좋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과 예상치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또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이죠.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정천용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요즘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주부님들은 옷장도 정리해야 하고 겨울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학용품이나 집안 살림도 다시 점검해야 하겠죠. 네, 게다가 김장 준비, 겨울 난방 준비까지 겹치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 텐데요. 오늘은요, 현명한 소비,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주부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요, 가정의 살림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 곳곳에 여름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선풍기, 여름 이불, 반팔옷,

무기향, 쿨매트등은요 이제 하나씩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반대로 겨울 물건은요 아직 깊숙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전기요, 두꺼운 이불, 가습기, 겨울 코트, 그리고 목도리 장갑 같은 것 말이죠. 요즘 산림 점검의 핵심은요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없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같은 물건을 또 사게 되고 또 안 쓰는 물건이 쌓이게 되죠. 그럼 먼저 옷장 정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름옷을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고요 겨울옷을 꺼내면서 올해 정말 입지 않은 옷을 따로 모아보십시오. 네, 기준은 간단합니다. 작년 겨울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인가? 그렇다면 올해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옷들은 중고로 팔거나 기부하면 공간도 생기고 작은 수입도 생겨나죠. 다음은 냉장고와 찬장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10월은 김장 준비, 가을 제철 음식, 겨울 비축 음식이 겹치는 시기거든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정리하고요. 있는 재료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장보기 지출이 확 줄어듭니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채 또 사는 것이 가장 큰 낭비입니다. 냉장고 문에 간단한 목록을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네, 그 다음은요 겨울 준비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난방용품, 이불, 아이들, 겨울옷, 가습기, 손난로, 또 보온병 등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추워져 그때 사느라면요 비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미리 목록을 만들고 세일 시기를 노렸다가 겨울용품 할인이 시작되면 바로 그 최고의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그 밖에 집안 곳곳에 숨은 지출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자동 결제되는 앱, 잊고 있던 멤버십,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 등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거죠. 한 달에 몇십 원씩 세는 돈이 1년이 되면 꽤나 많은 돈이 됩니다. 방금 주부님들의 가정 살림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살림을 점검을 했으니 이제는요 실전에 들어가야겠죠. 네, 오늘 준비한 알뜰 쇼핑 노하우는 꼭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골라봤습니다. 10월은 계절 상품을 노리기 좋은 달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과 채소는 맛도 좋고 가격도 낮습니다. 사과, 배, 고구마, 밤, 대추, 버섯, 시금치, 이 배추 같은 것들은요 지금 사서 저장해 두면 겨울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장용 배추와 무는요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가장 신선하고 가격도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여름용품은요 늦여름에 또 겨울용품은 늦겨울에 사면 훨씬 저렴합니다. 계절의 흐름을 거슬러 사는 것이 알뜰함의 기본이라는 점 알아둬야겠습니다. 다음은요 시장과 마트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요 전통시장이 유리할 때가 많고요 가공식품이나 또 생필품은요 마트나 온라인 전기배송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각각의 강점을 이제 살리는 거죠. 특히 전통시장은요 10월에 가을 특산물이 많이 나와서 둘러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요 흥정과 비교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그다음은요 장바구니 목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먼저 확인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적어서 가는 것만으로도 충동 구매가 크게 줄어든답니다. 특히 10월에는 김장 겨울 조미가 겹치기 때문에 목록이 더욱 중요합니다. 목록 없이 마트에 가게 되면은요 계획이 없던 과자, 음료, 세일 상품이 장바구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건 목록이 없는데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만으로도 지출이 달라집니다. 네, 그다음은요 단일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큰 용량이 항상 싼 것은 아니죠. 100g당 가격, 한 개당 가격을 계산해 보면 의외로 작은 용량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1 플러스 1, 2 플러스 1 행사는요, 단위 가격에 따져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온라인 쇼핑의 함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배송을 맞추려고 불필요한 물건을 추가하는 것은요, 대표적인 함정이죠. 또 최저가만 믿지 말고 배송비, 반품비, 품질 후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리뷰는 별점만 보이지 말고 또 사진 있는 후기와 최근 후기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가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일도 비슷한 가격에 다른 상품이 나타납니다. 네, 방금 주부님들이 가정에서 꼭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둬야 할 알뜰 쇼핑의 또 다른 하나의 노하우라면요, 포인트와 쿠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카드 포인트, 맵 버십 적립, 앱 쿠폰을 그때그때 쓰지 않고요, 모아서

큰 지출에 활용을 하다 보면은 체감자력 효과가 큽니다. 또 자동 결제가 되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는 것도 큰 절약입니다. 다음은 중국 거래와 나눔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아이의 옷, 장난감, 도서, 가전제품까지 중고로 사고 파는 것은요, 이제 자연스러운 소비 문화입니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공간과 돈을 동시에 얻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다리기 규칙을 써보는 것이죠. 이 고민이 되는 물건은 바로 사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보십시오. 다음날에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면요,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충동 구매 90%는 하루만 지나게 되면 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하루 자고 나서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왜 담았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 대체 소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체 소비. 꼭 새로 사야 하는지 빌리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밖에도 함께 사기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량으로 사서 나누면 단가가 확 내려갑니다. 쌀, 세제, 휴지, 김장, 재료처럼 소분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좋죠. 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만 활용을 해도 10월 생활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들 쇼핑은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봐야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음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현명한 소비를 위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네, 아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약은 린색함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절약, 린색함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이 절약은요, 나와 가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쓰기 위한 선택이 되거든요. 오늘 아낀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고 또 아이의 책을 산다거나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것. 오, 이것이 진짜 알뜰함입니다. 돈을 안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아끼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아끼는 것. 네, 다음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옆집이 무엇을 사는지, SNS에 누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는 나의 소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남의 소비를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말이 아닌데, 다만 이번 달에, 그렇죠, 이번 달에 무엇에 돈을 썼는지, 어디에서도 뭐 어디서 만족했고 어디서 후회가 되는지 간단히 메모해보는 습관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기록이 다음 달에 현명한 소비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씩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나를 위한 소비도 아주 필요해요. 모든 지출을 줄이기만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작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는 소비는요, 계획 안에서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알뜰 생활의 비결이기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은, 그리고 또 책 한 권, 꽃 한 송이 정도는 나를 위한 예산으로 정해두는 것도 나쁠 것도 없죠. 좋죠. 그리고요, 가족과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혼자 아끼고 혼자 참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번 달 목표를 정하고요, 아낀 돈으로 무엇을 할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 달은 외식 대신에 집밥으로 하고 그 돈으로 주말에 나들이 가자. 아, 같이 작은 계획이 가족

모두를 알뜰 생활의 동참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네, 방금 알뜰 쇼핑에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늦가을에 대비한 현명한 소비, 알뜰 쇼핑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명한 소비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장바구니 목록 하나, 영수증 점검 한 번, 하루 기다리기 한 번. 네. 그리고 또 작은 습관에 모여서 여러분의 살림을 더 넉넉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나요?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주부님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원기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돈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조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돈의 건강을 지키는 다섯 가지 좋은 습관과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어야 영양 흡수률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몸 전체가 쓰는 에너지의 약 20%를 사용합니다. 이런 뇌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두뇌의 힘을 높여야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학습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이 향상됩니다.

일관, 메트로 등의 자료를 토대로 두뇌의 힘을 높이는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건강한 식사입니다. 두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B11은 생선, 육류 등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안되고 치아에도 문제가 있는 노인들은 우유나 달걀 등을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뇌의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중요한데 달걀, 우유, 생선, 육류 등에는 우리 몸이 글루타티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테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남새와 과일, 호두 등 견과류도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설탕에 대한 욕구 줄이기입니다. 뇌의 특정 신경세포는 몸 안의 당분 수치가 치솟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들 신경세포는 구조와 모습을 빠르게 바꾸어 제2형 당뇨병 등 전반적인 대사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 대사 변화에 대해 세포가 받는 압력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 세포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뇌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 등 영양소를 이용해 아데노신3이란 형태의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매년 1%에서 2%씩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됩니다. 따라서 뇌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운동을 일정 기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량을 오히려 늘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조절하는 코르티솔 등 호르몬은 수면 부족에 따른 혼란에 매우 민감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명상을 하고 숙면을 취하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뇌의 성능을 높이는 것만큼 불필요한 주의력 소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습이나 일을 할 때는 25분에서 50분을 집중하고 5분에서 10분을 휴식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 절주,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보다 여러 건강 습관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와 심혈관 건강을 돕고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만 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빠르게 걷기처럼 심박수를 어느 정도 높이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건강에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남새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와 씨앗류, 생선, 올리브유 등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중심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과 과도한 당, 소금, 포화 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에 좋을까요? 생선에 들어있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은 뇌와 신경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식단에 적절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왜 뇌 건강이 나쁠까요? 지속적이고 심한 스트레스는 수면, 기분, 집중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등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독서, 글쓰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 정신적으로 도전적인 활동은 인지 기능을 다양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두뇌 게임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사회적 교류는 인지적, 정서적 자극을 제공하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모임,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것은 모두 치매의 신호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름이나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은 정도의 가벼운 변화는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 저하 갈성

생활을 방해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익숙한 일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가장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만성적인 수면 부족, 지나치게 불균형한 식사,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당뇨병 등을 피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건강식단이라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식재료로 꼽힙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는 어떤 음식에 곁들이냐에 따라 건강 효과가 달라집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올리브유는 심혈관병 위험을 줄입니다. 국제학술지 미국 심장학회지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유 두 스푼 약 7g을 먹었더니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폐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올리브유는 혈당 급상승을 막고 체중 조절도 돕습니다. 식사 전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체지방의 축적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되는 식재료인 올리브유와 특히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도입니다. 여름철 식탁에서 주목받는 도마도는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이롭습니다.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도마도를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률이 높아집니다. 활용법은 다양하지만 프라이팬을 쓰지 않고도 간단한 샐러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마도와 양파를 잘게 썬 다음 올리브유 한두 스푼, 소금과 후추 약간을 넣으면 샐러드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소량 추가해도 좋습니다. 두부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염증 제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와 건강한 지방을 함유한 올리브유는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부 반모는 84칼로리로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을 비롯한 비타민 E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염증 억제, 체중 조절 등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 속 항산화 성분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과 지방 덕에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므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 풍부한 남사의 영양소 흡수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리브유와 케일, 당근, 브로콜리 등도 궁합이 좋습니다. 이런 남사에는 비타민 A, E, K 등 지방이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케일과 브로콜리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남사는 생으로 섭취하면 일부 영양소의 흡수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두르고 프라이팬에 살짝 볶으면 남사의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 등의 체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풍미도 살아나 조리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공룡공군 장정승리 90주년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굳센 신념으로 위대한 행보를 이어간 장정의 용사들을 기립니다.
1: 장정의 길은 험난한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식량 부족으로 풀과 나무 껍질로 배를 달래야 했고 적군의 끊임없는 추격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0: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설사를 넘어야 했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지를 지나야 했으며 거센 급류를 헤치고 건너야 했습니다.
1: 자연의 험난함과 전투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영웅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안고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0: 우리는 그들이 남긴 장정길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팔자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인민의 행복을 지키는 여정 속에서 남긴 그들의 위대한 업적은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0: 생명으로 조국의 매 한치 땅을 지키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견뎌낸 선열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염견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염견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염견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염견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전원을 껐다 켜기만 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에도 관계에도 다시 시작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적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마음이나 감당하기 벅찬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하루를 다 보낼 때, 아이나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도 그렇습니다. 그 화를 품고 상대에게 돌진하기보단 일단 그 자리를 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죠. 일단 멈춤, 그리고 숨 고르기. 인생의 교차로에서도 삶의 모퉁이에서도 아주 가끔은 일상에도 강제 종료 버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경희의 글 달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은근히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뜨끈뜨끈한 긴 면발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을 수 있는 칼국수다. 가을비에 추적추적 내리는 오늘 저녁엔 뭘 해먹을까 궁리하다가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으며 분위기로도 그만인 손칼국수를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재료 준비가 좀 복잡하고 밀가루를 이기는 것도 힘들지만 오늘은 왠지 딱 칼국수를 해먹고 싶은 걸까. 나는 우산을 쓰고 마트로 향한다.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신 칼국수가 떠오르며 발걸음이 느긋해진다. 속을 시원하게 불어주던 엄마의 김치 칼국수는 구미를 당겼는데 밤마다 나는 나에게 차려진 한 사발의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까지도 사발 바닥이 드러나게 마셨지. 어느새 마트에 도착했다. 생생한 바지락 조개를 푸짐히 담고 애호박, 감자 네 알, 풋고추 몇 개를 사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먼저 소래에 바지락을 쏟아놓고 검정 소료 주머니를 씌워놓고 냄비에 물을 붓고 간장을 조금 부은 뒤 다시마 한 조각, 구운 멸치 10마리, 양파 반 조각, 무 한 토막을 넣고 육수를 만든다. 육수가 끓는 동안 밀가루 반죽을 한다. 칼국수는 육수가 넉넉해야 칼칼해 제맛 나기도 하지만 밀가루 반죽을 잘 익혀야 쫄깃한 면발에 최상의 칼국수 맛을 내지 않던가. 큰 솔에 밀가루를 소복이 붓고 물을 조금씩 뿌려가면서 뭉글뭉글 섞는 손놀림이 신난다. 오돌투돌한 반죽이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온목을 들썩이며 치대는 과정은 누구 봐도 예술이다. 오늘 오랜만에 밀가루 반죽을 하니 들리를 하고 오신 엄마가 밀가루를 반죽해 쟁반같이 둥글게 밀어놓고 그 위에 밀가루를 훌훌 뿌려가며 착착 접여놓고 썩썩 썰어서 설설 끓는 솥에 면발을 넣고 부글부글 끓이면 쫄깃하게 익어가던 추억이 떠오르며 엄마가 생각나 눈물이 가슴에 차올라 울먹거린다. 별빛 쏟아지는 여름밤, 모기 오지 말라고 숯불을 피워놓고 큰 둘레 멍석을 펴놓고 온 집안 식구가 엄마가 해준 칼국수를 마당에서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으면 숯불이 자우룩한 마당에 사랑이 머무는 행복이 가득 숨쉬고 있었다. 그 칼국수 한 그릇은 사는 시름 덜어낸 사랑의 충전 아니었을까. 추억과 함께 반죽을 밀대로 쭉쭉 펴니 금세 반죽이 큰 소래만큼 커졌다.

붙지 않게끔 밀가루를 뿌리고 착착 접어 도마에 놓고 칼로 썰어냈다. 다 썰고 몇 가닥을 펼쳐봤다. 붙지는 않았는데 꺾어진 부분이 나오고 굵고 약하고 면발이 고르지 않았다. 갓 지은 것들에 사랑이 있다던 엄마의 말씀이 떠올라 식구들이 퇴근을 림박에 하자고 밀가루 뽀얗게 묻은 면발을 툭툭 털어 소쿠리에 담고 감자와 애호박을 싹둑 썰어 아까 끓여놓은 육수에 넣고 바지락을 여러 번 씻어놓고 식구들 퇴근 시간에 맞춰 끓이자고 커피 한 잔 타가지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칼국수에 대한 추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20대 신랑과 함께 신사를 나갔다가 신사고 점심때 되니 칼국수점에 들어가 한 그릇 사서 둘이 한 그릇에 입을 대고 먹었던 일. 30대 겨울 길목에서 김치를 팔다가 너무 춥고 배고파서 옆 가게에서 파는 칼국수 한 그릇 혼자 시켜 먹다가 남편한테 발각돼 미안하던 일. 그 얼었던 몸을 풀어주던 칼국수. 40대 전국 조선족 어머니 수필 공모에서 금상을 받던 날 축하의 의미로 남편이 전날 밤 속고리를 우려서 육수를 내어 해준 손칼국수. 50대 남편과 함께 심양 남역 부근의 칼국수점에서 뜨거운 김을 후후 불며 차 시간에 맞추어 급하게 들이키던 칼국수. 2년 전 친구가 연길해서 화룡시까지 차를 몰고 가서 사준 소고기 고명에 계란씨를 실실이 늘여놓고 고수풀도 소복이 고추 기름도 담뿍 떠놓은 특별히 맛있었던 칼국수. 그날 배가 봉긋해지도록 먹은 칼국수 한 그릇은 내 삶의 정 한 그릇 되어 지금도 가슴을 덮여주고 있다. 훗날 나는 그 국수의 맛을 못 잊어 화룡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못 가고 있다. 이처럼 음식에 대한 기억들은 동행이나 장소, 그날의 날씨와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닐까. 단순한 먹기 위한 영양소 섭취가 아니라 돌이켜볼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리라. 또한 내가 장사할 때 옆집 아주머니가 금망한 칼국수라며 남비채로 담아온 담백한 멸치육수 손칼국수의 그 쫄깃하고 탱탱한 맛, 그 우정의 맛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집을 정하고 돌아오는 길. 허름한 식당에 들려 커다랗게 부친 해물전을 사이에 놓고 각자 칼국수 한 그릇을 차지하고 먹던 시름을 덜던 칼국수. 아, 칼국수는 순수한 느낌이고 소탈하다 나만의 느낌일까. 오늘 식구들의 퇴근을 기다리며 떠올려보는 칼국수 추억은 감회가 새롭다. 꼭 30년 전 겨울로 기억된다. 남편과 함께 모처럼 련계도 없이 친정집으로 갔다. 문은 잠그지 않았는데 엄마는 없었다. 우리는 깜짝쇠로 엄마가 오기 전에 칼국수를 다 해놓으려고 일손을 다 그쳤다. 그래도 그렇지 앞치마를 두르고 칼국수를 써는 남편의 리듬 맞춰가며 재빨리 놀리는 칼질에 놀랐다. 솥을 씻다가 바라본 느낌을 적는다면 마치 칼국수를 만드는 어떤 장인을 만났다 해야 할 것이다. 잘 반죽된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동그랗게 눕혀서 척척 접혀서 써는 남편의 정갈한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날 문안도 없이 뚝딱 갖춰놓고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진정집 가마목에서 엄마, 남편, 나 셋이 함께 먹던 칼국수의 맛이 절실히 그리워진다. 살다 보면 시장 모퉁이 허름한 국수집에서 칼국수를 먹고 싶을 때가 있다. 편한 사람과 나란히 앉아 별다른 반찬 없이 그냥 칼국수만 한 그릇 비워도 그날은 부드러운 일상일 것 같다. 길 가다가 손칼국수란 간판만 봐도 향수가 느껴져 들어가곤 한다. 딩동 소리 문을 여니 딸이 어쩌다 일찍 퇴근해 왔다. 어머니, 저녁 메뉴는 뭡니까? 바지락 칼국수다. 와, 비누 아빠들어 빨리 오라 해야겠습니다. 무작정 준비한 바지락 칼국수인데 때마침 네 식구 함께 먹게 되어 나의 일손은 재빨랐고 추억처럼 신명났다. 우리는 칼국수의 분위기에 맞게 낮은 동그란 밥상을 펴놓고 배추김치와 영채김치만 내려놓고 어쩌다 한 칼국수를 네 식구 동그랗게 앉아 맛있게 먹었다. 어쩌다 펴놓은 낮은 꽃밥상 위엔 붉은 가을 단풍잎처럼 행복이 붉게 타올랐다. 비오는 날씨에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 그것은 이제 돌이켜

떠올 추억과 행복한 기억이 담기는 음식이기도 하고 함께 둘러앉아 먹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음식의 진정한 맛이란 바로 이렇게 조미료를 통한 맛뿐이 아닌 그 속에 깃든 마음에 닿는 추억과 소중한 행복이 아닐까요? 계속해 박정화의 글 나에게 고마운 스승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그만큼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누가 당신에게 인생의 스승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아무런 주저 없이 부모님, 선생님, 배우자, 책이라고 거침없이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님은 자식을 가르치는 계몽선생이다. 커서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아주 평범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평범한 가운데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식에게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기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소학, 초중, 고중, 대학, 사회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 필요한 지식이나 사람 됨됨이, 개인 자질, 인간관계 등 면에서 자신을 잘 다져간다. 매 단계에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고마운 선생님들. 각자의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가. 배우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선생님이다. 학력, 성격, 애호, 가정환경 등 모두가 서로 가게 하지만 서로 만나게 되면 소중한 인연이다. 서로 고무경계해주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부족점을 채워가느라면 꼭 필요한 존재로 다가온다. 이는 서로의 삶에 필요한 스승님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준다. 인생의 스승은 우리 주위에도 많고도 많다. 훌륭한 스승이라면 책을 빼놓을 수 없다. 좋은 책을 읽으면 훌륭한 사람들과 담화하는 것과 같다고 사람들은 여유시간을 이용해 책을 가까이 하고 있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요즘 나온 전자책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다. 시대 발전이 우리를 어디에서나 수시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전자책. 휴대폰 하나로 여러 종류의 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자신의 성장의 폭을 넓혀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발전 가능성을 키워준다. 모두의 마음속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된다. 올려놓는 좋은 글, 좋은 영상 등을 통해 마음을 살찌워간다.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추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 또 우리에게 고마운 스승은 누구일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는 건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 풀리지 않은 일에 대한 정답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의 메시지도 시간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늘 고마운 스승으로 한 발자국씩 가까이 다가온다. 직장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동료들과 티격태격하면서 불쾌하게 지낸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대로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라고 타일러준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일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내려가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면서 옹졸한 마음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던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때 동료지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짐을 시간이라는 스승이 차분하게 알려주고 있다. 자식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다.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제일 어려운 고비가 사춘기를 넘기는 일이다. 사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내는 아이들도 많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애들이 사춘기를 넘기기 힘들어한다. 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아예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나 자신도 사춘기 아들을 두고 막무가낼 때가 많았다. 자주 아들의 기분을 보면서 말을 해야 하고 아들이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는 언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고민을 많이 했었다. 모두들 사춘기는 성장 중의 고통이고 그리고 성장 중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시기라지만 당시에는 정말 말도 못하고 자식 교육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타당한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안절부절 못할 때가 귀찮게 많았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사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 못할 고민 때문에 속을 끙끙 앓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누구나 부모가 되기 전에 자식 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다. 경험이 없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교육 방법을 모색해 가야 한다.
조용히 귀 기울여 생각을 더듬어 보니 가장 살복내 있게 우리를 가르쳐준 스승이 바로 시간임이 틀림없다. 비연교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사춘기에 겪는 모든 고통이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교훈이 될 수 있고 좋은 경험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이 머릿속에 선이 떠오른다. 사람이 성공하자면 굽은 길을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걷는 길마다 모두 자신에게 경험과 교훈을 가져다 준다. 이는 성공이 순풍의 돛단 격으로 쉴 수 없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굽은 길을 걸으면서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굽은 길을 걷는 가운데서 생각의 힘, 생각의 넓이, 생각의 깊이를 길러가야 한다는 것을. 시간은 사람들이 생활에 가는데 필요한 인내력,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주는 데 큰 몫을 담당해주고 있다.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일인 듯 하나 1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질 정도로 감감해져서 언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왜 그때 그런 사소한 일로 자신을 괴롭혔지 유치하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고웃음을 칠 것이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늘 스승이다. 어제의 시간은 오늘의 스승이고 오늘의 시간은 내일의 스승이다. 우리 모두에게 차려진 소중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주어 활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재부, 친구 등은 운에 따라 매 사람에게 소중한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시간은 누구에나 공정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잘하도록 생각의 성숙도를 늘려주고 생각의 깊이를 늘어주는 시간에 대해 고마움을 전달해줘야 할 것 같다. 시간이 우리에게 생활 경력을 쌓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만큼 우리도 시간을 사람 대하듯 소중히 다루어 자신의 꿈에 여물어 가도록 시간을 리드해 나갈 때 자신의 인생에 다채로운 색채를 더해줄 것이다. 내 곁에 시간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굳건히 지켜줘서 감사 마음이 든다. 시간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처럼 소중히 다루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배려라는 것도 새삼스레 느껴보게 된다. 이외에도 대자연은 어디나 아름다운 풍경으로 우리가 생존하는 터전이자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 옆에 머물고 있다. 천태만상, 일월성신, 높은 산과 큰 강, 꽃과 새, 벌레와 물고기 등 신기한 대자연. 사람은 대자연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미의 즐거움과 감화를 얻게 된다. 대자연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향수하게 하는 동시에 더 많은 계시를 준다. 일상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까이서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 해, 공기, 아름다운 산천 초목, 우리에게 수많은 깨달음을 주는데 정말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자연과 잘 어울려가는 것이 인간된 참된 도리인 것 같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훌륭한 스승들이 항상 옆에서 가르침을 주었기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막힘없이 해나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우러나온다. 나는 받은 것만큼 겸손함을 익혀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해본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요.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유영호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음악과 함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해가 지고 불빛이 켜지면 연기를 거리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채 반짝입니다.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정답게 오가는 발걸음, 우리 연기를 밤입니다. 이어서 1980년대에 황상동 선생이 작사 작곡하신 연기의 밤이요 보내드립니다.

푸르른 청춘의 흥취를 담은 가요. 김동어 작사, 최홍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준비했습니다. 김영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전에는 우편 시대죠. 먼 곳에서 오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내요. 서로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는데요. 우편으로 보내는 편지, 이제는 추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때의 우편 배달부의 형상을 생각해보는 가요. 김상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김유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는 정답은 없지만 매일매일 충실하게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황상문 작사 김창근 작곡의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에는 노동자 농민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구락부에 모여 문화생활의 한때를 즐기는 것이 크게 유행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연상케 하는 가요죠. 저혜송 작사 김종화 작곡의 구락부의 밤 보내드립니다.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목장에서 들리는 피리소리 들리시나요? 임여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목장의 피리소리 준비했습니다. 목장에서 일하시는 방목원들의 긍지감을 표현한 가요죠.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밑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책임감, 따뜻한 배려심을 배울 수 있는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아침 생활 습관에 관한 유용한 상식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친구들이 자주 겪는 칭찬과 질투에 관한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팽이의 끈적한 자국에 관한 과학 이야기를 탐구해 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노랑나비 흰나비를 들려드립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뭇가지의 배려예요. 숲속 한쪽에는 작고 여린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주변의 키 큰 나무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푸른 잎을 활짝 피우고 있었지만 작은 나무는 키가 작아서 햇빛을 적게 받았답니다. 그래도 작은 나무는 투정 부리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매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성장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강한 바람이 숲속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바람에 놀란 작은 벌레 친구들과 풀잎 친구들은 쉴 곳을 잃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죠. 바람이 너무 강해서 키 큰 나무들은 작은 친구들을 보호해주기 어려웠답니다. 작은 나무는 비록 몸은 약하지만 자기 잎과 가지로 작은 친구들을 감싸줬어요. 비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버텨주며 친구들에게 안전한 쉼터를 만들어줬답니다. 드디어 바람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나타났어요. 벌레 친구들과 풀잎 친구들은 작은 나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작은 나무는 남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몸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중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진정한 성장은 키가 크고 멋진 모습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자신이 작고 부족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전해주세요. 작은 마음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매일 아침 실천하면 몸이 튼튼해지는 생활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은 매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간단한 습관만 잘 지켜도 우리 몸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등교하거나 아침밥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함께 꼭 지켜야 할 건강 습관을 알아볼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맑은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밤새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팔과 다리를 펴고 몸을 풀어주면 굳었던 몸이 부드러워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생긴답니다. 셋째, 꼭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해요. 아침밥은 하루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소중한 식사로 공부 집중력도 높여준답니다. 넷째,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주세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니 내일 꾸준하게 실천해보세요. 네,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맑은 물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아침 이슬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은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몸을 활기차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들 맞췄나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공감하는 고민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바로 친구가 칭찬받았을 때 생기는 질투심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착한 행동을 한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받을 때 나는 왜 칭찬받지 못할까 하고 속상해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는 누구나 더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러운 마음을 질투로 바꾸기보다 배우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선은 친구가 칭찬받은 점을 잘 관찰해보세요. 그 친구의 좋은 점을 배우고 자신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도 멋진 모습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은 서로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비교하기보다 오늘의 자신이 어제의 자신보다 더 성장했는지 살펴보세요. 자신의 속도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별이 언니는 모든 친구들의 노력을 응원한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이런 바람 좋아요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달팽이의 끈적한 자국에 관한 자연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비가 온 뒤 정원이나 길가에서 천천히 기어가는 달팽이를 본 적이 있나요?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투명하고 반짝이는 끈적한 자국이 남는 걸 보고 궁금했을 거예요. 이것은 달팽이가 몸에서 분비하는 점액이랍니다. 달팽이는 다리가 없고 배로 땅을 기어갑니다. 만약 점액을 만들지 않는다면 거친 땅이나 돌에 배가 상처 입을 수 있죠. 이 끈적한 점액은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미끄럼막 역할을 해서 달팽이가 아무리 거친 곳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줘요. 또 점액에는 수분이 많아서 달팽이의 몸이 마르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답니다. 많은 친구들은 이 자국이 달팽이의 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점액은 물이 닿으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에서 천천히 말라서 투명한 흔적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 이 점액 덕분에 달팽이는 거꾸로 벽이나 나뭇잎에 붙어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작은 달팽이 하나에도 생존을 위한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다음에 달팽이를 보면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지점입니다. 연길 씻어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많은 환자들을 말죠. 잘 치료하고 있는 숙청량 원장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0: 네.
1: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근 40년 가까운 말이죠. 중이 서이 림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놓고 보기 때문에 숙청량 원장님을 가히 말해서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면서의 왜냐하기 때문에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비교적 말이죠 높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환자를 진찰할 때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드릴 수 있고요. 또한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말이죠. 준악한 혈의 주사료법이라든가 경근 진구료법에 그리고 쇼전도라 하는데 칼침에 그리고 정맥 주사료법 이런 여러 가지 의료법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환자들이 여러 가지 병증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 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숙청량 원장님은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하나는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지금 우리 연변에서의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경견종합증의 증전증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의 자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의 족근통 이란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심리혈관계통 질병하고 주위 말이죠. 혈관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의 고혈압,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멘탄이라는데 멘풍에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각종 원인으로 말이죠. 일으키는 머리가 어지러운 터윈증이라든가 또 통증에 완고성 실면증에 신경성 이명증에 이러한 병증도 다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검사를 했지만은 말이죠. 뚜렷한 말이죠. 양성 체증이 없는데 늘상 말이죠. 맥이 떨어지고 티슈 파리에 그리고 땀이 말이죠. 자주로 나는 다한증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이러한 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 위염이라든가 간염, 간경화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 기능 저하 여러 가지 유형에 맞아 갑상선 염증, 예,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러면,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석통량 원장님이 심뇌혈관계통질병들, 어떤 질병들이 여기에 포함되는가에 하나는 봅시다. 동맥경화성 폐쇄성이라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맥관염이라고 들어보셨죠?
0: 네.
1: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혈전이 생기면서 혈전이 폐색된 상태에서 생기는 이러한 질병입니다.
0: 네.
1: 그리고 정맥곡장에 다리에 맞아 마치 굴뱅이 진 것처럼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병증 그리고 당뇨병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병증이 또 있습니다.
0: 네.
1: 우리 하늘로 당뇨병 주라 하는데
0: 네.
1: 이 아주 무서운
0: 그렇죠.
1: 병이에요. 절대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먼저 지혜지에
0: 절제라
1: 썩으면서 올라옵니다.
0: 네.
1: 그래 방법이 없이 말이죠. 절제술합니다. 찍는단 말입니다.
0: 네.
1: 그러면 주위 혈관계통에 질병이 발생하면 환자분들이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는가 주의를 돌리기 바랍니다. 내 아주분마저 확진 못 받았는데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게 되면 인천병원에 오셔서 이런 숙청량 원장님처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찾아서 하나는 확진을 받고 따라 하나는 정확한 치료를 마저 해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전에 어떤가 하면, 예, 숨이 차고, 가슴이 예. 침침하고,
1: 예.
2: 그리고, 예, 저녁에 잘 때는 자다 하면, 예, 가슴이 막 조여들고,
1: 예.
2: 그래갖고 혈압도 높고,
1: 예.
2: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그 원장 선생님을 배웠댔습니다.
1: 예, 예, 예.
2: 예, 원장님 선생님 배웠는데, 예, 한 두 번 약 썼는가, 그런 게, 예, 가슴이 조여야 되는 게 좀, 다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1: 예. 그리고,
2: 예, 예. 혈압이, 예, 정상이 됐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아, 이전에는, 예, 혈압이 오전에는 아예 높다도, 오후이면 그냥 높아졌는데,
1: 예, 예.
2: 지금, 내 매일 재보는데, 예, 혈압이, 예, 오후에도, 예, 그냥, 정상, 높은 게 145, 낮은 게 66이나 70, 이렇게 되고, 예.
1: 예.
2: 근데 지금 요즘에, 관찰해 보느라고 혈압약을 내 지금 다 세트 아이 먹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 혈압. 아이 먹는데, 그냥 그 정상, 그게입니다.
1: 정상이 됩니까?
2: 예, 예, 아침에는, 오전에는 130에, 60, 70 되고,
1: 예.
2: 오후에 그냥 올라갔던 게, 오후에는 높은 게 140이고, 낮은 게 어떤 때는 60 되고, 또 70 되고, 그렇습니다.
1: 예, 치료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내 지금 실험해보느라 요지간에 다섯째 혈압약 아예 먹습니다.
1: 예, 예, 예.
2: 아우, 그래서 어찌 좋은지 혈압약 안 먹으니까.
1: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배웠는데, 그렇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그래, 예. 가슴이 쪼여 드는 게 좀 차수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나 조금 더 치료를 하자고 오늘이 저기 예약하자고 그래.
1: 예, 예. 실험 넣으시오. 과오도 하지 마시오.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예.
3: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3: 저는 예. 밑에서는 노공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는 경화할까 약도 알수 지나왔습니다. 근데 나 먹으니까 예, 전전에 골이 영 빠개지게 아프고 저녁에는
1: 예.
3: 어떨 때는 자지도 못하겠지 어떨 때는 또 미스껍기도 하지
1: 예.
3: 그래서 예, 원장 선생님 찾아서 중약을 두 번 썼습니다.
1: 예, 예, 예.
3: 그래 예, 미스껍은 거는 많이 공제됐습니다.
1: 예.
3: 그래 예. 아무래도 노고이라는 게 아이 머리 혈과 머리 기울이만하다는데 기어티 인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약을 좀 더 써보다 그런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예. 연결시켰습니다. 예.
3: 예, 수고하십시오. 예.

0: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신호가 안 좋습니다.
2: 네, 원장님 환자입니다.
1: 네. 네,
0: 무슨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2: 손발이 저려서요.
0: 예, 예.
2: 두세 번, 원장님 약을 쓰고 보니까 많이 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예약하라고 그래요.
0: 예, 그냥 오세요. 과도 하지 말고. 연결시켰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대상포진 후유증을 저번에 방송 듣고 피부과 김수미를 찾아뵙는데 야, 정말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가슴팍에 대면적으로 많이 퍼지는데 아, 일주일 치료하니까 예, 더디 많이 안고 가렵던 게 가렵지 않고 예. 정말 대단히 예, 효과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3: 아, 김주임이 예, 정말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잘 해줘서 예, 빨리 낫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예, 그렇죠. 예.
3: 예. 그래, 오늘 또 가서 보이러 여야하자 그럽니다.
0: 예, 예. 보통 이 대상포진을 보게 되면 중이 서의 치료를 받은 다음에 피진이는 말죠. 예, 인침 가라앉는 것 같은데 그 후유증이란 게 신경통이 옵니다. 이건 오래갑니다. 예, 바짝 치료를 받으셔. 예.
3: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예.
4: 네, 저도 저 수혈증 환자인데.
0: 예, 어떤 종화에서 치료받습니까?
4: 네, 견주염을 한 30년 고생했어요.
0: 예, 근데. 오래됐구만요. 예.
4: 네. 뭐 중약 주사 치료요법이 좋대가지고
0: 예.
4: 예, 오늘 좀 예약하려고 하는데 몇 시나 가면 됩니까?
0: 예, 그저 오전에 오십시오. 시간단에 됩니다.
4: 아, 아침이네 지금 연길인데
0: 예.
4: 좀 일찍 오자고 몇 시부터?
0: 보통 8시부터 문진하는데 일찍 오십시오. 뭐 이분이 환자 많아서. 예.
4: 예, 그리고 토요일날에도 가능합니까? 할머니 만난다.
0: 예, 토요일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네,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4: 네,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선생님과.
0: 네, 예, 맞습니다.
5: 나 원장 선생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나의 첼레스에 걸려서
0: 예. 예.
5: 두 주일을 따가 이제 댕기면서 치료를 받고 원장 선생님 약을 썼는데 어제 밤에 뭐 계속 소변이 한 뭐 11번 댕기다가 밤잠 자지 못하지. 다리라도 묶이지. 이래서 그 약을 썼는데 한 두 주 동안 썼는데 많이 효과 봤습니다.
0: 예.
5: 좀 봐고.
0: 예, 예, 예.
5: 그래, 약을 무슨 다 먹고 나서 이제 또 약 더 쓰려고 많이 나서겠습니다.
0: 예. 그 치료 효과가 좋을 때 바짝 치료를 하도록 합시다. 예. 예약했습니다. 예, 예.
5: 예.
0: 예. 안녕하세요. 예.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나는 이제 또 환자 됐는데 이 근래 해봐서 날씨가 추우니까 어째 이 허리가 더 아프고 술이
0: 예.
6: 붙이면 아니 발뒤 뚝까지 술을 막 못했어요.
0: 예.
6: 밤잠 자지 못하지.
0: 예.
6: 아, 그래서 어째 이번에 또 원장 선생님도 약을 좀 줘보려고.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저걸 신경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0: 예,
7: 감사합니다.
0: 예.
7: 예. 전에 천성 간세명이죠. 경숙도 아니죠. 그래, 자꾸 아파서.
0: 예.
7: 목에 소리 붙이면서 아프게 나 그래. 길제병은 최선생님께서 침구를 산하를 맞았는데.
0: 예.
7: 예, 효과 과연 좋습니다.
0: 그렇죠. 이분이 침을 다 알렀습니다. 예.
7: 예, 그래서 오늘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딱. 예약이 됐습니다. 과오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예.
7: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예.
0: 안녕하십니까.
8: 예. 네, 그 가을을 치바 그런지 목에서 가래 가랑가랑하고 아 그래서 지금 박상호 주임대 가서 오늘 진료를 받다고 예약했어요.
0: 예예 예. 됐습니다. 예약이 그냥 네. 오세요. 얻어내.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9: 예 저는 예 뭔가 다리 지내 아프고 근육 수축으로 인해서
1: 네.
9: 그래서 전번 한식이 그 제주인 최영미 이산대에서
0: 예.
9: 피모 맞았습니다.
0: 예.
9: 진도 맞고 중약도 쓰고 굉장히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9: 어제는 이 추위가 떨어지면 또 이 무릎이 좀 아프고 근육 수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9: 다리도 저리고 이래서 오늘이 치마를 넣가려고 하는데 예약될 수 있습니까?
0: 완전히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9: 예. 잘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연길에 계시는 말조에 할아버지 한 분이가 말조에 하지혈관에 말조 전색이 생기면서 몇 년간에 고생했습니다. 하지가 부어나고 마모에 마비되고 아프고 또 말조 냉해지고 산산해진다 합니다. 환자분들의 그러면서 시간이 말이 오래되는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0: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오늘 이렇게 대병원 좀 가자고 그랬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10: 어느 분 보였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물어봅시다. 자꾸 어림찐하고.
0: 예.
10: 그 다음에 조금 미숙하고 드문드문.
0: 예.
10: 그리고 걸으면 자꾸 이제 어떤 때면 한쪽으로 자꾸 뭐 이렇게 쓰리걸음하고.
0: 아, 병영 잡기 바쁘구만요. 예.
10: 병영 잡기 바쁘고.
0: 예.
10: 어느 의사를 보이면 됩니까?
0: 맨바로 잘 됐습니다. 지금의 그 네. 소개라고 했느니 숙사란 숙제를 쓰는데 우리인데 그 원장님입니다. 수원장에
10: 네.
0: 이분이 다면수입니다. 그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또는 말이죠. 정황에 근거해서 댄디라 하는데 점적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또 친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을 찾으세요.
10: 저기 뭡니까? 한쪽 분이신가?
0: 예, 이렇습니다. 거기에 전문 번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0: 그 뭔가 진맥 잘하는 분이 그때 있다고 소리 들었는데 어느 부위를
0: 야 진맥 우리 저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중입니다. 다 진맥을 잘합니다.
10: 그 뭔가 환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도
0: 예예예 예, 예. 그 예예 박주임도 그렇고 예. 그 박주임 두 분 있습니다. 예 박윤덕 선생 예.

0: 우리 집사람이 그 머리 아픈 거라면 혹 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강철수 선생님 대세병 게 혹 안 많이 보고
1: 있습니다. 예.
0: 그래, 나도 그 또 다리 아픈 게도 짐 맞은 거를 혹 안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짐수를 결합해서. 그래, 예.
0: 그래, 오늘에 또 가자고 연락 하자, 그럼.
1: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어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전화 받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예.
3: 저는 이 위장도에 문제가 있는지 항상 몸이 소화되지 않고 더부룩한 게다가 또 지금 이 가을철이 돼서 이 호박이랑 못 먹는다 말입니다. 미역과랑 그렇게 좋은 거.
1: 예, 예.
3: 또 먹으면 막 속이 쓰려나고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약방에 가서 이 약을 싸다 먹고 아직도 때로는 설사도 나고 하는데 약 먹을 때는 괜찮은데 또 지나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약 먹을 수도 없고 해서 아주 좀 그렇지.
1: 예.
3: 지인이 소개로 인하면 그 길태병원이 박창호 원장님 주임님이
1: 예.
3: 이 병에 대해서 저희가 깊고 그렇다 해서 내 지금 오늘 예약하려고 가지고 그랬다.
1: 예, 실험 넣으셔. 연계시켰습니다. 그냥 오전에 오세요.
3: 예. 수고해 주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전에 오순환이 지금 허리 아파하고 허리하고 이게 다리
1: 예.
4: 다리도 막 아프고 줄이 뻗치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사진 찍은 게 요추간판 탈출에 그 자골신경 턴거지 있답니다.
1: 예.
4: 그 길태중리에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이전에 어깨 아파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허리하고 다리 치료를 하려고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과오들 하지 마세요. 예.
2: 네.
4: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아까 그 환자분에 대해서 우리 소개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요.
2: 네.
1: 냉해지고 아프고 마비되고 피부 색상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2: 네.
1: 점차적으로 어두워지다가 심지어는 마저 새까만 색을 마저 띄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말이죠. 다른 환자들이 말이죠. 소개를 듣고 이 숙성량 원장님을 찾아서 올해 3월 달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현재 예약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질병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점차적으로 완쾌되는 이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80세 되는 말이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허리 터분하고 그러면서 또 잠들기 곤란하고 손발이가 마비되고 추위를 타고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의 효과가 그닥지 않았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6: 예, 저는 요즘 감기 한때 그때 가슴이 시원하고 혈압이 조정해야 된다.
1: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6: 땀도 따라오고 식은땀도 나서
1: 예.
6: 빠른도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세요. 예.
6: 네.
1: 예. 예, 예.
6: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0: 이런 정황에서 말이죠. 우연하게 말이죠. 이 숙성량 원장님이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말이죠. 진료를 받았는데 대략 말이죠. 한 달간 약을 잡수고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위 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단됐는데 내가 목전에는 말이죠.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인천병원에 오셔서 이런 이 방면에 경험이 풍부한 숙청량 원장도 좋고 이런 분들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주위 혈관계통에 관계되는 팔다리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이죠. 아파납니다. 그리고 환자의 자각 증세인데 마모에 마비 되고 그리고 중장에 부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색상에 말이죠.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통 보게 되면 이 주위 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색이가 변합니다. 창백한 색을 말이죠. 많이 띄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피원에 피부 온도라 하는데 이 말이죠. 본인이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냉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궤양 현상이 생기고 추위를 잘 탑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주의를 돌리기 받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죠. 버싱이라 하는데 쩔뚝거리게 된단 말입니다. 간을 썩 말이죠. 파양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전에 말이죠. 확진을 받지 못했다 할 경우에 이런 증세가 생기면 인천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런 경험이 풍부한 소원장처럼 이런 분들 찾아서 첫째는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생기는가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수단에서 보게 되면 중요하게 해서 뭐 첨약을 말죠 지어드릴 수도 있고 정황경계에서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준악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혹은 말이죠 필요에 근거해서 댄디라는데 점적주사도 말이죠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 말이죠 치료효과가 비교적 이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이죠 이 숙청량 원장님이 우리 연변에서 이미 골관절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잘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골격이나 관절에 발생한 질병을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이만히 교대를 하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범, 표범 등 야생동물들은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14,100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림해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망이 있는데요. 기지국 95개와 카메라 근 3만 대로 구성된 이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렐 보도, 왕의 귀환,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설립 5주년. 오늘은 두 번째 편, 천공지 일체와 감축으로 야생동물 보호의 보장 마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천공지 일체와 감축 시스템 화면에서 림의 깊숙한 곳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방영됩니다.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는 가운데 야생 동북범 한 마리가 렌즈 앞을 천천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화면에 나오는 범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이 화면들은 림의 속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송된 것입니다. 조함은 관할 구역의 원적외선 감축, 야생 동물 구조, 밀렵 방지 등 사업을 10여 년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사업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훈춘 구역 전체에는 구식 적외선 카메라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조함과 동료들은 설비를 메고 산과 영을 넘어 10여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는데 한두 달에 겨우 한 번 수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끝에 얻은 것은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장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춘 관할 구역에만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가 5,746대에 달하며 수치는 24시간 끊임없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춘국 과학연구감측중심 부조임 조함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오늘 촬영된 동북범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침 4시 23분에 촬영된 암펌 한 마리입니다. 생태가 갈수록 좋아지면서 산의 야생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범과 표범의 개체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공원의 대부분 구역은 통신 사각지대였습니다. 산속에는 인터넷 신호가 없어 카메라가 촬영해도 영상을 전송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95개의 700MHz 통신기지국이 림에 설치되면서 공원 80% 이상의 구역에 무선신호가 통했고 근 3만 대의 적외선 카메라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의 원격탐사위성, 지상의 적외선 카메라, 공중의 무인기와 고공조망설비, 3개 감측망이 겹쳐지면서 전반 공원이 하나의 대형화면에 들어옵니다. 훈춘 림업위원회사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보호중심 공예조석 단연여입니다. 사람의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동북범의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범의 좌우 무늬도 서로 다릅니다. 카메라에서는 대량의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되는데 우리는 화면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범의 무늬가 비교적 선명한 화면을 찾아낸 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 한 마리 동북범의 유일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매 한 단락의 영상 자료는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의 분석을 거쳐 동물 종을 식별하고 다시 개체를 식별합니다. 시스템은 30여 종의 야생 동물들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고 동북범과 동북표범의 식별 정확률은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여전히 사람이 담당합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영상은 단련여와 동료들이 다시 프레임별로 대조 확인하고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후에야 범 한 마리, 표범 한 마리마다 자료를 구축합니다. 관리보호중심의 컴퓨터에는 매 한 마리 범과 표범의 서류가 다 있습니다. 단련여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동물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장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문 사진 자료와 대조하지 않아도 무늬와 활동 구역만 한번 보면 어느 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랜 친구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5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원에서는 동북범의 활동을 3만여 차례, 동북표범의 활동을 4만여 차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암펌 한 마리도 완전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18년 이 암펌은 국경선을 넘어 훈촌에 들어온 후 이곳에 머물면서 네 차례 걸쳐 새끼 13마리를 낳았습니다. 목전 이 암펌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새끼범 5마리 가운데

0: 때 세 마리는 이미 어미를 떠나 각자 터를 잡았고 나머지 두 마리도 곧 독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의 범과 표범은 이름도 생기고 자료도 생겼으며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고도 과학기술에 의탁해 구축한 시스템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확철을 맞아 비옥한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주 각지에서 추수 작업이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벼, 콩 등 알곡 작물이 잇따라 집중 수확기에 들어섰습니다. 화룡의 만무벼 물결에서 도나의 콩밭에 이르기까지 현대화 농기계들이 분주히 오가며 작업하고 봉사 보장도 제때에 따라가면서 전주 상하는 황금가을 풍년 소곡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을거지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나시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농기계를 통괄 배치하고 합작사와 농기계 작업일꾼들이 과학적으로 작업을 배치하도록 인도해 기계 리용률을 높이고 기계 수확 면적을 전력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나시에서는 매일 200여 대의 콩수확기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교향 한 콩밭에서 농민들이 맑은 날씨를 다잡고 추수 작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대교향의 한 합작사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합작사에서는 430헥타르의 콩을 재배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는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큰 이랑 4줄 콩 재배 기술을 사용했는데 1헥타르당 약 1000근 증산할 수 있고 산량은 6000근에 달할 수 있습니다. 도나시 항륜 농업기계화 생산 전문 합작사 책임자 왕강입니다.
2: 문제.
1: 지금 콩 수확기 5대가 밭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하루에 70에서 80헥타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9월 말부터 콩나물콩을 수확하기 시작해 100여 헥타르를 수확했습니다. 콩나물콩 수확을 마친 뒤 일반 콩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틀 정도 지나면 전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 끝없이 펼쳐진 논마다 벼물결이 출렁이고 벼이삭은 알차게 여물어 풍년의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수확기의 우렁찬 기계 소리와 함께 수확과 탈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약 곳곳에는 황금가을 풍작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수확철 전기 사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수 생산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전력 보장하기 위해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에서는 사멸꾼들을 조직해 인공 더하기 무인기 순찰 검사 방식으로 농민들의 탈곡, 건조 등 가을거지 전기 사용 선로와 설비 정황을 검사했습니다. 또 전기 사용 위험 우환을 조사하고 전기 사용 안전 지식을 선전하며 농민들의 전기 사용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벼 추수 기간 전기 사용을 실속 있게 보장했습니다. 국가배전망 화룡시 전력공급회사 종업원 조가명입니다. 우리는 촌의 논구역마다 전문 고객 경리를 배치하고 한 가구 한 개 장부, 봉사 장부를 내왔으며 고장 수리 녹색 통로를 개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이 가을거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전주 알곡 작물 수확 면적은 138만 1700무로 23.78% 진척됐으며 전반 진도는 지난해 동기와 비슷합니다. 그중 콩 수확 면적은 95만 200무로 진도는 54.07%, 벼 수확 면적은 6만 9900무로 진도는 17.59%, 옥수수 수확 면적은 31만 9700무로 진도는 8.85%입니다. 전주 각 현시에서는 농기계 통괄 배치, 전력 보장 등 재반 봉사를 통괄하면서 가을거지 진도를 전력으로 다그쳐 수확한 알곡은 전부 창고에 놓도록 확보해 전주 알곡 안정 생산과 증산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0: 도만 강물이 쉼없이 흐르고 백년의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공문이 변경에 우뚝 서서 도문 변경 도시의 상전 벽해와 같은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일보도 변강에서 정신 고취,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에서는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원을 따라 도문 통상구의 역사적 변천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이고 도문 촬영가 협회의 부주임인 고화입니다.
3: 저
2: 도마리.
0: 이곳은 도만강변의 백년 국문 도문통상구입니다.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도로와 철도 두 갈래 통로를 모두 갖춘 대조선 통상구로서 북방 변경의 우뚝 선 이 국문은 백년의 비바람을 이겨내며 변경의 황무지에서 개방의 전연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했고 천지개벽으로 휘향한 중국 변강 발전사를 함께 쏘내려왔습니다.

있습니다. 도문은 만족으로 만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말기 이민실변 정책이 실시되면서 개척자들이 황무지에 뿌리 내렸고 이곳에는 점차 일정한 규모를 갖춘 변경부락이 형성됐습니다. 1880년 청정부는 정식으로 통상구를 설치하면서 도문 다국무역의 100년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 후 다국 자유무역구가 점차 형성되고 근대 세관 체계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통상구 철도 통로가 건설된 후 한때 일본 식민주의자들이 자원을 약탈하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항일전쟁 승리 후에야 도문 통상구는 역사적인 새 면모를 맞았습니다. 1945년 도문이 해방된 후 주보중이 부대를 이끌고 주둔하면서 통상구에 의탁해 네 갈래 다국 운송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고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에서 개척한 홍색 회랑입니다. 이 회랑을 통해 리제심, 심균유 등 민주 인사들을 비밀리에 북평으로 호송해 건국 대업을 함께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문, 백년 부두도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도문 통상구의 백년 변화는 중국 변강 발전의 생동한 축소판이며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역사를 함께 써온 생생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 100년 국문은 앞으로도 계속 개방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단결로 변강을 수호해 변강진흥과 민족 부흥에 국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기하게 됩니다. 목전 전주 열 공급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결세선은 이미 시간대별로 보일화를 앞당겨 가동했고 기타 현세 열 공급 재반 준비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10월 15일 도시구역에서 전부 열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나스에는 도합 12개 열 공급 회사가 있는데 그중 8개는 석탄 열 공급 기업이고 4개는 지열원 열 펌프 열 공급 기업입니다. 열공급 보일러실에서 작업 일꾼들이 설비 시험 조정, 시스템, 랭간 상태 및 열간 상태 운행 등 재반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지혜 열공급 플랫폼에 의탁해 온도 수치를 동태적으로 감식하면서 열공급 생산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취발 부동산 관리위원 책임 회사 당지부 서기 근옹룡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석탄 비축, 설비 검수, 1차, 2차 도관망 물 주입, 설비 시험 조정 등 열 공급 준비 사업을 순조롭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열 공급 조건은 전부 갖춰졌습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공장구역 열교환소, 작업일꾼들이 순환수 펌프, 열교환기 등 핵심 열공급 설비를 세밀하게 검사하고 시험 조정, 교정을 진행하면서 설비 운행의 잠재적 위험 우환을 전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석탄 재고량은 2만 톤이며 실제 열공급 정황에 따라 석탄을 구매해 충족한 에너지 보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룡시 상천화력발전위원회사 총경리 강붕입니다. 올해 도시구역에서는 송화평, 흥룡 주거단지 등 열공급 구역을 확대해 열공급 면적이 근 20만 평방미터 새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팔가자진, 복동진의 열공급 운영 업무도 맡았습니다. 사업 배치에 따라 화룡시 도시구역은 15일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하고 팔가자진과 복동진은 시간대별로 16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위원책임회사 자금일꾼들이 질서있게 역내 순찰검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도현 열공급 면적은 287만 평방미터이며 3만여 가구 주민과 관련됩니다. 안도현 집중열공급위원책임회사 운행주임 류금풍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열공급 전에 모든 난방 설비를 전면적으로 검수해 현재 이미 열공급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 예열 상태에 있으며 15일부터 정식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주 열공급 도관망 연결 면적은 9,208만 평방미터이고 2026년 새로 건설 개조한 열공급 도관망은 107km입니다. 이와 함께 2차 도관망 평형 발부 13,400세트를 설치하고 실내온도 수집단 말기 32,173개를 배치해 지혜와 수단으로 열 공급 온도를 감축하고 수력 균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원 건설, 도관망 개조, 조절 통제 시설 증가에 도합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0: 성의 열공급 질제고 효율 증대 행동 방안 포츠에 따라 우리 조에서는 가구 방문 조사를 전개하고 열공급 시스템 부족, 주택 보온성 부족 등 부동한 원인을 구분해 분류별로 대책을 세워 정돈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두 차례 걸쳐 47만 가구를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사용자 장부를 구축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보조금 지급 사업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1층 높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 청취하며 사회 각계의 감독을 접수하기 위해 연결시 취업봉사국에서는 10월 13일 제4진 사회보험 보조금 확대 지급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시 취업 창급 공식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이트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임금 표준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길림성 제1등급 월 최저임금 표준은 2,230원이고 제1등급 시간당 최저임금 표준은 22원입니다. 가을이 들어선 이래 거리와 골목, 공원, 녹지에 갑자기 대량의 검은색 작은 날벌레가 나타나 무리지어 날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출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날벌레는 가을철에 이동하는 유시 진드물로 인체 건강에 실질적인 위해는 없지만 감각적인 불편을 주고 출행 체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림성 기상봉사 중심에서는 외출할 때 되도록 노란색이나 밝은색 옷을 입지 말고 짙은색 옷을 우선 선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외출 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녹색 식물이 밀집한 구역에 오래 머물지 말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연변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영화 연율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으며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15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 저건 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조 로년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0: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국경절 연휴 기간 전주 각급 부문에서는 주 당위 통일 배치에 따라 추석 국경절 이중 명절이 이어지고 열기가 지속되는 황금 기회로 잡아 문화 관광 공급, 소비 촉진, 안전 보장 등 각종 사업을 통합 추진했습니다. 연변대지는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노래와 춤이 끊기지 않으며 소비가 활발해 곳곳에서 경축하고 열띤 명절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민들과 연변을 찾은 외지의 관광객들은 환희 속에서 조국 탄생을 경축하고 왕래 교류 융합 속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굳건히 다지며 즐겁고 평화로우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경절 명절을 보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주 문화관광에서는 8개 우수 관광로선과 62여 가지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선보여 문화관광시장은 인기가 넘치고 관광경제는 안정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은려은 상무 빅데이터에 따르면 전주 관광객 수용 인원은 612만 3,100명으로 동기 대비 19.43% 증가했으며 관광객 총 소비액은 36억 7,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66% 증가했습니다. 전주 주요 관광지는 가을 풍경 민속문화 애국 주제를 중심으로 업태 고도화와 장면 쇄신을 가속화했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성세황가 즐기며 민속원을 유람하자 테마 활동을 개최하고 비요의 꽃이 피다 인상연길 등 실경 공연을 잇따라 펼쳐 관광객 18만 1,100명을 맞이했습니다. 혼추운 발해고지는 고운 발해 조국과 함께 경축하는 국경절 시리즈 문화관광 활동을 펼치고 매일 각종 공연 프로그램 150여 차례를 선보여 관광객 8만 2,600명을 맞이했으며 동기 대비 20.99% 증가했습니다. 동은항구관광지는 환가로 국경절 맞이 공연으로 공문을 빛내자 테마 활동을 전개하고 국기개양식, 강변음악회 등 9가지 큰 부류의 특색 활동을 마련해 관광객 4만 5,100명을 수용해 동기 대비 87.95% 증가했습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나와 조국을 주제로 한 공연 활동을 선보이는 동시에 무형문화재 미식체험, 향랑수공예 제작 등 상호교감 프로젝트를 설치해 관광객 5만 8천 명을 수용했으며 동기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룡종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양지에서는 드론 불사조 빛과 그림자쇼 등 공연을 선보이고 무형문화재 특색 미식 문화창작 시장을 개장해 관광객 10만 6,800명을 맞이했습니다. 안도 두산촌 관광지에서는 리마산 문화 플러스 조선족 민속 플러스 붉은 교육연수 특색을 기반으로 가을 리마산 채취 조선족 전통 미식 만들기 민속복 체험 항일연구소 유적지 교학연수 등 몰입형 체험 프로젝트를 내놓아 관광객 6,800명을 접대했으며 동기 대비 18.71% 증가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주 상무 분야는 먹고 자고 이동하고 유람하고 쇼핑하고 오락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비 촉진 활동을 전개해 맛있고 즐겁고 구경하기 좋은 신소비 장면을 만들어 명절 쇼핑붐을 일으켰습니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합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전주 27개 중점 상무유통기업은 연휴 기간 2억 5천 700만 원의 매출액을 실현했으며 동기 대비 14.9% 증가했습니다. 네, 훈춘시에서는 이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훈춘시 현대시설농업 첨단 과학기술 시범단지 및 표준화 시설 농업 육모기지 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춘시 현대시설 농업 첨단 과학기술 시범단지 및 표준화 시설 농업 육모기지 대상은 2025년 7월에 착공됐는데 현재 46동이 완공됐고 전체 대상은 2027년 7월 9월 사이에 전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혼촌시 현대시설 농업 첨단 과학기술 시범단지 및 표준화 시설 농업 용모 기지 대상은 지역의 시설 농업 부족점을 보완하고 농업 현대화 수준을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로 파프리카, 토마토 등 작물을 재배해 혼촌의 지역 위치 통로 등 우세에 기대 러시아 극동 지역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상이 준공되면 앞으로 600개 이상의 장기 일자리와 약 1,500개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 주변 노력의 취업을 견인하고 초민의 소득 증대에 조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촌시 양보만족향 동아라촌에서는 관광업, 시설농업, 연어양식, 민박, 료식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마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촌의 고밀도 순환수업 양식 대상은 촌에서 당지의 우수한 물자원 및 위치 조건을 토대로 유치한 것입니다. 혼촌 흠봉업 유한회사 책임자에 따르면 연어 양식은 올해 8월부터 정식 생산에 투입됐는데 년간 생산량이 40만 근에 달할 것으로 예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촌에서 건설한 지능형 남새 비닐하우스는 비철 남새를 능률적으로 재배할 수 있고 관광과 체험학습 활동도 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남새를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년간 촌의 기반시설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루게로 마을길 10km를 수리하고 담장 랑간을 12km 새로 세웠으며 11,400m의 상하수도관을 부설해 24시간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만족 종이 오리기 요소를 담은 고리량캔의 특색 담장은 마을의 독특한 만족 문화 분위기도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아라다 전 집체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했고 상조 인구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네, 꽃향기 극하고 가을바람이 상쾌한 이 가을에 중양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평생 사회와 가정을 위해 애쓰신 로인분들이 로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네, 우리 주를 보게 되면 수심한 로인 회원과 은령 자원 봉사자들이 각자 이 자리에서 빛과 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돕기, 홍색 선전 강의, 병방 수호,

0: 문화관광 서비스까지 특별한 은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연변주 론현협회의 김소영 부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주 론현 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주당위와 주정부의 정확한 지도와 각급 부문의 관심과 지지하에 우리 주 론현협회는 론현군중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이 론현협회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 론현협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1: 네, 우리 주에는 주, 현, 시, 향진, 가도 천 4급 론현협회 조직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0: 네.
1: 지금 전주 66개 향진,
0: 네.
1: 전공 48개 행정마을,
0: 네.
1: 20개 가도의 론현협회는 총 1437개이고
0: 네.
1: 등록동 회원은 17만 4천 명으로
0: 네.
1: 향진, 천, 기관, 사업단이 문체특별협회의 건립 대상 전부가 빠짐없이 건립 완료되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각 현 시의 은령 자원 봉사자들도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0: 네.
1: 보게 되면 우리 영길 시에
0: 네.
1: 15,970명,
0: 네.
1: 용정 12,092명,
0: 네.
1: 안도 655명,
0: 네.
1: 도남문의 문체특별자원봉사자 700여 명,
0: 네.
1: 훈춘시 임원사회 150명,
0: 네.
1: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고성자원봉사자가 12명이 있고
0: 네.
1: 동원가등 인력이 21명입니다.
0: 네.
1: 네. 단연간 론현사업 가운데서 우리 주에는 길림성에서 유일한 전국기초론협회 능력제고 천급 시범점인 화룡시 영성진 화남촌,
0: 네.
1: 전급 경비혁신모범촌으로 알려진 화룡시 두도진 용신촌,
0: 네.
1: 도시 정밀화 양로모범인 훈춘시 림원사회구역,
0: 네.
1: 농촌 상호부조모범촌으로 알려진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
0: 네.
1: 은령문화관광 윤간모범시인 도나시가 속출되었으며,
0: 네.
1: 서숙자, 재문암, 리창산 등 선진개인 전형도 나타났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하여 우리 2005년, 2010년에 주 론현협회는
0: 네.
1: 선으로 두 차례 전국 로령 업무 우수단위로 선정되었으며
0: 그랬네요.
1: 예, 2021년에는 연변주 5A급 사회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0: 네.
1: 주 론현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인구 로령화에 대응하는 업무에서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참으로 네.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네. 보는데요. 이 단일내 우리 주 론현협회에서는 론현협회의 규범화 건설에서 어떤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1: 네. 단일내 우리 주 론현협회에서는 당의 용도로 조직체계를 전력적으로 튼튼히 하고 운영관리를 표준화하였습니다.
0: 네.
1: 여기서 보게 되면 조직망을 전면 커버했으며
0: 네.
1: 핵심 간부를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0: 네.
1: 전주 모든 향진, 가두, 촌에서는 론현협회 조직을 완성했으며
0: 네.
1: 퇴직한 당원 간부를 회장 혹은 리사회 구성원으로 우선 선발했습니다.
0: 네.
1: 훈춘시에서는 시, 향진, 촌, 삼극망을 구축하여
0: 네.
1: 9개 진, 5개 가두, 122개 촌, 44개 네. 사회구역을 커버했으며
0: 네.
1: 용정시에서는 7개 향, 3개 가두 전역을 커버하여 등록등 회원은 14,904명이 달하며
0: 네.
1: 화룡시에서는 8개 진, 3개 가두, 76개 촌, 10개 사회구역을 전면 커버하여 60세 이상 로인 49,8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0: 네.
1: 도나시에서는 29개 향진, 가두협회에 322개 촌 사회구역 협회가 있습니다.
0: 네.
1: 단일내 우리 주에서는 화룡시 화남촌 론현협회,
0: 네.
1: 도문시 수남촌 론현협회,
0: 네.
1: 훈춘시 림원사회구역 론현협회 등 모범협회가 속출되었습니다.
0: 네.
1: 화룡시 화남촌 론현협회를 보게 되면
0: 네.
1: 1984년에
0: 네.
1: 협회를 설립했으며
0: 그렇네요.
1: 세 개의 등급 분열을 설치하고
0: 네.
1: 회원 174명 있는데 그중 당원이 21명으로 네. 팀이 안정되고 공신도가 높습니다.
0: 그렇네요. 예,
1: 도문시 수남촌 런을패스는 회원 116명으로 고년령 저년령 러인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0: 네.
1: 혼춘시 리먼사회구역에서는 2350명의 러인이 있는데 네. 등록된 회원은 749명이며 네. 14개 격자화에 의거하여 정밀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다음 우리 당 건설이 러령 서비스 전 과정에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0: 네.
1: 각 촌 사회구역에서는 러령 업무를 촌 사회구역 두 위원회 능간 중점 업무에 포함시키고
0: 네.
1: 정기적 이사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0: 네.
1: 많은 곳이 런연협회에서는 기능형 당지부를 설립했습니다.
0: 네.
1: 화량시 화남촌 네. 용신촌에서는 당사학습
0: 네.
1: 홍색 주제 당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영길시 서숙자는 로병사의 집 당지부에 의거하여 네. 24년간 홍색 선전 강의에 힘써왔습니다.
0: 24년나.
1: 네, 네. 24년 했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네. 네. 훈춘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행복 365 당근 러령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어
0: 네.
1: 당건설과 러인 보호 서비스의 심층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0: 네.
1: 변방촌에서는 홍색 유족에 의거하여 참배, 홍색 이야기 선전 강의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0: 네.
1: 이와 함께 런닝협회 회원들에 대한 동적 순환 관리도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또한 우리 주에서는 자발적 가입, 분류별 기록 보관을 추진하여
0: 네.
1: 홀로 사는 로인, 기능상실 로인, 고령 로인, 네. 저년령 로인 집단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영정시에서는 통일적으로 10여항의 구별화 제도, 네. 표준화 장부 템플릿을 제정했습니다.
0: 네.
1: 화령시 영신촌에서는 회원, 자원봉사자, 이중 공시 장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네. 모든 시범 지점에서는 년초에 계획이 있고 활동의 영상 자료 있고 서비스의 기록이 있고 네. 연말에 총결산이 있다는 규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0: 네.
1: 군춘시 리먼 사회구역에서는 15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0: 네.
1: 1인 1문서를 구축했으며
0: 네.
1: 회원 자원봉사자 공시판을 설치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그리하여 자원을 통합하여 도시, 농촌 일체화 종합 양로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0: 네.
1: 당 군종 서비스 센터 네. 신시대 문명 실천역 자원을 총괄하여
0: 네.
1: 문체 체육 단련,
0: 네.
1: 독서, 건강 양로, 식사 보조, 돌봄, 홍색 교육을 하나로 아우르는 다기능 진지를 건설하고 도시, 농촌, 변방 지역이 차별화된 수요를 고려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문체 활동으로 런의 활동 진지 품위를 전면적으로 제거했습니다.
0: 네.
1: 화령시 용신촌에서는 180평방 되는 실내 활동실,
0: 네.
1: 450평방 되는 잔디 문구장을 건립하고
0: 네.
1: 활동실에서는 난방 설비를 갖추어 한겨울에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화남촌에서는 촌에서 26만 원을 들여
0: 네.
1: 조명 설비가 있는 인조 잔디 문구장을 건립했으며
0: 네.
1: 문구 관련 경험이 지금 문구 지원에 게재되어 전형으로 잘 홍보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영정시를 보게 되면 실내 러인 활동자 면적이 22,177평방
0: 네.
1: 실외에는 6만 3천여 평방에 달하며
0: 네.
1: 삼합지는 7년 연속 총급 문구 리그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0: 네.
1: 훈춘시 동아라촌에서는 일체화 주거 양로 대원을 건립했습니다.
0: 네.
1: 도나시에는 관광지에 의거하여 은령문화관광역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이렇게 우리 주에서는 광장무, 태극권, 사물놀이, 퉁소 등 조선족 특색이 체육단련 종목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는 표준화된 러인식당으로 러인들이 식사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0: 네.
1: 단일내 우리 주에는 정급 주최, 사회적 힘 보조, 네. 저비용 식사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데
0: 네.
1: 화령시 용선진 화남촌에서는
0: 네.
1: 건강약통을 갖추고
0: 네.
1: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단체 생일잔치를 늘 개최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1: 훈춘시 리만사회구역에서는 전문 배달기구를 도입하여
0: 네.
1: 특수로인에게 무료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0: 네.
1: 년간 900여 인분에 달합니다.
0: 네.
1: 이런 친절한 봉사는 로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예.
0: 네네.
1: 영등시 지신진에는 매식사의 이름만 받고 있으며
0: 네.
1: 식당 운영에도 은정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0: 네.
1: 도문시 양수촌의 애심식당에서는
0: 네.
1: 천집단 더하기 정부 더하기 자선 모금
0: 네.
1: 다원화 자금 모델을 채택하고 매일 조선족 특색인 네 가지 반찬과 국을 로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뿐만 아니라 변경 특색에 홍색 민속 자원을 융합하여
0: 네.
1: 특색 변경촌 건설에서 한몫하고 있습니다.
0: 변경촌 건설.
1: 네. 네, 변경촌 건설.
0: 네.
1: 화령시 숭선진 대동촌.
0: 네.
1: 용정시 계산툰진 광소촌에서는
0: 네.
1: 변방 항일연군 유적에 이거하여
0: 네.
1: 홍색 교육진지를 건립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각지 로인 문예팀은 38절, 8.15 로인절, 열사기념일에 맞춰 민속공연, 홍색 참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도난시 로인장업봉사자들은 한총릉 륙정산 관광지에서 홍색문화, 발해문화 해설 업무를 수행하면서
0: 네.
1: 로령 서비스와 문화관광 융합을 실현, 로인들이 누려야 할 각종 우대정책을 향수하고 있으며
0: 네.
1: 로인들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사회공익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0: 네.
1: 능동적으로 꽃과 풀을 심고
0: 네.
1: 환경위생관리, 리모방화, 치안순찰, 열사유속지 관리 등 공익활동을 도맡고 있으며
0: 네.
1: 전주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고 사회평안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마을을 건설하는 등 면에서 로인들이 공헌과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우리 로인협회 조직이 추진 아래 전주에는 로인대학 9개,
0: 네.
1: 로인학교 117개, 아마추어 로인예술단체 300여 개,
0: 네.
1: 로인체육단체 100여 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0: 그렇네요.
1: 예, 전주 각쪽 문화 오락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로인은 거의 10여만 명이 달합니다.
0: 대단하네요.
1: 예.
0: 네, 또한 이 로인분들 보게 되면 일선에서 물러나서도 로인 권익 보장,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네. 우리 주 각지 현지 많은 로인분들은 로인 권익을 보상하기 위한 면에서도 자신들이 안내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로인협회는 로인 권익 보호의 내용과 실천을 부단히 풍부히 하고 확장하였으며
0: 네.
1: 로인들이 행복감, 획득감, 안정감을 부단히 제고하였습니다.
0: 네.
1: 전 사회가 로인 권익을 관심하고 보호하는 면에서 좋은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0: 네.
1: 로인협회 건설 경험은 전성 나가서 전국적으로도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0: 네.
1: 주 로인협회에서는 연변주 로인 권익 보상 조례 시행 세칙을 개정하는 데 합리적인 제안을 제출하였고
0: 네.
1: 이 또한 채택되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한마디로 합리적이며 실제에 부합하는 이견과 제안은 주 당위와 주 정부의 높은 중시를 받았으며
0: 네.
1: 로인을 돕는 민생 조치들이 련이어 실시되어 각 민족 로인들이 권익 보상되어
0: 네.
1: 로인들이 더욱더 행복감, 획득감, 안정감을 부단히 제공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또 우리 주 로인협회에서는 전조적으로 문체활동을 벌이면서 로인들이 문화생활을 다채롭게 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 네. 우리 각 현시 각급 로인협회에서는
0: 네.
1: 습근평 청석이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할 때 관한
0: 네.
1: 지시정신을 참답게 관철을 확실함과 아울러
0: 네.
1: 로인들을 조직하여
0: 네.
1: 공동체 이식 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습니다.
0: 네.
1: 네. 군춘 시의런을 폐서는 네. 2024년 한 해 사이에 네. 250여 명의 런인회 회장들을 조직하여 네. 중화민족 공동체

0: 공식 확고히 수립하는 강습반에 참가시켰으며 네. 도난시로는 정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수립하고 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며 네. 홍색 혈맥을 이어가는 주제연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 네.
0: 화룡시로는 정회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관련 지식 강습반을 개최하였고
1: 네.
0: 연길시로는 옆에서는
1: 네.
0: 중화민족 한가족 함께 중국 꿈을 이루자
1: 네.
0: 항일연합군 정신을 발향하고
1: 네.
0: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자는 주제 경영 활동을 개최하였는데 이런 활동들은 기층러는 협회 회장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진일보 공고히 하였습니다.
1: 네.
0: 이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러너 문화 체육을 조직 전개하였습니다.
1: 네.
0: 각급 러너 협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러인 문화 체육 활동을 꾸준히 조직하고 전개하여 러인들이 자신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말해 주었으며
1: 네.
0: 러인들이 행복감과 획득감을 끊임없이 제고시켰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문체활동 주제가 명확한 문체활동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주러넨협회에서는 자신들이 힘과 지혜로 문화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농촌의 러넨협회를 보게 되면 향촌진흥의 조력자로 그 역할이 뚜렷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면에서 체현되고 있는지요?
0: 네. 우리 주에는 전국 만 8개의 촌이 있고
1: 네.
0: 촌마다 다 러넨의 배가 있는데 협회마다 자신들이 우세를 잘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수입 창출 면에서 보게 되면 도문시, 화룡시 등 현시 농촌 마을들에서는 러인들 텃밭, 러인 림지를 활용하여 수입을
1: 네.
0: 올리고 있으며
1: 네.
0: 이런 경비로 러넨 식당을 운영에 보태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이렇게 수입 창출에서 한몫하고 있는 러넨 협회가 있는가 하면
1: 네.
0: 문화로 향촌 문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러넨 협회도 있는데
1: 네.
0: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조직하여 마을의 응집력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각 현시에서도 러넨 협회에 많은 지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어 러넨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1: 네.
0: 도문시 양수진 경영촌에서는
1: 네.
0: 180평방 되는 사랑식당을 건설하였고
1: 네.
0: 용정시 로투구지인에서는 집채 토지 임대료를 러넨협회의 지원에 러넨활동들이 정상화,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 러넨협회 건설에서 우리 주에서는 복제 가능한 두 가지 경비 보장 모델을 형성해 협회의 규범화 운영을 추진해 나가는데 한몫하고 있다면서요?
0: 네. 우리 주에서는 협회 장정, 민주적 의사결정, 재무, 활동, 자원봉사 등 완전한 관리 제도를 통일적으로 보완하여 규범화된 장기 운영을 실현했습니다.
1: 네.
0: 우선 민주적 공개, 감독 메커니즘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용신촌, 화남촌, 수남촌, 리먼사회구역에서는
1: 네.
0: 회원대회, 리사회 집단 이사결정을 엄격히 대응하여
1: 네.
0: 대규모 활동, 활동에 사용된 액수가 많은 경비,
1: 네.
0: 위문물자에 대해서는 전부 공시하는 방법으로

0: 연간 활동 방안을 전체 회원들이 심의를 거쳐야 하며
1: 네.
0: 전 과정 공개하여 군중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면에서 전형을 잡는다면 화룡시 두더진 영신촌과
1: 네.
0: 영성진 화남촌이 되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영신촌의 경우 독립적으로 러인 공익 경비 과목을 설치하고
1: 네.
0: 러인들을 조직하여 마을 녹화, 환경 청소 등 공익 활동에 참여시켜 활동 장부와 영상 자료를 근거로 특별 활동 자금을 신청 수령하여
1: 네.
0: 소액 지출이 청산 난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화남촌의 경우 13헥타르의 집단 토지로 연간 5만 3천 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1: 네.
0: 협조 지원 단위로부터 38만 원의 프로젝트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1: 네.
0: 여기에 특별 보조금을 더하여 전용 자금으로 월별로 공시함으로써 자금 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완화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총적으로 우리주 러닝협회에서는 기초장부 템플릿을 통일적으로 인쇄 배포했는데
1: 네.
0: 영정시를 보게 되면 이 기초에서
1: 네.
0: 세부적인 보충 세치까지 제정했습니다.
1: 네.
0: 러닝협회 시범 지점에서는 재무 관련 서류, 방문 기록, 활동 영상 자료를 완전히 보관하고 문서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러닝협회에서는 문체 건강 양로 서비스를 상시화해 우리 러인들의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주고 있다면서요?
0: 예, 우리 주는 러닝협회를 보게 되면
1: 네.
0: 달마다 일상적인 활동이 있고 명절마다 네. 특별 공연 있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1: 네.
0: 체육 단련, 과학 보급, 무료 진료, 홍색 선전 강의 등 다원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1: 네.
0: 화룡시에는 문구장이 78개 있으며
1: 네.
0: 2천여 명의 러인들이 늘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1: 네.
0: 화남촌을 보게 되면 절반에 가까운 러인들이 장기적으로 문구 네. 운동에 참가하여 문구는 전주의 상징적인 러인 문체 종목이 되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다음 공익문의 해민 활동을 곳곳에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연길백화예술단은 17년간 공익공연을 180여 차례 진행했고
1: 네.
0: 영정 일성정 예술단은 30여 개의 자체 창작 프로그램으로
1: 네.
0: 80여 차례 공연했습니다.
1: 네.
0: 9월 28일 우리 연변민속원에서
1: 네.
0: 우리주 경록의 기동이식에서 우리주 네. 러닝협회에서 8개 절목을
1: 네.
0: 선출하여 현장에서 연출을 하여 현장의 관중들에게 박수로 갈채를 받았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전주 각 러닝협회에서는 러인들이 건강 관리에도 중시를 돌리고 있는데
1: 네.
0: 정밀한 건강 검진 서비스도 구축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서 보게 되면 화룡시 화남촌은 촌보건실과 연계하여
1: 네.
0: 전원 건강 기록부를 구축하고 상비약까지 잘 배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안도현 영정시를 보게 되면 보건원과 연동하여 무료 신체 검사 중리 침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군춘시 림원사회구역에서는 년 평균 10여 차례 건강양로 무료진료 활동을 전개했으며
1: 네.
0: 왕청현에서는 퇴직 이뤄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여
1: 네.
0: 장기적으로 마비, 중증질환으로 앓고 있는 러인들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주거양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가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그 러닝협회 타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얘기 주시죠.
0: 네. 우리주 러닝협회에서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삼고
1: 네.
0: 당의 20차 전국대표대회와 2중, 3중, 4중 전의 정신을 열심히 관철 락실하며 중공, 중앙, 공무원이 신시대 러닝 업무 강화에 관한 이견 요구에 따라
1: 네.
0: 광범한 각 민족 러인들을 단합하여 이끌면서
1: 네.
0: 아름답고 행복한 연변 건설에 공헌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1: 네.
0: 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첫째, 러닝협회 조직 표준화 건설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1: 네.
0: 표준화는 러닝협회 조직이 기초이자 러닝협회 업무를 전개하는 근본적인 보장이며
1: 네.
0: 각 현시 러닝협회는 기층협회의 회장과 업무인원들을 잘 배치하여
1: 네.
0: 러닝협회 조직망의 진일보를 되는 개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단단히 굳히는 선전 업무를 잘 펼쳐나가

0: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선전 교양을 통해 민족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주라는 협회의 주요 임무입니다.
1: 네.
0: 각급 협회에서는 능동적으로 민족 단결을 강화하고
1: 네.
0: 민족 단결 모범이 되어 중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단단히 굳히는데 러인들이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셋째, 러녀 문화체육 활동을 계속하여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1: 네.
0: 러녀 문화체육 활동은 러인이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식이자 러인들이 매력을 자랑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1: 네.
0: 각 러인 협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러인 문화체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1: 네.
0: 러인들이 러우 행복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러인을 존경하고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구축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현재 우리주 러령 인구는 64만 6천여 명으로 전주 총 인구의 3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주에는 1,400여 개의 러년협회가 있는데요. 이 러년협회 회원들은 사회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자신들의 주력군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주 러년협회 조직에서 유익한 활동을 많이 벌여 우리 러인들이 더욱 즐겁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